몸짓과 표정만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무언극. 흔히 우리가 판토마임이라고 하죠. 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그리스어 판토 그리고 흉내내다라는 뜻을 가진 미모스의 합성어니까 세상의 모든 걸 흉내내서 표현한다. 이쯤 해석해도 되겠죠? 가끔은 말보다 몸짓이 훨씬 더 유용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가 들을까봐 혹은 반려견이 눈치챌까봐 암호같은 수신호를 주고 받아야 할 때도 있고요. 마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손을 잡고 등을 쓸어주고 어깨를 다독일 때 말보다 더 진한 마음이 전해지니까 말이죠.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입주 1312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0: CBS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5월 9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잭잭 첫 곡으로요. 로난 키팅의 When You Say Nothing At All 띄워드렸습니다. 자, 야구 경기에서 투수와 포수, 네, 상대편 타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약속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잖아요. 길고 복잡한 사인도 기가 막히게 읽어내고 타자를 완벽하게 속였을 때 그때 느끼는 그 통쾌함은 말로 다 전할 수 없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든지 말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표정이나 몸짓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없을 텐데요. 실제로 행동 연구가들이요, 행동이나 몸짓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뒤로 쓸어 넘기거나 상대방 쪽으로 다가 앉을 때 그 사람의 진심이 더 잘 드러난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 어떤 포즈로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를 또 듣고 계시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토요일이니까 이불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운동 나가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오늘 토요일이지만 근무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아침부터 또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시면서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누구든 환영합니다. 놀러 오시고요. 자, 신청곡 여러분들의 사연 받겠습니다.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부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라디오 그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0: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1: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제이슨 도노반의 Any Dream Will Do 그리고 Carpenters의 Top of the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알디 짹짹 하면서 엔젤 캣츠님께서 사연 보내셨네요. 지난 주말 잠실 야구장 가서 신나게 야구 응원하고 왔어요. 헤헤. 사실 저 예전엔 야구 정말 싫어했거든요. 신랑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볼 때마다 구박했었는데 근데 같이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선수들 끝까지 다치지 말고 경기 잘했으면 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요즘 뭐 야구 난리죠. 5월 5일 네, 어린이날 껴있는 날에도 그날 그 경기가 있었어서 와 구장이 막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계시더라고요. 네, 응원도 엄청 열차고요. 어쨌든 뭐 TV로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면은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제가 응원하는 구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야구 보고 있으면 재밌긴 하거든요. 네, 약간 이기는 팀 우리 팀? 네, 야구 자체를 그냥 재밌게 보려고 하는. 자, 선수들 모두 다치지 말고 경기 잘 끝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의 또 누구에겐 행복이니까. 1193님. 알렉스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남편이 화물업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후 쭉 휴일 없이 일하다가 이번 연휴 20년 만에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기름값도 많이 올랐고 가족들과도 시간 한번 보내고 싶다면서요.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힘든 시기인데 잘 이겨보아요 하셨어요. 아이고 참 아버지 참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이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칭찬은 뭘까요? 힘들었지 고생했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당신이 네

최고다라는 얘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번에 여행 가셔서 좀 쉬시면서 가족들과 이렇게 좀 아버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최고예요. 뭐 이런 이벤트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은 그런 거 한 번으로 또 그게 몇 년을 가거든요. 그 에너지가. 네. 남자 사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고래 같은 존재라서요. 칭찬하면 춤춥니다. 자,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그리고 마룬5의 Memories 듣고 올게요.

자, 맨디 모어의 Stupid Cupid 듣고 오셨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로코홀릭님께서 알디 저 믹스커피 타다가 빵 터졌습니다. 커피가 노브레인 믹스커피. 큰일 났다. 이거 이 브랜드 볼 때마다 자동으로 노브레인이 떠오를 듯 머리에 콕 박혀버렸습니다. 어, 그죠. 어, 없는 브랜드라는 저희가 있죠. 네. 노브레인 커피. 네. 헷갈릴만도 하네요. 저번에 우리 그 약간 그 헷갈리는 단어 얘기할 때 그 이 요거 사연도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이래서 그 인셉션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처음 듣는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된다고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귀에서 계속 맴돈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어떤 음악을 어떤 무드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봄돌바람님. 아무 말도 마요. 내년에 검진 예약할 때 내장 대시경 받을 판입니다. 그것도 수면으로. 그대창 후폭풍 무서워. 내장 대시경, 내장 성시경, 요런 거, 예. 그때 여러분들 진짜 이거 좋아해 주셨거든요. 아니 문자를 이렇게 많이 보낼 일이야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다음에 한번 요거 한번 또 끄집어내죠. 민정님, IMF를 파인애플이라고 하던 우리 할매 생각납니다. 뭐 많이 헷갈릴 수 있죠, 그죠? 곰팅이님, 전 헬스장에서 인바디 측정해야 되는데 MBTI 측정한다고 했던.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인바디하고 MBTI는 좀, 네, 이런 분들도 계시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하루를 한번 뺏어 보겠습니다. 저도. 127 하나님, 명카 드라이브에 냉면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요거 띄워드릴 거고요. 악뮤의 콩떡 빙수 요것도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넝쿨님, 들판에 나가면 파랗게 자란 쑥이 지천으로 널렸습니다. 부지런히 뜯어다가 맛있는 쑥떡 해 먹어야지. 옛날에 저희 진 여사님도 한번 그렇게 도라지를 그리고 이 도라지라는 게 진짜 캐나다에 진짜 지천으로 널렸거든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도라지를 먹을 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샐러드라는 개념은 있는데 나물, 예. 네. 나물 채소들에 대한 개념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종류가 좀 다른 거겠죠? 네. 네, 하여간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양한 걸 먹긴 먹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캐나다 가서 신기했던 게, 그들은 도라지를 먹지 않아? 정말 지천으로 깔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도가니, 네, 소꼬리 요런 걸또안 먹어요. 소꼬리찜 얼마나 맛있는데 먹을 줄 모르는 거죠, 그들은. 네, 그래서 이 꼬리곰탕, 설렁탕집 요런 게 단가가 굉장히 낮았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 쑥이 지천으로 깔렸군요. 쑥떡. 쑥떡 좋네요, 쑥떡. 3499님, 냥이가요.

옆에서 골골송으로 화음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행복이 뭐 별거인가 싶어요. 그대창 다 듣고 풀메러가 나가야겠습니다. 고양이들은 이렇게 옆에 와서 골골골골 하잖아요. 기분 좋은 거.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처음이가 강아지가 이제 와가지고 제 옆에 누워가지고 이러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한숨을 쉬면 왜 무슨 일 있어? 뭐 걱정거리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극강의 어떤 편안함과 좀 이 마음의 안정을 느낄 때 강아지는 한숨을 쉰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약간 고양이로 따지면 약간 골골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레이디 가가의 Hold My Hand 그리고 아델의 Hello 듣고 올게요.

0: 파란파도님, 출첵할 때 시비간지 본인 띠로 소리내며 입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게시판에다가
1: 용은 무슨 소리를 내죠? 양띠는요?
0: 아, 우리는 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매 이렇게 하는 건가? 찍찍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쥐띠 또 뭐 있어? 소띠 매. 아, 돼지띠 웃기 같다.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 위 위 위 위 위
0: 콩고님, 그대 창가에 도배 부인 도베르만입니다. 왈왈. 자, 잠깐의 아이디어지만 즐거웠다. 저희 1부 끝고 빨리 노래 듣고 도망가야지. 실비아님께서 신청하셨어요. 21의 컴백홈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인사드리고 2부에 돌아옵니다. 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4: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이순환 우수제품.
7: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8: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6: 무상 방문 수거.
4: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8: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1: 한국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8일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에 이란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미국과 이란이 교전한 지 하루 만에 미군이 다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0: 관련 이란의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중국, 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한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군부에 무기를 제공하는 외국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선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은 현지 시간 8일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미 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업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을 조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국제무역청은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어제 오후 두바이 현지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HMM 나무호에 올라 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하루 중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무척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최저기온 9.7도로 시작했는데 낮에는 23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강릉이 22도, 대전, 광주, 부산 23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낮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나들이 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레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강원 산간, 충청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화요일에도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3: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4: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5: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미녀와 국수님께서 신청하신 김원준의 쇼 띄워드렸습니다. 김원준의 쇼 작곡가가 누군지 알아요? 김동률이에요. 이거 되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말씀드리고 싶었어 갑자기. 자,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레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숯불에 뒹군 고기, 그리고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시즌1에서 소개된 1호점부터 27호점까지 가맹점 리스트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도요. 가맹점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보실 수 있고요. 인별그램 주소는 레인보우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지역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검토해서 시즌2에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다녀오시는 우리 이용객 여러분들, 우리 아기새 여러분들은 인증문자 남겨주세요. 저희한테 게시판에다가. 감사 커피 쿠폰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뭐 인증문자 모두 다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니까요. 많이 이용하시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 밤 김치,
1: 새벽 밤 제조, 새벽 판매. 새벽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보, 골뱅이 무침에 먹게 골뱅이 캔 좀 사다줘.
2: 골뱅이 비싸던데. 어떤 건 국물만 가득이고.
1: 그니까 잘 보고 고형량이 많은 걸 골라야지.
2: 고형량이 뭔데?
1: 국물 뺀 골뱅이의 양. 캔에 써 있으니까 꼭 확인해.
2: 오케이, 고형량 많은 골뱅이.
3: 유통 골뱅이
0: 현대 큐밍.
4: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4: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파란 파도님께서 신청하신 마크 론슨, 브루노 마스의 업타운 펑크, 그리고 피츠 앤 더 턴드럼즈의 핸드 클랩스, 이렇게 두 곡 신나게 듣고 오셨습니다. 체리향기님, 주말에 출근하는 1인인데요. 다들 놀러 가는 건지 길이 막혀서 출근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회사 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바로 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속상. 나도 쉴 걸 그랬나. 살짝 후회도 되지만 남놀 두 번의 후회답게 씩씩하게 출근합니다. 화이팅! 일단 그 남놀 두 번에 한 발 다가가셨습니다. 근데 아직 그내 몸은 따라갔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팩트라고 내 몸에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정신이.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 쏟아져 나와서 돈을 쓸어가는 거잖아. 나는 지금 돈을 벌러가는 거고. 참, 좋지만, 좋아 보이지만 한편으론, 내가 낫다 싶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남놀 두 번에,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아, 그리고 솔직히 뭐, 토요일, 뭐, 다음 주도 있는데 뭐.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일을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일을 좀 즐겁게, 최대한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라서. 오히려 저는 노래할 때 있잖아요. 그 가수 활동할 때, 이제 연기할 때. 그때는 일을 좀 일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좀 즐겁게 하는 편입니다. 콩고님께서 신청하신 에즈원의 원하고 원망하죠. 네. 남놀 두 번, 원하고 원망하죠. 자, 유나의 오늘 헤어졌어요. 이렇게 두곡 듣고 옵니다.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7564님께서 신청하신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오셨습니다. 4772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 대타 하러 갑니다. 무슨 일 하냐고요? 비밀입니다. 행복을 주는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어요. 근데 나는 약간 이런 글들 가끔 보면 어떤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이 CBS 직원이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4772님 직원이십니까? 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6678님, 거래처 기계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들러서 손 봐주고 공장으로 복귀 중입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초여름 풍경이 싱그럽네요. 뭐가 문제였나요? 코드는 꽂혀 있던가요? 껐다 켜보니 되던가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매뉴얼 있죠? 매뉴얼에 봐도 작동하지 않을 시에는 뭐 전원을 껐다 켜거나 혹은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켜서 전원을 이제 넣어보면은 에러가 수정이 되고 작동할 수도 있다. 이게 매뉴얼에 꼭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해보는 것도. 뭐, 물론 그렇게 안 하시진 않았겠지. 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대잖아요. AS 기사님이 가셨는데. 코드가 안 꼽혀 있는. 그럴 일은 없겠죠. 예. 시크릿의 별빛, 달빛, 그리고 걸스데이의 달링 듣고 올게요.

0: 보라님, 이 방송은 진짜 3시간 달려줘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하셨습니다.
1: 아쉬울 때 떠나야 된다. 박수칠 때 떠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떠나야 제가 그나마 모양새가 삽니다.
0: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짱마담님께서 신청하신 켄의 내 생의 봄날을 띄워드릴 겁니다. 11시 5분부터 김인주의 랄랄라 이어지니까요. 더 재밌게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CBS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0: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마지막 신청 절차를 거쳐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조정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경우 내일부터 2주택자의 세금은 약 5억 7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3주택자는 약 6억 8천만 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8일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미국과 이란이 교전한 지 하루 만에 미군이

0: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중국, 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한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군부에 무기를 제공하는 외국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은 현지 시간 8일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미 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업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조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국제무역청은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 화재가 발생한 HMM 남우호에 대한 정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어제 오후 두바이 현지 수리조선소에 접안한 HMM 남우호에 올라 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단은 남우호의 블랙박스인 항해기록 저장장치와 CCTV 영상을 포함한 자료조사, 선원들의 증언 청취,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남우호의 화재가 이란의 공격을 포함한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도, 습도는 33%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1: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2: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1: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주의 랄랄라 김윤주입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의 갈등 종종 있죠. 겉옷없이 가뿐하게 나가려니 아침 공기 서늘한 것 같고 트렌치코트나 가디건을 걸치자니 한낮의 볕이 겁나기도 해요. 결국 길 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을 훔쳐보며 내 보폭을 결정하는 소심한 확신도 가져보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의 분위기와 속도를 살피며 걷지만 그 안에서 또 나만의 핏을 찾아가는 재미가 있죠. 그럼에도 오늘은 구겨진 셔츠 깃을 세우듯이 나만의 각을 잡아보는 것도 신나지 않을까요? 주말이잖아요. 어디서 뭐하면서 함께하고 있나요? 신청곡도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로 주세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유 라일락이었어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맘대로 즐기기 좋은 주말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주말 랄랄라 듣고 계세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327님, 결혼 3년차 부부입니다. 임신 준비한 지 2년 만에 드디어 저에게도 예쁜 아기가 찾아와 줬어요. 임신 사실 확인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아직도 실감은 안 나지만 10개월 동안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양씨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남편분이 아이유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2년 동안은 마음 졸이면서 초조하게 기다리셨을 거잖아요. 앞으로의 10개월의 기다림은 설레고 행복하고 기대 만발인 그런 기다림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려요. 얼마나 좋을까. 커피!

0: 안 되겠죠? 화장품 드립니다. 꿀토에 함께하는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R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5월 9일 토요일입니다. 크리스토퍼 청아 When I Get Old, 지드래곤 김윤아 Missing You 들으셨고요. 안젤라님 매장에서 혼자 윤주 씨 목소리 들으면서 건강하고 예쁜 롤쌈 정성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혼자지만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외롭지가 않네요. 처음으로 랄랄라의 신청곡 올립니다. 안젤라님의 첫 랄랄라 신청곡 크리스토퍼 청아 노래 제목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걱정 마세요. 이렇게 대충 힌트만 주시면 저희가 척 하고 들어드립니다. When I Get Old 들으셨고요. 3760님 오랜만에 엄마와 겨울옷 정리하고 여름옷 꺼내 정리하면서 랄랄라 듣습니다. 엄마가 아프셔서 당분간 집을 비우시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엄마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클 것 같아요. 엄마 빨리 나으시라고 윤주 씨가 미경님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어머님 잠깐 자리 비우시는 또 그 자리 허전하지 않게 미리 또 옷 정리해 주시는구나. 엄마의 사랑이네요. 우리 어머님 이제 좋아지려고 잠깐 집을 떠나시는 거니까 더 건강해지셔서 얼른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옷 정리하면서 막 너무 막 슬퍼서 울고 그러는 거 아니죠? 막 새로 꺼낸 여름 옷 막 눈물 콧물 닦고 있고 이런 건 아니겠죠? 미경님 화이팅! 건강하세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7575님 주말에 애들이랑 남편이랑 함께 라디오 듣는 이 평화로움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 평화로움에 커피 한 잔 추가해 드리고요. 오뉴님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리운이가 생각나신다고 김광진의 편지 청하셨어요.

2648님, 주말에도 어른들의 진정한 쉼이 없었는데 오늘 세 자녀 모두 모임에 보내고 집 앞 바닷가 혼자 걸으며 커피도 한잔하고 물고기 멍 때리며 보고 여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특별한 날이네요. 나만의 찐 휴식을 갖는 주말. 노을바다님은 남편 칠순 기념으로 제주살이 35일차입니다. 우리도 밀린 집안일하면서 숙소에서 느긋하게 음악 듣고 있습니다. 주말 여유있게 보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김광진의 편지, 알리,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두 곡 들으셨고요. 편지는 온유님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토요일입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랄랄라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 있으신가요?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이고요. CBS 라디오 어플 레인보우로도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님, 주택 텃밭 정리해요. 상추랑 부추 뜯고 자르고 풀 뽑고 땀나고 약간 아야야도 하지만 즐거워요. 노동요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청하셨고요. 4634님, 시험 끝난 고3 딸아이와 남편과 번개로 대천 가신대요. 차가 막히지만 랄랄라 들으면서 가니까 마음의 길은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전국의 고3들과 부모님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역시 악뮤 소문의 낙원 청해 주셨어요. 와, 이 노래는 고3 수험생들과 부모님들께도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텃밭 가꾸고 계신 시민님께도 물론이고요. 악뮤 소문의 낙원.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시민님 4634님 신청하신 악뮤 소문의 낙원 그리고 이어서 이상은 비밀의 화원 들으셨고요. 진검다리님은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청해 주셨는데 요즘 이 두 노래가 양대 산맥이죠. 악뮤의 노래이자 최신곡 상위권에 계속 올라가 있는데 오늘은 소문의 낙원 들었고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은 또 조만간 같이 들을게요. 5205님 선배 식구랑 우리 식구랑 홍천강으로 다슬기 잡으러 왔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크게 틀고 발 담그면서 다슬기 잡으니까 더없이 좋아요. 정우 할인이 보아 재밌게 놀다 가자. 이렇게 이름 적어주시는 센스 너무 좋아요. 이름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 진짜 이름 많이 불러드리고 싶거든요. 매일 빛나는 낯님 강릉 놀러가면서 듣고 계시대요.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신청하셨고요. 4903님도 아모르 파티 듣고 싶다고 정우, 할인이, 보아도 아모르 파티 같이 들을게요.

0: 오빤 강남 스타일.
1: 스위스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김연자 아모르 파티, 싸이 강담 스타일 들으셨고요. 푸른하늘님 신청곡 볼빨간 사춘기예요. 여행.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산항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2: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들으면서 5월 9일 토요일 CBS 라디오 김윤주의 랄랄라 마칠게요. 오늘도 룰루랄랄라.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경향신문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8일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미국과 이란이 교전한 지 하루 만에 미군이 다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지만 직후부터 무력 충돌이 잇따르면서 오히려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8일 밤 이란의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한 종전 조건 관련 이란의 답변을 곧 듣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미국이 중국 홍콩 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8일 이란의 무기 드론 생산 지원에 관여한 중국과 홍콩 기업, 개인 등 10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란과 미국 간 종전한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은 이란 군부에 무기를 제공하는 외국 개인

과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마지막 신청 절차를 거쳐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

0: 한국과 미국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은 현지 시간 8일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미 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업 관련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조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국제무역청은 밝혔습니다. 정부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화재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폭발 화재가 난 기관실 좌현 주변을 정밀 점검하고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남우호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 때문인지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게 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식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9.7도, 습도는 30%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6: 공익광고협의회.
0: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지루하다, 따분하다, 무료하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는 이런 말들의 반대말은 혹시 뭘까요? 즐겁다, 재미있다, 유쾌하다, 흥미진진하다.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지루하다의 반대말은 의외로 참여하다일 수 있다는 거 공감하세요? 2시간 넘게 달리기만 하는 마라톤 중계를 가만히 앉아서 관전하는 것과 마라톤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죠? 바둑 두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내가 직접 대국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보고만 있으면 한없이 지루한 일도 내가 직접 끼어들고 참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드라마틱한 일이 되기 마련입니다.

0: 5월 9일 토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DSE Good Day였습니다. TV나 모바일로 스포츠 중계를 볼 때 경기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직접 경기장까지 찾아가서 관중석에 앉아 응원하는 입장이 되면 경기장의 모든 것들이 흥미진진해집니다. 만약 선수 자격으로 경기에 직접 참여한다면 무료하고 따분할 틈은 더더욱 없겠죠. 곁에서 지켜보면 지루해 보이는 일도 내가 직접 뛰어들면 그때부터는 흥미진진한 일의 연속이 되는 거니까. 오늘 같은 주말에는 요리든 청소든 또 운동이든 무엇이든 두 팔 걷어붙이고 뛰어들어 보시죠. 토요일에 함께합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3: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6: 허리 어깨.

0: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1: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마더스테야.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닉스.
4: 얼음이 와서요, 얼음이 와서요.
5: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나이지리아 뮤지션이에요. 닥터 엘반의 Let the Beat Go On. 또 딸기 프리지아 조아님, 파파미니의 I Can't Stop Loving You. 또 신혜숙님, 숀 캐시디의 다드 런런이었습니다. 4585님, 저희 신랑은 기분 전환 겸 방 안의 위치를 자주 바꿉니다. 이번 주말에도 뭔가를 할 것 같은데요. 장롱, TV, 뭐 장식장 등등 혼자서 척척척척 위치를 바꿔요. 저는 소소하게 정리정돈을 하고요. 이번에도 5월을 맞아서 침대를 치우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치우다만 매트리스는 아예 버릴 예정입니다. 아, 버렸으니까 다시 사고 싶지만 당분간은 참아야겠죠? 하시면서 가정의 달 5월에 주머니가 가벼워집니다. 하셨네요. 아니 그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장롱이나 TV 장식장을 혼자 옮기신다는 분은 와 실제로 계시네요. 근데 이사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로운 기분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싶긴 합니다. 5월 9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96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OST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로미오를 맡았던 바로 그 작품 네즈레예요. Kissing You.

차 한 잔과 어울리는 곡들이었어요. 아비가일님 들으셨나요? 로타 플렉의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루실의 Kiss From A Rose, 네즐의 Kissing You였습니다. 4021님, 전 이번 봄부터 눈 뜨자마자 스쿼트 250번 루틴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솔직히 근력 운동이라고는 하나도 하는 것이 없고요. 하기 싫은 운동 아침 해버리니까 시작 가뿐히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왜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먹어서는 근력만이 살 길이라죠. 지수님도 해보세요 하시면서 사연을 주셨는데 스쿼트 250번 루틴 저는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유, 4022님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존경의 박수만 마음속으로 보내네요.

오늘 같은 주말에는 운동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있죠.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신청곡 이어집니다. 먼저 3563님 조지 마이클이에요. One More Try.

절절한 곡이죠. 1371님 마이클 볼튼의 Missing You Now 또 조지 마이클의 One More Try였습니다. 5월 9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나는데요. 김신영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All the Wise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코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8일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교전을 벌이는 등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여전히 휴전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대신 미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두 척이 해양경찰에 납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두 척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당 중국 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마지막 신청 절차를 거쳐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조정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경우 내일부터 2주택자의 세금은 약 5억 7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3주택자는 약 6억 8천만 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화재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지시간 어제 오전 폭발 화재가 난 기관실 좌현 주변을 정밀 점검하고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0: 현지 시간 8일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미 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업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을 조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국제무역청은 밝혔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식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자회사 스포츠 전문 매체 The Athletic은 현지 시간 8일 리사가 국제축구연맹 피파와 공연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과 파라과이 경기를 앞두고 케이티 페리, 퓨처, DJ 산조이 등과 함께 공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서양 유람선 혼디우스호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겠습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30살에 세계 100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됐지만 암 선고를 받고 사망한 위지안의 저서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2: 1시 5분입니다.

0: 노을 신사님 들으셨나요? 71년도 곡이죠. Where Earth의 Hey Big Brother.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 좋은 곡들 넉넉하게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다시 편집해놨다.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레노.
3: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1182님 크랜베리스였어요. Ode to my family. 또 웅이님 엔싱크의 곡 리처드 막스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죠. This I promise you까지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젊고 핫한 음악을 만나봅니다. 빌보드 핫송.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곡은 어떤 노래들인지 빌보드 차트에서 눈길을 끄는 곡들을 들어봅니다. 먼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입니다. Z세대 팝 아이콘으로 불리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신곡인데요. 다음 달 발매 예정인 정규 3집 앨범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의 리드 싱글입니다. 이번 앨범이 어떤 감정선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출발점 같은 곡이 바로 Drop Dead인 셈인데요. 불안과 집착, 멜랑콜리의 그림자를 숨겨둔 이른바 Sad Love Song이죠. 지난 4월

8월에 공개된 이 곡은 발매와 동시에 핫100 정상에 올랐고요. 로드리고의 네 번째 핫100 1위 곡이 됐습니다.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 들으시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11위 곡 저스틴 비버 피처링은 니키 미나즈 Beauty and a Beat입니다. 2012년에 발표된 저스틴 비버의 3집 정규 앨범 Believe의 세 번째 싱글곡이고요.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곡인데요. 2026년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 이후 역주행하면서 스포티파이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더니 여세를 몰아 빌보드 핫100에도 무려 14년 만에 재진입했습니다. 코첼라 공연 이후 약 1000만 회 스트리밍을 기록할 정도인데요. 물론 그동안 쇼폼 콘텐츠에서도 꾸준히 바이럴된 저스틴 비버의 대표적인 히트곡이죠. 빌보드 핫송 오늘은 1위 곡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Drop Dead 또 11위 곡 저스틴 비버 피처링은 니키 미나스 Beauty and a Beat까지 두 곡입니다.

부엔 까미노님의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이 코첼라 공연 보셨나 보네요. 2012년도 곡이라 그런가 두 사람 모두 앳된 목소리죠. 저스틴 비버, 니키 미나스, 뷰티 앤 어 비트도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부드럽고 몽환적인 곡 드롭 데드까지 전했습니다. 5월 9일 토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살짝 바꿔가보는데요. 8324님 신청하셨어요. 잔잔한 위로 같은 곡이죠. 마마스건 I Need a Win.

데넨쉐의 Say So였고요. 또 외로운 늑대님 0206님, 엘라 랭글리의 Choosing Texas, 또 마마스건의 I Need a Win까지 전했습니다. 9415번으로 얼마 전 퇴근하는데 신랑이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대충 차려 먹으려는데 기숙사에 있는 아들이 엄마 밥 맛있게 드세요 하고 안부 전화를 줬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김치전을 부쳐봐서 아이들한테 점수 좀더 따야겠습니다 하셨네요. 그냥 혼자 대충 먹으려고 아유 뭐 식구도 없는데 하다가 나를 생각해 주는 누군가,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감동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김치전은 엄청 달달할 것 같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은 이화령 선비님 러버보이예요. Hot Girls in Love.

신청곡 두 곡이 이어졌습니다. 이화령 선비님 신청하실 러버보이의 Hot Girls in Love 또 8356님 들으셨죠? Rocks It, Joy Ride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로코홀릭님 말티발린의 Hearts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학교 가기 무서워요.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정말 저 아니에요.
4: 정교하게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 이제 누구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몇 초의 조작이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딥페이크 대응기술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만든 범죄, 이제는 더 강력한 기술로 막아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디지털 세상.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경제신문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8일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교전을 벌이는 등 군사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여전히 휴전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대신 미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종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두 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당 중국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마지막 신청 절차를 거쳐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경우 내일부터 2주택자의 세금은 약 5억 7천만에서 5억 9천만 원, 3주택자는 약 6억 8천만 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폭발 화재가 난 기관실 좌현 주변을 정밀 점검하고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나무호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 때문인지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선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은 현지 시간 8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미 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

은 한국 정부와 조선업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을 조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국제무역청은 밝혔습니다. 대서양 유람선 혼디우스호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어

0: 실험실 분석을 통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WHO는 한타바이러스의 글로벌 위험도를 낮음으로 현재 혼디우스호에 탑승 중인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위험도는 보통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를 의미하는 UFO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미 전쟁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확인 이상현상 관련 파일 161건 등 자료에는 1947년부터 약 20년 동안 기록된 UFO 관련 수사 기록과 목격자 증언이 포함됐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 탐사 임무 중 상공에서 포착한 3개의 불빛을 확대한 사진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자료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미 전쟁부는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 습도는 25%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가요?

0: 5월 9일 토요일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 신혜숙님 신청해 주신 허각의 곡 하늘을 달리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부 아나운서 이봉규예요. 아직은 일교차가 커요. 쌀쌀한 아침 저녁으로는 가디건이나 겉옷 꼭 챙기셔야 되죠. 일기예보를 미리 제가 살펴보니까 다음 주 후반부로 갈수록 기온이 28도, 29도 훅 올라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봄이 여름에게 바통을 건네는 넘겨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봄에 찐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 요 시간 우리 봉팔님들의 소중한 사연입니다. 해피바하님 함더가 다시 볼 때까지 안녕. 봉디 3주간의 제주도 여행을 끝내고 신랑과 반려견 바하랑 서울 집으로 돌아왔어요. 썰물로 물이 빠진 함덕 해변에서 반려견 바하랑 신나게 뛰어놀았네요. 서울 가면 우울증 걸린 바하가 될까 심히 걱정돼요. 또 볼 때까지 안녕. 다시 일상으로의 초대네요. 해피바하님. 우리 반려견에게도 우리 반려견의 엄마이신 해피바하님께도 평생 간직할 3주가 됐겠어요. 9709번님은 고등학교 우리 아이 학원 라이딩하고 오는 길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에 반비례하는 우리 아이 성적 보고 있으면 학원을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늘 갈등 중입니다. 그래도 어떤 가요의 신나는 선곡 덕분에 볼륨 크게 키우고 답답한 마음 식혀봅니다. 언젠간 비례합니다. 언제일진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비례한다. 저는 엉덩이의 힘을 믿거든요. 우리 아들 또는 딸 화이팅.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 광고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좋다
1: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3: 위제로
2: 과식계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3: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3: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1: 이형.

0: 입학지원에서 생각하자.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먼저 만나보신 곡 3161번님 신청해 주신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그리고 호재가 늘 가득한 가수, 주식이 떨어졌을 때 필요한 노래 황승 호재, 너만을 느끼는 나 마이바흐저님의 신청곡까지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의 어떤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6376번님이세요. 제 마음이 들쑥날쑥, 요즘 갱년기라 그런지 파도치듯 요동쳐요. 꽉 붙잡고 있는데 괜찮아지겠죠? 봉디 방송 들으며 힘낼게요. 너무 꽉 붙잡지 마세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 마음의 압력도 높아져서 어떻게든 이 뾰족한 마음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들쑥날쑥 하면은 그냥 보여지고 느껴지는 현상 그대로, 아 지금 내가 요동치고 있구나, 이 요동치는 마음 어차피 쉽사리 요동치지 않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저 이 요동 따라서, 물결 따라서 편히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이 더 진정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럴 때는 특히나 이제 밖에 나가서 좋아하는 라디오, 뭐 음악, 꼭 어떤 가요가 아니더라도 들으시면서 걸어보시죠. 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 5월입니까? 매년 5월은 오지만 2026년의 5월은 이번이 마지막이잖아요. 빛이 나는 5월, 3379번님 신청해 주신 슈가의 샤인 들어보고요. 오목교 순정남님은 샤크라의 난 너에게 신청하셨네요. 가요 타짜들은 이 곡을 샤크라의 가장 최고의 명곡으로 뽑습니다. 주얼리까지 가볼게요. Tonight!

3379번님 신청해 주신 슈가이샤인 오목교 순정남님 위해서 샤크라 난 너에게 주얼리 투나잇이었습니다. 비오든 막든님이시네요. 요즘 나이를 먹으니 점점 사람 마주하기 자신 없어지네요.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도 괜히 주위를 의식하게 돼서 스스로와 어색해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힘내려고 현진영 소리쳐봐 신청해 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나이를 먹어서 사람을 마주하는 자신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경험적으로 이 관계의 무게를 더 많이 느껴왔다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 또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변을 의식할 줄 안다는 것, 반대로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도 크다는 거라고 보거든요. 마음 편히 잡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또 거기 지나가다가 아 저기서 아마 미끄러질 거야 하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출발했을 때처럼 자연스레 페달을 밟고 지나가시죠. 신청해 주신 소리쳐봐 요 곡은 그 현진영의 Street Jazz in My Soul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거든요. 장르적으로는 이 곡은 재즈 힙합에 속합니다. 제가 또 왕년에 재즈 DJ였잖아요. 작년에 현진영 씨가 재즈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진영 씨는 이 재즈를 엄청 사랑하는 분이에요. 요 곡은 특히나 한 2분 중반대에서 등장하는 그 비브라폰인지 마림바인지 그 솔로 연주가 뭐 한 20초 이상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신의 앨범에 이런 공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곡이 재즈 힙합으로서 또 완성도 있게 다양한 사운드를 넣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 삽입되는 이 현진영 표의 스케치 전혀 이질감 없이 그루브가 아주 잘 느껴지죠. 같은 앨범에

شاخی رو درخت ر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현진영 소리쳐봐. 이승철 오늘도 난 재생해드리고 왔어요. 즐거운 인생님 봉디 다이어트 비법 좀 알려주세요. 곧 결혼식 가야 하는데 빼야 해요. 요새 자꾸 이런 질문이 늘고 있는데 그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어요. 이거 사연 5배송입니다. 이런 문자. 저 몰라요. 5월 연휴 때 얼마나 많이 먹었다고요. 살과 저도 정말 굿바이 하고 싶은데 이게 의지박약입니다. 체지방과의 굿바이를 위해서 초록이님 신청해 주신 화사의 곡 굿 굿바이 그리고 에일리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가사 표현이 돋보이는 곡 헤븐까지 재생해드립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2412번님 신청하셨어요. 악뮤 신곡 신청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앨범 소장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요 악뮤의 이새 앨범이 품귀 현상이라서 받으려면 한달 이상 걸린대요. 요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신청해 주신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들으면서 저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201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고양 특례시.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고양 특례시.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8일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교전을 벌이는 등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여전히 휴전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대신 미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종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 어선 두 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 어선 두 척을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해당 중국 어선 선원들을 압송하는 과정에서 40대 중국인 선원 A씨가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마지막 신청 절차를 거쳐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경우 내일부터 2주택자의 세금은 약 5억 7천만에서 5억 9천만 원, 3주택자는 약 6억 8천만 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의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폭발 화재가 난 기관실 좌현 주변을 정밀 점검하고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나무호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 때문인지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한미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출범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은 현지 시간 8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미 상무부는 미국 조선사와 공급업체, 대학, 연구기관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정부와 조선업 관련 이해 당사자의 협력을 조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고 국제무역청은 밝혔습니다. 대서양 유람선 혼디우스호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의 현재까지 보고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는 사망 사례 3건을 포함한 총 8건이며 이 가운데

여섯 건은 실험실 분석을 통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WHO는 한타바이러스의 글로벌 위험도를 낮으므로 현재 혼디우스호에 탑승 중인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위험도는 보통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3도입니다.

0: 또 돈 내고 버리시나요?
1: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3: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 제품,
1: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9: 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8: 이 무브 이 텐션 이 리듬과 함께 이봉규 어떤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교회 어떤가요? 비명 첫 번째 트랙 인절미님의 신청곡 10cm 너에게 닿기를 이었습니다. 이번 교회 어떤가요? 비면도 우리 봉팔님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아이디 박하사탕님이신데 저 나름 바쁘게 지낸다고 지냈는데 요즘 윗배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S라인이 돼가고 있어서 평생 학습 프로그램 중에 운동 수업 두 가지 신청했어요. 잘할 수 있겠죠? 앞으로 말고 옆으로 S라인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우리가 S라인 S라인 하는데 사실 알파벳 S 머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S의 머리는

일반 거북목입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자세는 앉아있을 때나 서있을 때 귓구멍으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수직선을 쭉 내렸을 때 어깨, 그리고 골반, 무릎, 발목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이상적인 자세죠. 허리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이게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지고 등과 목 자세도 영향을 끼친다. 자세만 바르게 해도 윗배에 들어간다 요겁니다. 지금도 자세 교정해야 하는 봉팔님들 많이 보여요, 저는. 자, 오늘 같은 날 여기저기 버스 타고 놀러 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자, 버스 안에서 커피조아님의 신청곡 준비했고요. 지리사님은 이 곡 신청하셨네요. 박미경입니다. 이브의 경고.

커피조아님과 지리사님을 위해 보내드렸어요. 자자 버스 안에서 박미경 2부의 경고. 수지맘님이십니다. 예전 그리웠던 가수들이 다시 뭉치거나 컴백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101 진짜 좋아했는데 요즘 101 고라는 예능 다시 해주고 있어요. 좋아했던 그 시절 떠올라서 101 노래 신청합니다. 101의 에너지틱. 요 곡은 한 20초를 들었다면은 곡을 끝까지 안 들을 수가 없게 만들었죠. 점점 이게 고조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Feel so energetic 우리의 길을 아주 빠르게 낚아챕니다. 느낌에 101 몇 년 안 된 것 같거든요. 찾아보니까 2017년이에요. 벌써 9년 됐습니다. 에너지틱 바로 만나보고요. 5형 4형번님 지난 연휴 동안 놀러다니고 맛있는 거 잔뜩 먹은 것뿐인데 몸이 천근만큼 몸살까지 났어요. 노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던 건가요? 둠칫둠칫 흥나도록 휘성 인썸니아 신청합니다. 이래놓고 또 관성대로 주말에 또 열심히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노노 그 손 내려놓거라. 이번 주말은 정말 디톡스 주간 해야 됩니다. 신청해 주신 인썸니아와 지금은 사실상 활동하지 않는 그룹이에요. 이 곡 시작에 등장하는 이 아코디언 소리가 정말 묘하게 곡 분위기 전체와 조화롭거든요. 모나리자까지 엠블랙의 곡 재생해드립니다.

101 에너제틱 휘성 인썸니아 앤블랙 모나리자였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대박이야 대성 신청해요. 주식은 물 건너갔고 월급이라도 올라서 통장이 좀 빵빵해졌으면 좋겠어요. 복권이라도 사야 하나. 요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포모가 너무 심합니다.

누구는 얼마를 벌었대더라. 누구는 삼땡전자랑 핫땡닉스를 예전부터 다 갖고 있는 주주더라.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팔았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복권 하나 사보겠습니다. 5,000원만 잃겠습니다. 빵빵한 호랭이님과 우리 봉팔님들 대박나시라고 대성의 곡 대박이야 재생해드리고요. 에스트로타임이에요. 요새 부쩍 어떤 가요에 트로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5월이 또 트로트 듣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달입니다. 영시민님, 요즘 봉디냐 도경수냐 누굴 덕질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신청곡 도경수 팝콘이냐 봉딱 인생 부동산이냐 둘 중 신청곡 선정되는 분 덕질하렵니다. 저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헤어나오기 힘드니까. 로즈님, 오랜만에 머리하러 미용실 와서 사장님께 CBS 틀어달라고 하고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머리 숱이 많아서 펌하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한데 어떤 거야 함께해서 좋아요. 어머 여기도. 어떤 가요는 정말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고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영시민님 봉디 덕질을 위한 트랙 봉따기 부르는 인생 부동산과 장윤정까지 가보겠습니다. 사랑아.

대성 대박이야 봉딱 인생 부동산 장윤정 사랑아였습니다. 6084번님이세요. 어머니가 55번째 항암 입원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항암 후유증으로 힘든 고비를 넘기셔서 두려워하며 입원하셨어요. 봉디의 응원 부탁합니다. 아, 우리 어머님의 이 힘든 여정을 제가 어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상도 되지 않아요. 55번의 항암은. 6084번님과 함께 꼭 이겨내시길 응원드리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는 기도뿐이네요. 힘내십시오. 우리 어머님과 6084번님 파이팅! 아싸라비아님은 제보를 주셨습니다. 연휴에 사천 놀러 갔었는데 사천 읍시장에 봉규떡집이 있더라고요. 젊은 분이 사장님 같았는데 이름이 봉규님이신 듯했어요. 떡집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곳에 자연스레 발걸음이 가더라고요. 에메랄드 캐슬 발걸음 신청해봅니다. 예전에도 사천읍 시장에 봉규떡집 제보를 받았었는데 다시 한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떡집 사장님 이제는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청해 주신 곡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아싸라비아님 위해서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과 동동이님 넥스트 영원히 전해드리죠.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어디까지 가시나요?
10: 살아서 장까지요.
11: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0: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대.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커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6: TVX 타고 상품권 타고.
5: 트럭커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7: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TVX.
8: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9: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봉규 어떤가요? 오늘 마지막 트랙입니다. 제주마리님 신청하셨어요. 왁스가 부르는 황혼의 문턱. 봉팔님들 월요일에 또 올 건가요?

0: 센서로 흩을리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시간 8일 대이란 해상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교전을 벌이는 등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여전히 휴전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대신 미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종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10일에서 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SCM 합의사항 후속 조치 관련 이행 점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 잠수함 등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전작권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위성 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늘 마지막 신청 절차를 거쳐 종료됩니다. 내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 매도할 경우 내일부터 2주택자의 세금은 약 5억 7천만에서 5억 9천만 원, 3주택자는 약 6억 8천만 원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정부 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남우호 화재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폭발 화재가 난 기관실 좌현 주변을 정밀 점검하고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남우호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 때문인지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게 됩니다. 대서양 유람선 혼디우스 호에서 시작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확진 사례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의 현재까지 보고된 한타바이러스 감염 의심 사례는 사망 사례 3건을 포함한 총 8건이며 이 가운데 6건은 실험실 분석을 통해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WHO는 한타바이러스의 글로벌 위험도를 낮음으로 현재 혼디우스 호에 탑승 중인 승객들과 승무원들의 위험도는 보통으로 각각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를 의미하는 UFO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미 전쟁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확인 이상현상 관련 파일 161건 등 자료에는 1947년부터 약 20년 동안 기록된 UFO 관련 수사 기록과 목격자 증언이 포함됐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 탐사 임무 중 상공에서 포착한 세 개의 불빛을 확대한 사진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6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9도, 습도는 26%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4: CBS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

0: 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0: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요즘은 소음을 차단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 참 대단하죠. 이어폰 하나만 귀에 꽂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복잡한 지하철 소리도 길거리의 소음도 순식간에 사라지니까요.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 나는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는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 도구가 있었거든요. 바로 음악. 누군가가 내 귀에 헤드셋을 씌워주는 순간 세상의 소음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그 사람의 숨소리와 멜로디만 남던 그 영화 속 장면처럼 말이에요. 리처드 샌더슨입니다. 리얼리티.

0: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효진의 라이키팝 하효진입니다. 우리 오프닝에서 나눈 것처럼 어떠한 노이즈 캔슬링 기능보다 이 음악이 주는 차단 기능, 오직 그 멜로디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능을 오늘 이 즐거운 주말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 2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로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0: 베네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여행.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4: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5: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6: 아, 또 눌어붙었네.
5: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어깨가 둠칫둠칫 몸이 들썩들썩하는 곡들이었죠. Earth, Wind and Fire의 Let's Groove였고요. Mary Jane Garth의 In My House, 사랑아지 형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그리고 Rick James의 Super Freak까지 함께 들었어요. 올리비아 뉴튼 존이에요. Have You Never Been Mellow. 그리고 인기 차트 93위 코모도스의 Easy, 아바의 Move On, 7373님 신청곡까지 함께 들어보자.

2104님께서 와우, 음악만 들어도 이렇게 신날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신나는 세 곡이었죠. 숀 멘데스의 Stitches, 그리고 CBS 뮤직 차트 80위,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 79위, 찰리 푸스의 마빈 게이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0928님께서 살짝 우울한 주말을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음악 덕분에 힐링합니다 하셨네요.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라이키팝 함께 하시면서 울적한 기분 좀 훨훨 날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우리 사랑님 신청곡이에요. 바브라 스트레이샌드의 Memory.

조진의 Like It Pop 1부 끝곡입니다. 자넷 잭슨의 That's the way love goes 준비했어요. 여러분, Like It Pop 토요일은 2부도 있는 거 아시죠? 노래 듣고 뉴스 듣고 우린 2부에 만나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듯한데요. 더없이 쾌청한 하늘 아래 공기질도 깨끗해서 시야가 탁 트여있고 어제보다 더 따뜻한 가운데 바람은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다운 날씨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동해안,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좀 더 확대 발효된 상태여서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인 내일도 바깥 활동의 시기에 좋은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만 여전히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구 10도, 원주 대전 9도, 광주 8도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 춘천 광주 25도, 대전 대구가 26도까지 올라서 살짝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3: 우와,
2: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고양 특례시.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6: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5: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6: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5: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6: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5: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 국제 꽃 박람회 고양 특례시.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0: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제 휴 CBS 녹화 뉴스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내일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주말에도 오전부터 서울 시내 구청에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도 12개 시청구청에선 주말인 오늘에도 오후 6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키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세율이 더해집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8일 대이란 해상 봉쇄를 뚫고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을 시도하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전날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 교전을 벌이는 등 군사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여전히 휴전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대신 미국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란 항만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를 수용하면 사실상 종전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오는 10일에서 14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SCM 합의사항 후속조치 관련 이행점 검차, 고위급 간 직접 소통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작권, 핵추진 잠수함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전작권은 물론 핵추진 잠수함 건조협력, 호르무즈 해협 항행자유 기여 문제, 미국의 대북위성 정보 공유 제한 등 한미 간 민감한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정부 조사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화재 조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조사단은 현지 시간 어제 오전 폭발 화재가 난 기관실 좌현 주변을 정밀 점검하고 항해 기록 저장 장치와 CCTV 영상 등 자료를 조사하면서 선원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나무호 화재가 이란의 공격 등 외부 요인 때문인지 선박 결함을 포함한 내부 요인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를 의미하는 UFO 관련 자료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미 전쟁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미확인 이상현상 관련 파일 161건 등 자료에는 1947년부터 약 20년 동안 기록된 UFO 관련 수사 기록과 목격자 증언이 포함됐습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 탐사 임무 중 상공에서 포착한 3개의 불빛을 확대한 사진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자료 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미 전쟁부는 관측된 현상의 본질에 대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리사가 다음 달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식 무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자회사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은 현지 시간 8일 리사가 국제축구연맹과 공연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미국과 파라과이 경기를 앞두고 KT 페리, 퓨처, DJ 산조이 등과 함께 공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6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CBS 뉴스 송인찬이었습니다.
3: CBS
4: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5: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4: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5: 우리의 면역력을

0: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1: 나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한 사람의 몫은 한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모든 걸 해낼 수 없다는 이유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0: 헷갈리는 멜로디가 청량하게 다가온 곡 주디 콜린스의 Both Sides Now, Like Hip-Hop 2부 열며 함께 들었습니다. 이 곡은 메타버스 커피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CBS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쇼리 실라!

아,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엘비스 프레슬리와 JX를 함께했어요. A Little Less Conversation이었고요. KLF and Tammy Wynette의 Justified and Ancient 그리고 윤세호님, 변환근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톰 존스의 섹스밤까지 띄워드렸어요. 5145님, 바람의 온도가 딱 좋은 요즘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창문 열면 그 좁은 틈새로 공기가 밀려드는 느낌 참 좋네요. 이맘때 바람에는 좋은 향기가 섞여 있잖아요. 1년 중 이런 날이 얼마나 있을지 상쾌하고 향긋한 오늘에 소중히 여기며 출석해요 하셨어요. 아, 그저 이맘때 딱 이 5월 초 그 바람에 섞여있는 특유의 봄의 향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느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기억 넘어 저편의 님이 오랜만에 강변 산책 중인데요. 음악이 발걸음을 빨라지게 하네요. 강변에서 한가로이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기분 좋은 주말 오후입니다 하셨어요. 낚시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는 분도 계시고 참 평화로운 주말 오후의 풍경이네요. 그죠? 날도 참 좋고 이 오후의 여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델입니다. Hello, 카멜의 Long Goodbyes는 문국남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CBS 뮤직 차트 32위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1945님께서 저녁 준비하는데 신나는 음악이 필요합니다. 노동요 원해요 하셔가지고 신나는 노래 두 곡 함께 했어요. 두아리파의 Don't Start Now 였고요. 브루노 마스의 24K Magic 이었습니다. 8325님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요. 리듬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니까 더 재밌는 흥미로운 작품이 탄생하고 있다고 하셨네요. 와, 이 음악이 새로운 영감을 주나 봐요. 8325님의 작품이 참 궁금해지는데 라이키팝 음악 함께 하시면서 만드는 작품은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나중에 완성하시면 라이키팝으로 자랑해주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아! 8325님 그림 그리시는 분! 하고 반겨드릴게요. 8733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Skid Row의 I Remember You 그리고 When I Look Into Your Eyes, Firehouse의 곡까지 함께 들어보자.

Firehouse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 였습니다. 옹달쌤통님께서 효진님 오늘 방송도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2시간 평일에 2배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효진의 Like Hip-Hop, 마이클 Learns to Rock의 That's Why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3: AI 바이오의 혁신이 시작되는 곳. 더 건강한 내일을 여는 대한민국 바이오의 중심 시흥시. 시민의 자부심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4: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이 될 시흥. 이젠 바이오.

0: 이 캠페인은 K-바이오 도시 시흥시와 함께합니다.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은 CBS 조태임입니다.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결국 또 무산됐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장치를 강화하자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내용들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여야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개헌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선거용 개헌이라며 말을 바꿨고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충분한 설득 없이 밀어붙였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번 개헌 무산은 헌법 조문 하나의 실패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의 실패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정작 자신들의 셈법이 걸린 문제엔 빠르게 움직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일 앞에선 당리당략만 앞세우는 정치권. 국민들의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는 이유, 어쩌면 바로 이런 장면들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말엔 CBS 첫 곡, 박미경의 기억 속의 먼 그대에게 듣고 출발합니다.

0: Ja.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그랜드 오픈.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8: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 용접봉 그린 KR3000.

0: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4: 강영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4: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3: 에어렉스.

0: 파편장, 야외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2: 르노.
3: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4: 제주 4.3의 진실과 기억이 이제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고 진실로 이어져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로 자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국가폭력의 역사를 마주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 기억합니다. 제주 4.3 그 기억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의 기억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5: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온 뜨끈뜨끈한 뉴스들 가운데 중요한 뉴스만 고르고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 안녕하십니까.
5: 오늘 날씨에 맞게 아주 핑크핑크한 네. 옷을 입고 오셨어요.
6: 네, 봄 느낌이 나게. 네.
5: 아니, 근데 오늘도 일하시죠? 네. 내일도 또 일하신다고요?
6: 네, 내일 또 이제 지방 출장이 잡혀 있어가지고 하정우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있고
5: 네.
6: 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또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개소식

0: 또 내일 다 열리더라고요.
1: 내일 한 하루에 다 열리네요. 네. 개소식이.
0: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한동훈 후보 네. 개소식에 가는 의원이 있을지 네. 궁금한데요. 부산 상황이 어떤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1: 아, 내일 저희가 중간에 전화 연결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 잘 다녀오시고 오늘은 네. 이제 저희 준비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래 개헌을 하자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로 이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 눈물까지 보였어요.
0: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다음에 헌법 개정안에 상정하지 않겠다. 오는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는 오늘로써 중단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제 우 의장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 106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해서 개헌안 처리 시도가 투표 불성립을 끝나니까 10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가지고 개헌안을 표결에 붙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1: 네.
0: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 이게 맞서니까 개헌안 처리를 더는 시도하지 않겠다 이게 어제 선언을 한 겁니다.
1: 네.
0: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필요했는데 아예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도 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어제 우 의장은 개의 선언 이후 한 16분 정도 개헌 표결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작심 비판했는데요.
1: 네.
0: 정략과 억지 주장을 끌어들여서 39년 만에 개헌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이다. 불법 개헌을 반대한다, 반성한다 이렇게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거냐. 만약에 20, 30년 뒤에 이런 불법 내란이 또 벌어진다면 정말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임기를 이제 29일에 마치거든요. 그쵸. 우 의장이.
1: 네.
0: 네, 본회의 종료 선언 뒤에 눈물을 이제 훔치기도 했는데 이 산회하면서 의사복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이 영상이 짤처럼 많이 돌고 있던데
1: 네.
0: 이른바 이제 분노의 의사봉.
1: 그렇죠.
0: 정말 그렇게 세게 의사봉을 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1: 네.
0: 그만큼 이 개헌안 표결이 안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뭐 분노도 있었겠죠. 그런 게 좀 스며 있었던 분노의 의사봉. 산에서는 아니었느냐 이런
1: 네.
0: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 법부터 지키세요 이런 고성과 야유가 우 의장을 향해서 터져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몽리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을 또 겨냥을 했습니다.
1: 네, 청취자 사과 사는 남자님도 문자 주셨는데 우원식 의장이 토르처럼 땅땅땅 내리치고 눈물 훔치는데 저도 네. 울컥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이번 개헌안 사실 이제 여야 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이제 비쟁점 안인 거잖아요. 내용들이.
0: 네.
1: 근데 결국 이번에 처리가 어렵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을 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0: 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에 개헌을 필리버스터까지 동원해서 막은 거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과 심판을 분명히 받을 거다.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는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저희가 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국가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헌마저 반대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실 거다. 후반기 국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뭐 이번 개헌한 내용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쟁점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게 선거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걸 투표하러 또 많은 유권자들이 나오게 되고
1: 네.
0: 오히려 이제 여당이 유리한 게 아니냐. 꼼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하지만 2028년 총선에 맞춰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1: 그쵸.
0: 이런 개헌
1: 네.
0: 이걸 통과시킨 건 또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뭐 또 일각에서는 내년에 개헌을 추진하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참여율, 투표율이 또 나오지
0: 그렇습니다.
1: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선거에 맞춰서 하려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무산이 됐다. 여야의 국회 본회의 이제 산회하면서 어제 원래 상정될 예정이었던 5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도 미뤄졌어요.
0: 네, 처리가 무산된 본회의 안건에는 경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0: 신청할 수 있도록 이 명문화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피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서 재난 발생 시 자력대피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이런 것도 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높이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같은 약자보호법안도 처리가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이 법안들이 이렇게 올라온 건 소관상임위와 법사위의 합의를 이제 여야가 한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향후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습니다. 6.3 지방선거 준비 뭐 이게 좀 뜨거운데 29일로 종료되는 전반기 국회 일정 내에 추가로 보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후반기 국회 열리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상임위원장 이제 배분해야 됩니다.
1: 그렇죠. 네.
0: 아 이게 원구성 협상이 참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안 될 경우 이 비쟁점 법안 이게 또 처리가 안 돼서 가을 정기국회까지 장기 표류하는 게 아니냐
1: 네.
0: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있게 됐다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항상 민생 얘기하지만 정작 이제
0: 그러니까요.
1: 본인들의 당리당략 이런 게 걸려있을 때는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
0: 네.
1: 정치가 멈추면 이제 결국 가장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건 이제 결국 우리 평범한 시민들 서민들
0: 네.
1: 아닌가 싶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2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지도부 주말을 맞아서 지역을 찾았어요.
0: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전에 이제 세종시를 찾아서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오후에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서
1: 네.
0: 이 전 후보의 똑똑하고 꼼꼼한 모습이 이재명 대통령을 닮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해수부 이전 등 성과를 내세우며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
1: 네.
0: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어서 정 대표는 울산을 찾아 전태진 남갑 국회의원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는 그런 일정을 짰습니다.
1: 정청래 대표 일주일 만에 다시 영남권을 찾은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뭐 여러 이제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산 PK 지역에 좀 계속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 네.
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충청권 공략에 나섰는데 충북 옥천군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배우자 유경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해서 이곳에 와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지금 정치는 권력을 가지면 국민에 군림하려고 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충남 천안으로 이동해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1: 네.
0: 민주당의 이제 후보를 겨냥을 하면서 뻔뻔한 이 짓을 하는 민주당.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공소 취소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요. 그런 후보를 뽑을 수가 있겠느냐. 충절과 품격, 자존심으로 버텨온 우리 충청인들이 범죄 집단의 후보를 도지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원래 이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요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하려고 했는데 이제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0: 네.
1: 김태흠 지사는 출마
0: 그렇습니다.
1: 원래 이제 김태흠 지사가 그렇게 되면 탈당까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지금 여기는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0: 네,
1: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당시 그때 이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 전원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1: 네.
0: X에 이 권익위 입장 발표 기사를 링크한 다음에 검찰의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살인, 테러범을 동원한 흉기살인, 조작 언론을 동원한 명예살인, 이 위중한 3대 살해 위협으로부터 국민, 곧 하늘이 저를 살려주셨으니 제 목숨은 이제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하늘이 제게 생명 보전을 넘어 큰일까지 맡겨주셨으니 제가 할 일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나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작동하는 권력을 만드는 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그저 고맙습니다. 라며 마지막 한순간까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곧 하늘을 위해 충심과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2년 전과 이제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0: 네.
1: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권익위가 기억세탁소를 자처했다 비판을 하고 있어요.
0: 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논평을 내고 권익위가 정상화 추진 TF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내놓은 결과물 결국 정권임만 맞춤형 과거 세탁에 불과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과거 치부를 지워주기 위해 국가기관이 스스로 기억세탁소를 자처한 거다.

0: 주장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아연 실색할 궤변이다.
1: 네.
0: 권익위 정상화란 명목으로 권익위를 입맛대로 쥐고 흔들어서 본인의 헬기 특혜 이송의 면제부를 주더니 이젠 아예 정당한 법의 심판마저 사법사진으로 포장하면서 공소 취소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이 대통령은 셀프 범죄 세탁, 셀프 우상화를 멈추고 중단된 재판부터 받으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1: 근데 권익위가 2년 전과 이렇게 결론을 뒤집은 거는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제 그때와 달라진 건 정권이 달라졌다는 건데, 그리고 또 정승현 부위원장 같은 경우 이번에 부산 지역 부산시 네. 교육감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 부분을 봤을 땐 권익위 시절 요 행보가 과연 공직자로서 좀 적절했는가 이런 것도 좀 이번 선거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래서 뭐 정승윤 이 전 사무처장도
1: 네.
0: 선거 앞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삭발을 해서 권익위 조치에 반발하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국제 소식으로 가볼게요. 매주 이제 미국과 이란의 움직임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 입장을 전달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면서 종전 협상 공을 다시 이란에 넘겼어요.
0: 네, 정말 이 핑퐁 게임을 하듯이 서로에게 공을 계속 돌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먼저 이제 지난 6일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양국이 한쪽짜리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에 근접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양해각서는 양국이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또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대이란 제재 해제와 여기에 관련한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해 30일간의 협상 개시를 함께 선언한 형식으로 구성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현재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으로부터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답변을 받았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어보니까 나는 아마도 오늘 밤 이란에 서한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어제 현지 시간으로 저녁쯤에 나온 걸 고려하면 이란이 한 몇 시간 안에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한 걸로 보이는데
1: 네.
0: 일단 이란의 입장 아직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가 발생한 우리나라 화물선 남우호와 관련한 질의에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동문서답을 했어요.
0: 그러게요.
1: 네.
0: 취재진의 질의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은 한국 선박이 이란에 의해 공격당했다고 말했는데 이란은 그것을 이제 부인했다 뭐 이런 취지였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상 동문서답 그런 답변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는 군사작전, 그러니까 해방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않고 단독으로 행동하다가 남우호가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고
1: 네.
0: 해협 경색 해소를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를 압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그렇죠. 않았다는 입장을 네.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 조사단이 UAE, 두바이로 예인된 이 선박의 승선에서 본격적인 화재 원인 규명에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 건 질문 내용은 좀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왜 얼마 전에도 이 막 전쟁 시작했을 때 파병 요청할 때 그때도 한국을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트럼프
0: 네.
1: 대통령 사랑 고백은 좀 섬뜩한 것 같아요.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끝날 듯 안 끝나면서 이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0: 네.
1: 미국이 5만 만의 이란 항구로 진입하려던 이란 유조선 두 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어요.
0: 네, 미 해군 전투기가 해상 봉쇄 돌파 시도에 나선 유조선 두 척의 연기 배출구에 정밀 유도탄을 발사했다. 뭐 이런 미군의 설명인데요. 이란도 이걸 확인하고 제한적 교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사실 이제 전날에도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무력 공방을 주고받은 바가 있거든요. 이란은 근데 미국과의 충돌을 제한적이라고 이제 규정해서 호르무즈해에서 발생하는 미국과의 교전이 현재 진행 중인 종전 협상에 미칠 영향을 좀 관리하라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미국도 이란과의 호르무즈 교전은 좀 방어적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 네.
0: 역시 양국이 일단 우발적인 충돌 같은 노이즈엔 좀 신경을 쓰지 않고 협상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0: 그래서 뭐 조만간 네. 여기 미국과 이란이 어떤 협상 뭔가 타결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서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을 만나야 되는데
1: 그렇죠.
0: 뭔가 네. 매듭을 좀 짓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이거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그 급함이 있는 거죠.
0: 네.
1: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출범 위한 이제 양해각서 체결했네요.
0: 지금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전략적 투자 예비 협의를 진행하고

0: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부장관의 참석이 있는 가운데 양측이 상선 건조와 인력 양성, 산업 현대화, 해양 제조 투자에 있어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플랫폼 이걸 이번에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내 워싱턴 DC에 세워질 예정인 이 한미조선 파트너십 센터 이걸 활용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하고 구체적 활동으로는 미국의 해양산업 기반에 대한 외국의 직접 투자 촉진, 인력 양성 사업, 조선소 생산성 향상 프로젝트, 기술 교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이제 이번 MOU 체결을 보면 한미 간 조선 협력을 위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에 다시 위대하게 이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미국으로 간다고요?
0: 내일부터 14일까지 안규백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이게 지난해 7월 취임한 안 장관의 첫 방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좀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1: 네.
0: 전작권은 물론 이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기여 문제, 또 미국의 대북 위성 정보 공유 제한 같은 한미 간의 민감한 현안이 누적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의회 사람들 많이 만날 예정이에요.
1: 네.
0: 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결과를 좀 봐야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빌리 조엘의 더 스트레인저 듣고 잠 못 이루는 밤 이어갈게요.

0: 주말엔 CBS의 근심 걱정 전문가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잠 못 이루는 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엔 어떤 이슈로 잠을 못 이루셨나요?
1: 이번 주 날씨도 좋고 네. 오늘 나왔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다니.
0: 날씨 너무 좋죠, 진짜 오늘.
1: 그렇죠. 계속 이런 날씨만 이어지면 대한민국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평생 이 나라에 계속 살아도 불만이 없을 것 같은 날씨.
0: 오늘 진짜로 저는 오늘 왜 이렇게 화창했더니 미세먼지

0: 미세먼지도는 좋음이더라고요.
1: 그렇죠. 네. 기온도
0: 맞아요. 적당하고 너무 덥지도 너무, 않고. 네.
1: 그렇죠. 하늘도 맑고 미세먼지도 좋고 오늘... 자전거를 탔으면 딱 좋았을 텐데.
0: 그러네요.
1: 그런데 이제 나라 걱정하느라고 정치 걱정하느라고 자전거는커녕 네. 잠을 자지 않고 개헌이 무산이 돼가지고 네. 자전거는커녕 네. 걱정만 끙끙.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 네. 그다음에 개헌만 무산된 게 아니고 개헌 무산이라는 게 앞에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아이 우리 정치가 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네. 이번 주에 또 추억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0: 오.
1: 정형근 전 의원.
0: 네.
1: 어이 저 이 이름이 2000년대 이제 초중반에
0: 네.
1: 그때 제가 이제 그 저는 20대 초반 그다음에 중반 이렇게 넘어가던 그 나이 때 이제 정치에 막 관심 가지고 뭐 이렇게 더 많은 관심 가지고 할 때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이름이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 이름을 오랜만에 듣는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좀 시대가 앞으로 나가야
0: 맞아요.
1: 되는데
0: 네.
1: 앞으로 안 나가는 걸 넘어서서 뒤로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0: 그 어제 개헌 얘기를 하자면 오늘 게시판에서도 개헌 관련된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아, 또 의견 뉴스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계속 보내주세요. 어제 그 국회에서 논의하던 개헌안 표결 이제 결국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산될 거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결국 이제 무산이 됐죠.
1: 그렇죠. 앞에 뭐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개헌안은 6개 정당이 발의를 한 거죠.
0: 네.
1: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의 이 정당들이 발의를 한 거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7일 날 표결에 붙여졌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이거를 이제 반대를 해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이제 이 투표 불성립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다시 시도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이날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요구해가지고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10일까지 국회의결에 다 돼야 되는데
0: 네.
1: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물리적으로 이게 시간 내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좀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러한 이제 상황까지 가서 국민의힘을 16분 동안 이제 작심 비판을 하면서 개헌안의 상정을 포기를 선언을 했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봉을 이렇게 내리쳤는데
0: 네.
1: 굉장히 이제 그 와일드한 액션으로
0: 네.
1: 이렇게 내리쳤고 그래서 1987년 이후 39년 만에 개헌 시도가 다시 한번 이제 물 건너 가게 됐다라는 이제 뉴스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뭔가 평소 우원식 의장의 이미지는 좀 중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성정이 조금 그렇게 강성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그 분노의 의사봉이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어쨌든 계속해서 좀 그 이런 5.18 뭐 민주항쟁 관련한 헌법 전문 넣는 거나 이런 거는 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안만 봤을 때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반대 이유는 뭐였을까요?
1: 일단 반대한 이유가 뭔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이번 개헌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 연임용 빌드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0: 네.
1: 그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연임 포기 선언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최근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여론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덮기 위해서 급하게 이 정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0: 네.
1: 그래서 나는 여기 동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이렇게 위헌적인 입법들을 밀어붙이면서 개헌을 하자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도 했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선거 앞두고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선거용 이벤트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다른 쟁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헌을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주장도 했고요.
0: 네.
1: 이 맥락에서 굳이 지금 선거 전에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몰기 위한 거 아니냐.
0: 네.
1: 이런 주장도 같이 하고 이런 이제 논리로 개헌을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0: 근데 청취자 5888번 쓰시는 분도 주말엔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정치 사회 뉴스 관심 많은 사람인데도 이번 개헌은 갑툭튀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중요 사항을 저 같은 정치 관여층도 갑툭튀로 느낀다는 건 민주당 국회 정부 언론 똑같이 잘한 게 없네요라고 이제 문자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여당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더 설득 과정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하는 반대 논리 이거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여당이 더 많은 이제 어떤 정치적 옵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0: 가지고 네. 더 능숙하게 뭐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은 더 좋았겠죠.
1: 네.
0: 더 좋았을 텐데 이게 근데 또 이 더 좋았겠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 반대 논리가 이제 어느 정도로 그럼 그러한 정치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논리였느냐 요거는 또 별개로 평가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1: 네.
0: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 논리에서 또 그러한 정치적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야 이제 아이 개헌 논의가 갑자기 왜 나왔지
1: 네.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나온 논의는 또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또 사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과정이라는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을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처음부터 이제 사실 자기가 국회의장 될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고
1: 네.
0: 그래서 국회에 개헌특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논의하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 당이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게 6개 당이 들어가서 네. 논의를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6개 당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개혁신당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1: 네.
0: 나머지 당들이야 평소에 이제 여당 중심으로 많은 의제들을 같이 논의를 했으니까 서로 뭐 의견 통일이 잘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혁신당도 같이 들어가서 논의를 했다는 거는 이게 그동안 의견 조율이라든가 논의의 과정이라는 게 사실 하루 이틀 했던 거는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어떤 대목인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언론에 막 조명을 받고 또 정치적인 어떤 갈등의 어떤 중심 어젠다가 되고 그러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국민의힘이 여기 돌아와가지고 막 여기에 의견 내고 뭐 그렇게 해서 이게 뉴스의 중심이 아니어서 그랬던 거지 사실 논의는 계속 진행돼 왔다. 이거는 그런 건데
1: 네.
0: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뉴스의 중심에 있지 않았던 거냐 국민의힘이 사실 이 반대 논리가 아주 뭐 어떤 정치적인 핑퐁이 이루어질 정도의 그런 얘기가 사실 아니에요. 이 앞에 얘기를 네네. 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6당이 만든 개헌안에 보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예.
1: 네.
0: 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4년 중임제라든지
1: 네.
0: 또는 내각제라든지
1: 그쵸.
0: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자 이런 게 있어야 아 그러면은 그렇게 바꾸면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한 번 더 하겠다는
1: 네.
0: 거냐 또는 한 번 더 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한테 의사를 물어가지고 뭐 4년을 더 하겠다는 거냐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한데 그 내용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연임용 빌드업이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인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한 게 이제 근거가 없는 것이고.
1: 네.
0: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현행 헌법에 보면은 개헌을 연임 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은 그 해당 안 된다라는
1: 그쵸.
0: 조항이 또 있습니다.
1: 조항이 있죠. 네.
0: 그러니까는 설사 개헌안이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가 모를 리 없는 내용이고.
1: 네.
0: 또 근데 거기서 백보 양보해서 설사 이 개헌을 하고 나서 연임용 개헌을 이후에 아주 음모적으로 또 시도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국민의힘이 막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석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가지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근데 왜 연임용 개헌은 안 된다 이래 이걸 왜 얘기하는지가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게 있어야 협상이 가능한 건데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있고 둘째 개헌안 논의는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진행이 쭉 되어온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급하게 처리하려고 한다. 이 주장은 시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조작기소 특검법하고 이 개헌안은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 주장한 내용이긴 한데 조성한 논리이긴 한데 제가 볼 땐 국민의힘도 그 보수 언론에서 사실 중심적으로 주장한 이후에 이제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1: 아.
0: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도 좀 급조된 부분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셋째로 정부의 어떤 이게 이 개헌안이 정부의 어떤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입법이라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이럴 때 야당이 아니 지금까지 입법을 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는데
1: 네.
0: 뭐 이제 와서 우리한테 협치를 뭐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개헌은 우리가 사실 좀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렇지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도 네. 공약을 했습니다.
1: 네.
0: 개헌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개헌을 한다고 그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헌을 할 사항이지 뭐 다른 무슨 뭐 수사를 하고 내란을 하고 뭐 이럴 내란이라고 하고 이럴 사안이 아니다 이런 논리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개헌을 하자고 한 부분은 이제 오히려 이제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기 때문에
1: 네.
0: 이건 오히려 앞서서 주장해야 될 사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네.
0: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뭐 절윤을 해야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 뭐 내란.

0: 안에 대해서 뭐 조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개헌안에 이제 이 어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네.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그거 좋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냐 이제 의문인 것이고
1: 네.
0: 그다음에 아까 앞에 말씀하셨는데 지선 이후에 포괄적인 논의를 하자. 근데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될까 봐.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합의가 될 만한 내용으로 개헌안을 마련한 거거든요.
1: 쟁점이 없는 내용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돌이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5.18 정신 전문에 넣자. 이거 윤석열 정권 때 윤석열 정권 되기 전에 대선. 이재명 대통령과 당시 윤석열 후보가 맞붙었던 네. 대선. 그때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에요. 5.18 전문 넣는 거. 그때부터 하겠다고 한 거를 이번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네. 어떤 개헌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반대의 논리들을 쭉 보면은 사실 이게 협상에 어떤 공간이 없는 그러한 반대 논리였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하나하나 따졌을 때는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설명 같은데 그러면은 진짜 반대하는 이유 그 속내는 뭘까요?
0: 그래서 이거를 다 하나하나 제하면
1: 네.
0: 결국 지방선거 영향을 우려한 거 아니냐 이 결론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1: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동시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함께했던 그 정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1: 네.
0: 자기들 이슈니까.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불리하게 될 것이고 특히 윤 어게인을 자처하는 이런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뭔가 명분이 있는 행위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래서 일부 여러분 이제 뭐 거리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을 걸어놓은 그러한 이제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뭐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함이다. 그 계속 반복돼서 주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걸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정당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라고 하면 그 동의하겠습니까? 동의 안 할 거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방향은 노선은 그런 유권자들의 존재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불리한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대를 해야겠는데 근데 또 내용을 반대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네.
0: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이라든가 비상계엄 선포 시의 국회 통제권 강화 이거 국민의힘이 주장한 바 있거나 반대를 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 네.
0: 결국 억지 논리를 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된 건데
1: 네.
0: 근데 아무리 이게 정치적인 유불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내용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정치를 하는 정당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일까
1: 네.
0: 이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전향적으로 사실 개헌 논의에 처음부터 그냥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게 차라리 남는 거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진짜 아까 도돌이표 얘기를 하셨는데 선거와 같이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 이거 정부 여당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작동하고 또 선거 이후에 하려고 하면 그만큼 동력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계속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39년 동안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에도 어쨌든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몇몇 의원은 나 개헌에 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때요?
0: 그동안 이제 공개적으로 개헌 찬성 입장이거나 거의 거기에 가까운 입장 밝혔던 의원들이 한지하 의원, 김용태 의원, 조경태 의원 이런
1: 네.
0: 분들이죠. 그 뭐 몇 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개헌에 찬성할 수 있다 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이제 뭐 표결에 참여하거나 이러지 않았죠. 개인적으로는 개헌에 찬성 입장일 수 있지만
1: 네.
0: 당에 소속된 정치인으로서는 이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당론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1: 네.
0: 그래서 이게 당인, 그러니까 당에 소속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차원도 있습니다. 당의 방침인데
1: 네.
0: 그걸 어떻게 거스를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는 차원도 있는데 근데 국민을 대상으로 어쨌든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유권자를 대상으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정치인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또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한지하 의원의 경우에는 친한계 인사인데
1: 네.
0: 지금 지도부의 어떤 징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명된
1: 네.
0: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준다고 이제 선거 도와준다고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뭐 이전에 대선에서는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후보 지지하고 뭐 도와준다고 했던 사람들은 왜 징계 안 했냐 이러면서 네. 이제 지금 논리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0: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징계를 무릅쓰고 어쨌든 간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결기가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도 가질 법 하단 말이죠. 이거 한동훈 전 대표 돕는다고 나서는 일은 가능한 건데 왜 개헌에 대해서는 그 정도 결기가 없는 것이냐. 네. 이런 질문도 가능한 거여서 아마 좀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1: 근데 그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친한계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 지도부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 해제에 이제 적극 동의를 했기 때문에 친한계 입장에서 개헌에 좀 찬성할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0: 한동훈 전 대표 그동안 이제 계엄을 막아서 나라를 지켰다. 네. 이 서사를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해 그쵸. 왔거든요.
1: 네.
0: 그런 내용으로 일전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건 건 아닌데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현수막도 걸고 그랬어요. 근데 이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면은 대통령 그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찬성하는 게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업적으로 삼고 있으니까. 근데 지난 3월에 이미 이제 반대 입장을 사실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이미 여당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개헌을 해서 뭐 하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지금 국민의힘과 거의 같은 논리로 이제 반대 입장을 낸 건데
1: 네.
0: 이게 논리로는 잘 사실 이해가 안 되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비판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지난주에 공소취소의 내용이 들어간 특검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모로 정당하기 어렵다라는 사정이나 이런 네. 것들은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것대로 비판할 수 있는데 개헌의 내용은 개헌 내용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이제 이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다른 걸 끌어와서 이제 요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평가의 대상이 또 될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래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근데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생각하는 정치적 구도가 있을 거예요.
1: 네.
0: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이 비판도 안 하고 사실상 들러리를 서서
1: 네.
0: 헌법을 어긴 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공소취소를 얘기한다든지 앞으로 헌법을 어길 세력이다. 근데 한동훈은 헌법을 계속 지켜가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포지셔닝을 지금 하는 전략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하고 같이 발을 맞춰서 개헌을 하는 그림으로 들어가면은 이 구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양쪽과 차별화를 다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죠.
0: 그렇죠. 그게 네. 이제 해석인데. 근데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개엄마가 나라 지킨 사람이 지금 온데간데 없고 지금 정영근 전 의원 논란만 지금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당혹스럽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서는 이 정영근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이제 후원 회장 맡긴 게 지금 여러 논란을 낳고 있어요.
0: 그렇죠. 이거를 이제 지난 7일에 페이스북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사실 직접 밝혔는데, 그러니까 정영근 전 의원 뭐 워낙 이제 요 며칠간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네. 다 아실 겁니다. 과거 부산 북강서갑, 그러니까 지금의 부산 북갑 요 지역구예요. 여기서 3선을 이제 의원 지낸 인사고,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박민식 전 의원한테 밀려갖고 사실상 이제 정계 떠났던 인물이죠. 공안검사 출신으로 80년대 안기부에 파견돼서 대공수사 단장을 이제 맡는 등의 이런
1: 네.
0: 일을 해서 그때 각종 시국 사건을 담당을 했고 한 것으로 추정되고
1: 네.
0: 그때 고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걸로 아주 잘 알려져
1: 네.
0: 있습니다. 1999년에 검찰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해갖고 발표를 해요. 김근태 전 의원이 민청년 의장이던 1985년에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서
1: 네.
0: 논란된 이근한 경감으로 하여금 고문을 하도록 지시한 배후의 당사자가 바로 당시 안기부에 있었던 정영근 전 의원이다.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민단체나 이런 데가 얘기한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발표한 겁니다. 근데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이거를 기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는데
1: 네.
0: 이 같은 사실은 박처원 전 치안감 진술을 토대로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게 검찰의 그 당시의 수사 내용 발표였습니다. 이 박처원이라는 이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영화 1987에 나옵니다. 김윤석 씨가 연기한 아마 그 캐릭터일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사람들의 윗선이었던 인물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는 이런 인물이니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 네.
0: 물론 정영근 전 의원은 이 의혹은 네,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그때도
1: 그쵸.
0: 부인을 했고
1: 네, 지금도 부인하고
0: 그렇죠.
1: 있죠.
0: 그럴 거고 아마 네. 이때도 근데 수사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방탄 국회를 계속 열면서 정영근 의원을 그 당시에 굉장히 감싸고 그래서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논란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1: 또 최근에 정영근 전 의원이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작년인가 뭐 한 걸로도 알려져 있어서 이 인물이 과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이 보수 재건

0: 어울리느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한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랬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회장이 선거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정영근 전 의원이 불법적인 어떤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나의 이 한동훈 정치 이것에 힘을 다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 보도를 나온 걸 보니까 오히려 그렇다기보다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0: 네.
1: 또 탄핵해서는 안 된다. 하야에서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가 맞는 거냐 이런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또 이제 이 나와서 라디오 나와서 이제 MBC 라디오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렇게 따지면은 하정우 후보의 후원회장은 문제가 없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0: 네.
1: 그런 발언에 다 동의해 가지고 지금 후원회장 맡긴 건 아니지 않느냐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근데 이건 본인의 후원회장 물어봤는데 왜 다른 후보 후원회장을 갖고 또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네.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점 흐리기의 수법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정우 후보 후원회장 김영춘 전 장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1: 그러니까 김영춘 전 장관이 그 과거에 이제 뭐 부산에서 이제 정치를 하고 부산의 선거에 계속 나오고 뭐 이랬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이 이제 사기 암 환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0: 아.
1: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에 빗대서 이제 논란이 됐거든요.
0: 네.
1: 암 환자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다. 근데 이때 취지가 부산에 그만큼 이제 문제가 많아서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이런 취지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고약한 비유이긴 한데
0: 네.
1: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비유지만 이게 정영근 전 의원의 이제 이러한 국가폭력
0: 고문의 효과
1: 그렇죠.
0: 네.
1: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죠 사실. 그리고 동렬에 놓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친한계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같이 얘기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이 얘기한 건데 라임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기소가 됐다. 김영춘 전 장관은
0: 네.
1: 그런 사람이 후원회장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1심 무죄가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는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것도 이제 뭐 국가폭력의 고문 이런 거랑 비교할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따지고 보면은 좀 이것도 이제 잘 얘기가 안 맞는 얘기인 게
0: 네.
1: 김영춘 전 장관이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이에요.
0: 네.
1: 상도동계 막내 출신이란
0: 아.
1: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적 맥락 때문에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열린우리당으로 결국은 건너왔던 독수리 오영재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부겸 지금 후보도 그 중에 한 명이었죠.
0: 네.
1: 거기 그 중에 한 명이 김영춘 의원이었고, 그러니까 그 부산에서 민주적인 정통성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빠지지 않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비교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매끄러운 대응이
0: 네.
1: 아닌데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사실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 네.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쭉 들었을 때는 이제 정영근 전 의원 이제 후원회장으로 앉힌 것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뭔가 방어 논리가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왜 이 사실 이런 논란이 예상이 안 됐던 건 아니었을 텐데 왜 후원회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걸까요?
1: 결국 박민식 후보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에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이제 어필을 하고
0: 네.
1: 그다음에 그 지역을 좀 아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역에 기반이 없잖아요. 그 지역을 좀 잘 아는 인사들을 좀 포섭하기 위한 이런 용도로 이제 아마 임명을 했을 저렇게 데려왔을 텐데
0: 네.
1: 근데 이게 결국은 명분이 우선이 아니고 정치 공학과 효과만 우선인 거 아니냐
0: 아.
1: 이런 비판을 촉발시킬 수 있고
0: 네.
1: 윤석열 비상계엄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겹치잖아요. 지금 뭐가 겹치냐면 국가폭력, 독재 그리고 비상계엄 역시 독재 하나의 점에서 지금 만나거든요.
0: 네.
1: 이게 전혀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고 보수 재건하고 오히려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 되돌려야 되고 개헌에 대한 입장도 뒤늦었지만 진솔하게 태도 변화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0: 이 논란은 며칠 계속 갈 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김민하 평론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7시에 주말은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5월 계절의 여왕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0: 쾌청하고 투명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깥 활동하시기에 좋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주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서 완연한 봄을 즐기시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좀 더 올라서 일교차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옷차림 계속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10도, 춘천과 광주 8도로 꽤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광주 25도, 대구 26도, 청주가 27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보다 좀 더 덥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일부와 강원동 해안, 충북과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좀 더 확대 발효된 상태여서 불씨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 전국 곳곳에 다시 비 소식이 있고요. 주 후반에는 한층 더 더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Don't you know?
1: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시켜놨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김민아 평론가 잠 못 이루는 밤 듣고 이제 3861번 쓰시는 분이 되돌이표 정확한 표현 같아요. 언제나 그제나 어제나 그제나 저번 달이나 작년이나 각 당에서 서로의 목소리만 내고 타협점은 국민들 지켜보기 힘듭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국민들 마음 편히 잘 살게 해주세요. 어휴 하고 한숨 쉬셨고요. 2628번 쓰시는 분도 김민아 평론가의 정확한 뉴스 논평을 들으니 이해가 잘 됩니다. 주말엔 CBS 제게 큰 선물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미카엘 님이 정당의 당리당략이 국민보다 우선인 것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매번 그럴 때마다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왜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국민들을 위하는 것 같은 거짓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지금도 딱 그렇죠. 선거 앞두고 양당이 그러니까 정당들이 다 민생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말 정치권의 이익 다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뉴스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0: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계속 계속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경제 코너 이어갑니다.
1: 아, 또 늘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늘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6: 휴레기.

0: 주말엔 경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는 좀 인연이 있잖아요. 제가 기자 초년병 때 출입처에서 뵀었고 네. 계속 중간중간 연락을 하며 이렇게 뵀는데 십몇 년 만에 제가 진행자로 이렇게 또 뵈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습니다.
1: 아마 처음 뵀을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으니까요.
0: 네.
1: 종합주가지수가 한 1500포인트, 2000포인트 요 정도 때 뵀는데
0: 그때도 주식시장 진짜 예. 안 좋다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1: 뭐 7000포인트를 예. 넘어섰네요.
0: 그러니까요. 예. 정말 10년 사이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1: 10년이 네. 아니고 네. 1년 동안 바뀐 거죠. 작년 이맘때 2000포인트 때 하다가
0: 그러네요.
1: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0: 네. 이번 주에 특히 이제 코스피 7000 돌파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6,000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꿈의 7,000피를 달성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 센터장님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근데 뭐 결과적으로 7,000 갔는데 네. 우리가 비슷한 감상을 4,000 넘었을 때도 야 빠르다, 5,000 넘었을 때도 빠르다
0: 그러니까요.
1: 했을
0: 네.
1: 테니까
0: 네.
1: 실은 뭐 우리가 늘 보이는 거는 새롭고 이게 좀 특별해 보이지만 몇 달 동안 비슷한 감정들을 가질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이게 글로벌한 현상입니다.
0: 아.
1: 우리는 앞에 7자를 7000포인트를
0: 네.
1: 처음 봤는데 올 들어서
0: 네.
1: 일본 사람들은 니케이 지수 6만엔 앞에 6자를 지난주에 처음 봤고요.
0: 아.
1: 미국 S&P 500 7000포인트 앞에 7자도 최근에 넘어섰고
0: 네.
1: 대만 가권 지수 4만 포인트의 4자를 최근에 공교롭게도 넘어섰습니다.
0: 아.
1: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글로벌하게 이제 주가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뭐 전 세계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인 것 같고 또 이제 비슷한 또 고민들이 이게 뭐 주가는 올라가는데
0: 네.
1: 경제가 뭐 그렇게 좋은 거냐라 그러면 뭐 대만은 경제 규모가 작고
0: 네.
1: 규모가 작기 때문에 IT 산업이 좋아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파급되는 효과가 있는데 일본은 뭐 성장률이 거의 제로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주가 지수만 올라가니까 뭔가 이제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가 좀 온도차가 크다라는 생각들도 사람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얘기도 지금 여쭤보려 하는데 그 전에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주식시장이 화랑인 건 아니면 전 세계 지금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화랑인 거예요?
1: 뭐 금리가 네. 뭐 몇 년 전보다는 높아지긴 했는데 금리라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와 또 실물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론적인 네. 금리 수준이 결정이 되는데
0: 네.
1: 금리가 낮습니다.
0: 아,
1: 예.
0: 지금
1: 뭐 합당하게 네. 교과서적

0: 지역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거들보다 굉장히 낮고 이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보면 지속이 되는 현상입니다.
1: 금리가 낮은 현상이요?
0: 네. 굉장히 네. 그 적절한 금리보다 낮게 유지가 되는.
1: 네.
0: 이건 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라우마가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참 컸던 것 같아요. 그때 2018년 가을철에 리만 네.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할 때 한국도 어렵고 환율도 급등하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사상 최악 아니었습니다. 우리 뭐 IMF 외환위기가 더 컸고
1: 아.
0: 비견될 수 있는 위기를 자주 겪었는데
1: 네.
0: 2008년 위기는 미국인들에게는 비슷한 위기가 어디 있었을까 찾아보면 1930년대 초반에 경제가? 대공황까지 가야 될 정도 그 다음으로 큰 위기이다 보니까
1: 네.
0: 뭔가 위기가 생기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고 위기를 중앙은행이 막아야 되고 뭐 이러다
1: 네.
0: 보니까 저는 과도하게 중앙은행이 권력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1: 네.
0: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풀고
1: 네.
0: 뭐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풀린 돈이
1: 네.
0: 자산시장에서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풀린 돈이 또 실물경제를 제대로 뭐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증거는 별로 없다 보니까
1: 네.
0: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걷어들이는 거에 너무 조심스럽게 되는 거예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풍선효과가 자산시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뭐 어느 정도는
1: 네.
0: 최근에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고요. 뭐 AI 붐과 또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주가 올라가는 뭐 그런 좀 뭐 이 실물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 논리도 있는데
1: 네.
0: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돈이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1: 지금 경제 상황 봤을 땐 금리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낮다 보니까 유동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돈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뜨거운데 정작 뭐 자영업자들은 지금 너무 힘들다, 뭐 경기 침체다 이런 얘기하고 또 직장인들 입장에서도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물 경기가 좋다는 느낌 없거든. 이 괴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0: 제 생각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1: 네.
0: 이 유동성의 효과가 큰 것 같고
1: 아.
0: 우리가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는데 결국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돈의 양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지금 한화 이글즈에서 던지는 유현진 선수가
1: 네.
0: 지금 던지 뭐 20억 원이 넘는 큰 연봉을 받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연봉 받았던 게 2천만 불이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300억 되거든요.
1: 아.
0: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에서 던질 때는 공 스피드가 뭐 10배가 나오고 이거 아니잖아요.
1: 그건 아니죠. 네.
0: 비슷한 공을 던지는데 네. 같은 사람인데 유현진이라고 하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메이저리그의 규모가 크면 연봉 30억 받는 거고요.
1: 네.
0: KBO 리그에서는 뭐 20억을 받는 겁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펀더멘탈에 대해서 이 반영이 되는 정도가
1: 네.
0: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크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 이제 주식시장과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차이가 큰데
1: 네.
0: 그럼 주식시장 내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좋은가? 아닙니다.
1: 그쵸.
0: 작년에 코스피가 네. 76% 오르는데 떨어진 종목이 1,000개 가까이 됐고요. 올해도 우리가 올해 출발했을 때 5,000포인트가 안 됐는데
1: 네.
0: 이제 뭐 7,400포인트까지 갔는데도
1: 네.
0: 떨어진 종목이 한 1,300개 정도가 됩니다.
1: 아, 떨어진 종목이 더 많네요.
0: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굉장히 집중화된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1: 네.
0: 그럼 어떤 종목이 오르느냐. 저는 과거에는 주가지수가 그 나라 경제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국민경제의 뭐 그림자다, 온도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이제는 기업들의 활동이 좀 글로벌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고 하는
1: 네.
0: 굉장히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굉장히
1: 네.
0: 자랑스러운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그 자동차가 울산이나 광양에서 만드는 것보다 해외 공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1: 네.
0: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것들은 사실 국내 경제에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총생산 GDP나 이런 데 안 잡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현대차 주주가 되면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 활동하는 것들의 과실을 주주로서 누리는데
1: 네.
0: 기업의 활동이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주주가 아닌 다음에야 기업이 잘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괴리가 과거엔 현대자동차가 거의 울산에서만 자동차를 만들었던
1: 네.
0: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내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뭐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1: 네.
0: 사상 최고치 아닙니다.

0: 근데 뭐 건설주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사상 최고치와 거리가 멀고요.
1: 네.
0: 유통, 뭐 의류 이런 네. 내수업종들은 지금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것은 제 생각엔 종합 주가 지수가 아니고 그런 내수업종들이 좀 가까운 것 같고 뭔가 그런 괴리들이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우리는 그 글로벌한 경제 활동과 일반적으로 뭐 상관이 없잖아요.
1: 네네.
0: 삼성전자나 현대차 네. 직원이 아닌 다음에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괴리가 과거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 요 비슷한 얘기를 장 뭐 그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계속 네. 최고를 경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수출에서 온기가 왜 네. 내수에는 돌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생산이 많이 그러니까 외국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0: 그 수출은 네. 한국에서 만드는 것만 잡힙니다. 이제 한국에서 나갈까 그거는 실제로 한국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나가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게 쏠림이 있는 거죠. 반도체가 굉장히 한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1: 네.
0: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다니는 직원들은 굉장히 요즘 논란이 많은
1: 네.
0: 성과급을 얼마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데
1: 네.
0: 그게 그들의 특수한 이야기지 그게 한국의 월급쟁이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건 전혀 아닌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또 대기업 고용이 적어요. 전체 고용을 책임지는 건 한국은 자영업 비중이 되게 높고 중소기업들이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잘 되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뭐 한국의 이 그 대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있다는 거는
1: 네.
0: 어쨌든 다행스러운 일인데
1: 네.
0: 그들이 잘 나간다 그래서 국민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낙수 효과는 저는 뭐 논의할 게 아니라 이미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아, 낙수 효과는 네. 없다. 그럼 지금 이제 소수 그러니까 반도체 중심 이런 종목들이 끌고 가는 장은 꼭 우리나라 얘기만은 아닌 건가요? 다른 나라도 그런지 아니 우리나라에서 좀 특징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0: 조금 한국이 독특한 면은 있으나
1: 네.
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다 그러면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뭐 두루두루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1: 네.
0: 지금은 글로벌하게 좀 쏠림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 미국에서 그걸 보여준 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잘 나가는 7개 기업이
1: 네.
0: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1: 아.
0: 뭐 굉장히 좀 보편적인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도 TSMC라고 하는 기업 하나를 빼면 대만 경제가 작년에 성장률이 6%가 넘을 정도로
1: 네.
0: 아주 좋았는데 TSMC를 빼고 보게 되면 이제 그것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숫자가 나오니까
1: 네.
0: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인 성장률 숫자나 이런 것들을 뭐 폄하하거나 뭐 그건 그것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1: 네.
0: 아무튼 모든 지표들이 좀 쏠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평균 점수가 90점이라고 하면
1: 네.
0: 다 90점, 90점보다 80점이라고 하면 80점 부근에 있어야 이제 실력이 평준한 건데 100점 받고 60점 받는다 그러면
1: 네.
0: 평균은 80점이지만은 편차가 크잖아요.
1: 네.
0: 지금 글로벌 경제나 증시가 좀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은가 좀 그렇게 해석합니다.
1: 사과 사는 남자님 홈플러스는 매장 37개 영업 중단한다는데 유통업 종사자들에게 성과급은 남의 얘기죠. 이런 얘기 문자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이 주말에 CBS 전해드린 뉴스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낙수효과 없다고 하셨지만 하이닉스
0: 크지
1: 성과급
0: 크지 않다 뭐 그런 정도로 해야 되겠죠.
1: 영향을 네. 이제 백화점 매출이 늘었다 이랬는데 그럼 그런 낙수효과는 아주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예전과는 좀 다르게 오래 걸리건 아니면 그 영향이 되게 적다고 봐야 될까요?
0: 영향이 작다고 봐야죠.
1: 아.
0: 우리나라 그 GDP라고 하는 게 완전한 경제 지표는 아니지만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을 잡는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
1: 네.
0: 역대 다섯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1: 네.
0: 올해 성장률 예상치는 2% 내외인데 이거는 역대 일곱 번째로 낮은 성장률이니까 그러니까 뭐 주가와 경제가 뭐 아주 다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약간
1: 네.
0: 이제는 좀 저는 연결이 뭐 아주 끊어진 건 아니겠지만 리그가 다른 것 같아요. 자산시장은 자산시장이고
1: 네.
0: 실물경제는 실물경제고
1: 네.
0: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7월 달에 이 소비 쿠폰 받았었죠.
1: 네.

0: 그때 들어간 예산이 한 1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뭐 전 세계에서 배당을 항상 인색하게 하는 편인데 배당 성향이 일본이나 중국처럼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중국보다도 배당 성향이 낮아요.
1: 네.
0: 그럼 1년에 배당금 지급하는 게 뭐 10조, 20조 정도씩 늘어날 수 있으니까 경기가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건 되게 조금 괴리가 큰 것 같고
1: 네.
0: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데
1: 네.
0: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 온 국민이 주식 투자하는 것 같지만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1: 네.
0: 작년 말에 주식 투자 인구가 1,450만 명이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 5천만 명 중에서 어른 빼고 경제활동 인구가 한 2,800만 명 정도 되니까 어른 중에서도 둘 중에 하나 정도 하는 셈이니까요.
1: 생각보다 우리는 막 주식장 뜨거우니까 다들 주식 얘기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0: 많지 않고 주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자산 투자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주식은 소액으로도 할 수 있지만
1: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는 아까 뭐 내수,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은 좀 따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실물,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좋은 것들이 실물시장으로 같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방법들도 있을까요?
0: 글쎄요,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1: 네.
0: 한국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은 이제 저평가된 상황인데요. 그게 이 소수의 지배주주들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이 이 지배주주들이 내는 소위 오너들이 하는 의사결정과
1: 네.
0: 다소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하는 네. 사람들 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뭐 저는 한국 경제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뭐 묘안이 있겠나 싶고요. 주식시장이라도 잘 되게 되면 그걸 뭐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은
1: 네.
0: 조금이라도 뭔가 좀 긍정적인 효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그런 점에서 보면 다수 소액주주들을 위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이 좀 그런 방향을 이루어지는
1: 네.
0: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말씀하신 질문에도 좀 의미가 있는
1: 네.
0: 그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아까 센터장님 설명 중에 아직 그렇게 이제 주식시장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다. 뭐 2,800만 명 얘기를 하셨나요?
0: 그건 2,800만 명은 경제활동 인구고요. 어른들이고.
1: 1,400만 명.
0: 작년 말이 1,450만 명.
1: 근데 어쨌든 제 주변에서는 이제 특히 어른들은 부동산에만 관심 갔던 분들이 최근에 좀 주식시장에도 돈을 넣고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자산시장도 좀 부동산 중심에서 좀 금융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좀 보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지금은 글쎄 돈의 꼬리표가 달리지 않아서 어디서 오는 돈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동산을 말하지 않더라도 예금에서 주식으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들 그 수신이 많이 줄어가지고
1: 네.
0: 은행들은 뭐 좀 고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뭐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 자체가 조금 조정돼야 되고
1: 네.
0: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후행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현상은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게 뭐 사람들이 가진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뭐 계속 남아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나 이런 거는 저도 네.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조금 여러 가지 학습 효과가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학습 효과.
0: 부동산은 과하게 이 뭐 주식 부동산이라고는 우리가 뭐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주식과 다르게 필요한 사용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사용 가치를 떠나서 부동산의 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1: 네.
0: 적절하게 꺾여야 되고요. 주식은 주식대로 또 이게 할 만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아주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쌓여야 네. 되는데 뭐 주가가 올라갈 땐 천년만년 올라갈 것 같지만은 시장은 늘 사이클을 그리는 거니까요.
1: 네.
0: 이건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부동산의 수익 기대 수익이 아직은 높다 보니
0: 아직은 지금 이제 사람들이 긴가 민가 하는데 이제 뭐 아직까지 이게 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확신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진 않고요.
1: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있으려면 아까 얘기하신 뭐 지배구조 투명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0: 주식시장에서 네.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또 중요한 변화들이고
1: 네.
0: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우리가

0: 사용 가치가 아니고 그걸로 자산 증식을 투자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을 뭐 정책이 됐건 규제가 됐건 적절하게 꺾어줘야 또 뭔가 이제 머니 무브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할 만한 것이다는 학습 효과가 조금 쌓여야 된다. 그런데 그럼요. 주식이 이제 할 만한 거다 이렇게 되려면은 좀 배당주 위주로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지 않나요? 그 미국 투자의 주식이 좀
0: 정답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주식 투자를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벼락거지 내가 투자 안 하면은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심리인데. 네.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무주식이 상팔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1: 네, 그렇죠.
0: 본질적으로 네. 시세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가 너무너무 잘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1년 전에 삼성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뭐 미디어에서 뭐라 그랬나. 이 메모리 비즈니스 이제 지나갔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시세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걸 생각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세는 알 수가 없지만 주주들이 배당이라도 기업들이 좀 합당하게 주면 네. 그 배당을 받으면서 주식시장을 안 떠나고 뭔가 견디고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기제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뭐 계속해서 갈 수만 없고 또 약 베어마켓도 오고 약세장도 오고 할 텐데
1: 네.
0: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야 인내하니까 결국 된다. 이런 식의 학습 효과가 중요하지.
1: 네.
0: 8천 가고 9천 가고 그랬을 때 내가 그때 잘 팔고 나오고 또 떨어졌을 때 잘 산다. 아이, 그런 건 무망한 일인 것 같아요.
1: 아.
0: 그걸 모르더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1: 네.
0: 시간이 지나면 적절한 수익률을 주는 시장.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학습 효과 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믿음감, 인내하면 된다는 그런 네. 확신을 좀 심어줄 수 있는 주식시장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의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7,000피 넘어서 이제 8,000피 얘기 나오고 또 일각에서 만피 얘기까지 나오는데 센터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또 이런 상황이라서 또 뒤늦게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이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들.
0: 뭐 올라가게 되면 지금 올 들어서 한 40% 올랐는데 다르게 말해서 만까지 간다고 한들
1: 네.
0: 지금 올해 올라온 것만큼의 상승률이 안 되니까
1: 뭐
0: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네. 뭐 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사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결국은 그 한국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여기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해서 뭔가 기대 수익이 상당히 낮아지는 성장률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땅에서 경제활동했을 때 돌아오는 어떤 수익이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내 돈을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기본적으로 기업과 동업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1: 네.
0: 되고요. 그리고 내가 시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이 올 들어서 많이 들어오는데
1: 네.
0: 왜 2천이고 3천이고 4천일 때 작년일 때 안 하고 6천 7천에서 많이 합니까?
1: 그거는 그러네요.
0: 사람이 네. 늘 후행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시세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 네.
0: 저는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하다고 유리한 게임이라고 봐요. 부자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1: 네.
0: 우린 투자할 때 부자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내가
0: 3년 4년을 이길 수 있는 돈으로
1: 네.
0: 내 생활에 지장 없는 돈으로 하게 되면
1: 네.
0: 설사 나쁜 시장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투자자가 미래를 보는 통찰이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면도 있지만
1: 네.
0: 투자하는 돈의 성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그 돈이 적더라도 예컨대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더라도 내가 3, 4년 안 쓸 수 있는 돈이라 그러면
1: 네.
0: 그건 부자의 돈과 똑같은 성격의 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신을 특히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은 뒤늦게 뛰어들으셨는데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그런 과잉낙관 갖지 마시고 내 생각이 틀렸더라도 버틸 수 있는 돈으로 하면 주식시장은 시간을 견디는 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해줬던 것 같아요.
1: 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네.
1: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균 신영증권센터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부르는 When I Get Old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매일 쏟아져 나오는 과학 뉴스들 과학 커뮤니케이터 예리한 눈으로 고르고 골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우의 과학 뉴스 원픽 원종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더 유난히 오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1: 아닌 것 같습니다.
0: 아니에요. 아, 제가 너무 시간관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원픽하셨나요?
1: 요즘 뉴스나 주식시장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반도체.
0: 네. 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짧게 했긴 했었는데. 네. 진짜 뭐 지금 완전 화제죠. 뭐 매일 이 뉴스가 이제 그 뉴스를 참 장악한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주가 계속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요.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때문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맨날 반도체, 반도체 하지만 반도체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 그렇죠. 사실. 네.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일단 반도체란 거는 물질이에요.
0: 물질.
1: 예, 그러니까 우리 도체라고 하면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뭐 금, 은, 구리 이런 걸 말하는 거고
0: 네.
1: 부도체는 뭐 고무처럼 전기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 불순물의 양이나 뭐 전기장 온도 같은 걸로 전기의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인데
0: 네.
1: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거는 그 모래에서 나오는 규소 실리콘. 실리콘 자체가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인 거거든요.
0: 네.
1: 여기에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장치를 만드는 거죠. 장치가 우리가 반도체 파는 반도체라고 할 때는 이런 게 아니고
0: 네.
1: 그 실리콘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 칩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칩을 컴퓨터에다 사용을 할 때
0: 네.
1: 이제 이걸 우리가 요즘 반도체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 그게 되는 거죠.
0: 원래는
1: 물질입니다.
0: 원래는 물질이에요.
1: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요즘 뭐 TV니 컴퓨터니 스마트폰이니 심지어 자동차 밥솥에도 들어가고요.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0: 네.
1: 그런데 다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반도체라고 지금 통칭되는 그 칩인 것이고
0: 네.
1: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서 뭐 2년마다 용량이 2배씩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에

0: 있었잖아요.
1: 아, 네네.
0: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시죠.
1: 무어의 법칙 들어봤습니다. 네. 네.
0: 근데 이것도 이제 요즘은 너무 빠르게 기술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1: 네.
0: 2년에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조금 무리라는 얘기는 나왔습니다.
1: 아, 그것도
0: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이제.
1: 아.
0: 발열 문제라든가.
1: 네.
0: 왜냐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반도체 칩 사이 내부에서 생기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이제는 무어의 법칙이 포기됐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1: 아.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1: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무어의 법칙은 약간 포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근데 반도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0: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인데
1: 네.
0: 일단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거든요.
1: 네.
0: 이름은 괜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1: 이게 뭐 한때는 메모리, 비메모리 뭐 이렇게도 불렸잖아요.
0: 네, 그런데
1: 그렇죠. 요새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0: 네. 네. 이게 뭐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1: 네.
0: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그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고요. 저장이 중요하고
1: 네.
0: 시스템 반도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계산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1: 아, 네네.
0: 요 역할 차이가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1: 네.
0: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뭐 램이라고 하는 거,
1: 아.
0: 컴퓨터 램이 얼마냐, 이러면
1: 네.
0: 뭐 램이 뭔지 모르겠지만
1: 네.
0: 우리가 뭐 16기가니 8기가니 아, 그러잖아요.
1: 네.
0: 이게 컴퓨터의 주 메모리를 이제 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D램이라는
1: 네.
0: 이 램이 D램은 이제 그 물 접집적 회로의 그 종류를 말하는 거죠.
1: 네.
0: D램이라는 걸 보통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로 써요.
1: 아.
0: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는 주로 D램을 말하는 거고 램 중에서도.
1: 네. 네.
0: 그다음에 SRAM이란 게 있습니다.
1: 아, SRAM은 좀 생소하네요.
0: 이건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네.
0: SRAM은 우리가 사서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1: 아, 네.
0: 근데 그래픽 카드라든가 이런 데 이제 소용량 메모리로 사용하는데
1: 네.
0: DRAM하고 SRAM 차이는 DRAM은 시간이 지나면은 메모리가 없어져요. 안에 저장된 게.
1: DRAM은요?
0: 사실 우리 컴퓨터에 있는 메인 메모리가 점점 지워지고 있어요.
1: 아,
0: 쓰는 중에도.
1: 네.
0: 그래서 계속 리프레시라고 해서
1: 아,
0: 다시 기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것의 특징입니다.
1: 네.
0: 대신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빠르고 뭐 등등. SRAM은 전원이 켜져 있으면 절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1: 아, 네, 네, 네.
0: 그래서 메인 메모리로 쓰기에는 좀 한계는 있는데 특성 때문에
1: 네.
0: 그래픽 카드 같은 데 쓰는 소용량의 메모리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1: 그다음엔
0: 또 롬이란 게 있잖아요.
1: 롬이요. 네.
0: 들어는 보셨죠, 롬.
1: 아, 이거 사실 램과 롬 예전에 뭐 학창시절에 컴퓨터 수업 들을 때
0: 아,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1: 네. 그때 사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0: 롬은 우리가 네. 연배 있으신 분들은 CD롬이라는 장비를 기억을
1: 아,
0: 하시는데
1: 네.
0: 이거는 CD에 한 번 굽고 나면은 뭐 지워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오디오 CD처럼.
1: 네.
0: 이런 식으로 롬은 억지로 지우지 않는 이상에는 정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1: 아.
0: 그래서 새로 쓸 수도 없고요.
1: 네.
0: 거다가. 그래서 이거 주로 이제 요즘은 CD롬 아무도 안 쓰니까 주로 어디 쓰이냐면 신용카드 IC카드 있잖아요.
1: 아.
0: 거기엔 사실 여러 정보가 있고 여기 램도 있습니다만은
1: 네.
0: 기본적으로 우리 정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좌 정보,
1: 네.
0: 뭐 사람 정보 이런 게
1: 아.
0: 여기 금액 정보는 없어요.
1: 네.
0: 이제 그건 이제 안 지워져야 되니까 이런 데 롬 같은 게 쓰이는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1: 네.
0: 이거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데 롬은 아니다라는
1: 아.
0: 예, 뭐 애매한 아까 얘기지만
1: D램은 정보가 중간중간 계속 지워지는
0: 예,
1: 거고.
0: 전원을 끄면 네. 지워지는 게 D램이고
1: 네.
0: 롬은 어떤 경우에도 지워지지 않는 거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데 롬처럼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 썼다
1: 아.
0: 지웠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두 개의 장점을 다 갖고 있죠. 이 플래시 메모리도 생소한 말씀이겠지만
1: 네.
0: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USB에 쓰는 거다.
1: 아, 플래시 메모리.
0: 예, 예. USB 네. 우리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지웠다가 썼다
1: 네.
0: 계속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뭐 전원 이렇게 빼놓고 있어도 안 지워지잖아요. USB는.
1: 네.
0: 그러니까 딱 USB가 바로 이 플래시 메모리의 전형이고
1: 네.
0: 요즘 또 하드디스크 대신 쓰는 SSD라고
1: 네.
0: 그것도 이제 딱 요런 이제 플래시 메모리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1: 네.
0: 근데 이런 걸 통칭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1: 네.
0: 소위 CPU.
1: CPU.
0: 네. 네. 그러니까 기억 장치가 아니고 이 모든 기억 등을 다 갖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기억력만 가지고 사람이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머리에도 두뇌에도 뭐 그런 어떤 기능이 있듯이
1: 네.
0: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정보 처리를 해서 결과를 뽑아내고
1: 아.
0: 이 역할을 하는 게 시스템 반도체 혹은 옛날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1: 네.
0: 했던 이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컴퓨터에서는 중앙 처리 장치 아주 그 핵심적인 역할을
1: 네.
0: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1: 이거 CPU, 램, 롬 다 예전에 배우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아 이래서 요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반도체를 대만과 한국

0: 학교에 도둑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1: 물론 도둑 맞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지만 네. 그런 말을 한 맥락은 있습니다. 일단 50년대 미국이 이제 초강대국으로 소련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있었지만 주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 틈을 이용해서 반도체로 이제 가전제품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나온 게 뭐 휴대용 라디오, 카세트 워크맨이니 뭐 이런 것들.
0: 그 엄청 잘 네. 팔렸죠.
1: 그 안에도 다 네. 이제 그런 게 들어있었던 거고. 그러면서 또 미국에도 엄청나게 팔았죠.
0: 네.
1: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후에 70년대 이럴 때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를 일본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게 됐어요. 소매하는 쪽으로 다 나가다 보니까 일본 네. 제품들이. 그래서 미국이 그때 위기를 느끼고 자국 내 일본산 전자제품 가격을 올리고
0: 네.
1: 우리나라에다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다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줬습니다.
0: 사실 우리나라예요?
1: 미국이, 예, 예. 네. 미국의 POA에 의해서 준 거죠.
0: 아.
1: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에 1974년에 한국 네. 반도체가 설립이 됐고요. 이 회사가 1978년에 삼성그룹에 합쳐지면서 삼성전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때가 되게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1: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네. 그래서 일본 반도체 기업을 이제 미국이 견제하면서 미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아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 투자를 한 거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컴퓨터 회사들이 만든 그 컴퓨터 칩들이 다 이제 이런 흐름에서 나온 거고. 그런데
0: 네.
1: 여전히 반도체 생산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시에 동맹국인 대만에다가.
0: 네.
1: 반도체 생산업체인 지금 유명한 TSMC를 그쵸. 세우게 되는데 네. 미국이 세운 건 아니고 미국의 수요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대만의 TSMC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휘어잡는 이런 구도가 수십 년 후에 형성이 된 겁니다.
0: 그러니까 TSMC는 시스템 반도체인 거죠?
1: 이게 메모리 반도체도 네. 하고요. 예. 여러 네. 가지로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그 미국보다 우리 앞선 쪽이 돼버린 거죠. 대만하고 우리나라.
0: 그러니까 미국이 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제조업 같은 거 이제 손을 놓으면서 미국은 이제 설계 중심으로
1: 네.
0: 하고 그렇죠. 이제 생산은 다 외국에 맡기다 보니까 대만과 우리나라가 그 사이 또 발전을 하게 됐다.
1: 그게 미국의 철학이었는데 네. 이제 좀 요즘 한계를 느끼는 느낌이 있죠.
0: 그러니까 이제 네. 또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때리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네, 반도체는 이제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주력으로 계속 만들어 왔었던 것 같은데 요즘 왜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출이 높은 건가요?
1: 이것도 참 시대 흐름에 따라 아주 역전된 느낌이 있는데
0: 네.
1: 원래 우리나라는 항상 그 메모리만 만들고 메모리 반도체만 만들고 비메모리 쪽은 부족하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0: 네.
1: 기술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에 CPU에 쓰는 시스템 반도체가 핵심이었고 네. 메모리는 조연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AI 등장으로 모든 게 다 뒤집어진 겁니다. AI가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고 써야 되는데
0: 네.
1: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던 메모리가 이거를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가진 쪽이 너무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사실 AI 시장의 관심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엔비디아.
0: 네.
1: 엔비디아는 GPU잖아요.
0: 그쵸.
1: 원래 이제 게임 그래픽 쪽으로 네. 칩을 만들던 데인데 이게 이제 AI 쪽에 쓰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력한 연산 성능을 이 엔비디아 같은 데서 이 칩으로 구현을 했던 건데
0: 네.
1: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0: 그런데
1: 요즘 불과 한 3년 사이에 AI 모델들이 거대해지잖아요.
0: 네.
1: 뭐 아시는 그런 그 언어 모델들도 굉장히 네. 커졌고 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GPU들이 필요한 메모리들 데이터를 빨리빨리 받지 못하면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메모리의 중요성이 갑자기 커져버렸고 그 변화의 중심이 있는 게 이제 HBM이라고 하는
0: 네.
1: 고대역 폭 메모리의 이제 가치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죠.
0: 네, HBM은 뭐 한 2, 3년 사이에 저희가 많이 들어서 좀 익숙하긴
1: 그렇죠.
0: 한데 네. 어쨌든 이걸 쌓아서 그 네. 용량을 넓힌다.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건 거죠.
1: 예, 개념만 보면 네. 반도체 집을 이제 고층 아파트처럼 여러 네. 층으로 쌓아 올려서 하는 건데 당연히 저장 공간도 커지고 더 빠르게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이런 HBM은 원래 AI 때문에 나왔다기보다는 뭐 사실은 한국 쪽에서 원래 네. 그 기반 기술이 나온 겁니다. 이게.
0: 그러니까
1: 그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0: 네.
1: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내다가 이게 AI 특성하고 맞아 떨어진 거죠. AI가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0: 네.
1: 그래서 AI 인프라 경쟁에서 사실 GPU만큼이나 중요한 게 HBM이 된 거고요. 이 기본 구조를 창안한 분은 카이스트의 김종호 한국 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님이세요.
0: 네.
1: 2010년에 이를 때인데 종래 메모리 소자인

0: 이름을 이렇게 쌓아서 아. 만드는 그 개념 기술을 고안을 하셨고
1: 네.
0: 그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HBM에 대한 뭐랄까
1: 선구자인 거죠.
0: 그런 부분의 네.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냥 만드는 것만은 아닌 거죠.
1: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또 세계 3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이 산제이 메루트라 세고 경영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공급 병목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데 왜 왜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왜냐하면 많이 만들면 많이 팔리고 기업 입장에서 좋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왜 많이 못 만들까요?
0: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일단 HBM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예, 네. 어렵습니다. 이게 복잡하고 이게 쌓아 올라간다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그냥 한 층이거든요. 메모리 네. 반도체가. 그러니까 만들었다가 이게 안 좋으면 그냥 버리고 또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완성품이 나오는.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높았거나 네. 수율이 낮았어도 쉽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HBM은 그걸 하나씩 쌓아야 되니까 중간에 하나만 잘못돼도 이걸 다 버려야 됩니다.
1: 정말 미세하고 정교하게 해야 되는
0: 네.
1: 거네요.
0: 그러니까 아파트를 10층을 만드는데 6층, 7층에서 분량이 난 거죠.
1: 그럼 다시 1층부터
0: 네, 해야 그렇게 해야 되는 뭐 네. 진짜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네. 이걸 다 버리고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생산량이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아.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1: 그러니까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뭐 사람 많이 투입하고 뭐 기계 많이 늘리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네요.
0: 그래도 여전히 불량이 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불량이 이렇게 원체 또 섬세한 그런 칩이다 보니까
1: 네.
0: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패키징도 GPU하고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패키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1: 네.
0: 집에서는 패키징도 되게 난도가 높습니다.
1: 그러다
0: 보니까는 잘 이제 생산량을 크게 늘리는 게 그냥 뭐 자본 투입하고 기술 투입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1: 근데 요새 또 HBM 말고 또 HBF 얘기가 나오던데 HBF는 뭐예요?
0: 그러니까요. 모두가 헷갈리게 계속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1: 네.
0: 이거는 그냥 이런 거예요. HBM은 아까 그 D램을 쌓아서 만드는 건데
1: 네.
0: HBF는 SSD나 USB 사용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낸드 플래시라고 하는 이 낸드 플래시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
1: 네.
0: 한마디로 USB나 SSD에 사용되는 메모리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전원이 끊어져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부분이
1: 네.
0: 큰 차이가 나는 거고
1: 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지금 각광을 새로 받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D램 중심으로 이제 빨리빨리 처리하고 뭐 일부 내용들은 지워지고 그랬는데 HBF가 되면 이제 저장까지도 계속 되는 형식이겠네요.
0: 네.
1: 와 앞으로 계속 무궁무진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어마어마하죠.
1: 네, HBM 이 반도체 호황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터 원종호 작가님 보시기에는 이 반도체 호황 좀 어떻게 보세요?
0: 지금 이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엄청난 기회고요. 예전에 그 비메모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데서 이제 비난을 받던 부분이 우리 역전된 상황이라서 우리 메모리 기술은 굉장히 많이 이제 축적이 됐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 기회를 계속 잡고 유지를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칩을 그냥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1: 네.
0: 이 AI 인프라 전체를 설계하는 그런 쪽으로 좀 통을 크게 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시장을 올해 우리가 좀 잘 써먹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죠.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최강이라고 하지만 AI 전체 설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선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기업이 나오면 좋겠다.
0: 그렇습니다.
1: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원픽 오늘 뭐예요?
0: 미국 그 항공우주국 나사의 수장이
1: 네.
0: 명왕성을 다시 행성으로 복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1: 아 명왕성이요? 아니 이게 저 어렸을 때는 명왕성이 당연히 이제 포함이 돼서 수금지와 목토 쳐내며 지금 눈 감고 도 그냥 외우는
0: 그렇죠.
1: 건데 근데 저 얘들은 그 명왕성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1: 네.
0: 이미 20년 전에
1: 네.
0: 명왕성은 행성에서 탈락됐죠.
1: 아 20년 전에?
0: 네.
1: 그러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는 그 전에 이제 포함이 됐을 때였어요.
0: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근데 이거는 그럼 왜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0: 일단은 그 명왕성이 되게 작아요. 되게 다른 모든 행성에 비해서 아주 작고요.
1: 네.
0: 1930년대 미국 천문학자에서 발견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2006년에 이제 그 국제 천문연맹이 총회를
1: 네.
0: 하면서 명왕성이 행성의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1: 아.
0: 행성의 요건이 몇 개가 있는데
1: 네.
0: 태양 공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체 중력으로 둥그렇게
1: 네.
0: 모양을 이루어야 되고 감자같이 생긴 거는 이제 행성이 아닌 거죠.
1: 네.
0: 그런 것도 있거든요. 소행성들.
1: 아, 진짜요?
0: 네네. 작아서 동그랗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구형이. 그다음에

0: 궤도 주변을 정리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궤도 주변에서 충분히 커서 다른 천체들이 그 궤도에서 같이 돌지 않아야 됩니다. 주변에서. 근데 이 명왕성의 지위 중에서 이 세 번째 부분이 사실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우리가 명왕성을 발견할 때만 해도 명왕성 외에 이런 정도 크게 다른 천체를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거의.
1: 아.
0: 그래서 당연히 명왕성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1: 네.
0: 그것도 지역에서 중요하다고 그 궤도 일대에서.
1: 네네.
0: 근데 그 이후에 관측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숱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수백 개 이상 있을 수 있다.
1: 아, 명왕성 같은 게?
0: 예, 예. 네. 명왕성 이제 좀 뒤쪽으로라도 주변으로라도 네. 작아서 발견을 못하는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개가 발견이 됐고요.
1: 네.
0: 비슷한 크기가.
1: 그래서
0: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명왕성을 계속 행성 위, 지위를 주려면 얘네들도 다 행성 지위를 줘야 공평해지는 거예요.
1: 그러면은 저희가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을 했지만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더 많을 수도 있는 거네요.
0: 100개를 모여야 될지도 네.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1: 네.
0: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논의가 됐던 거고 2006년에 명왕성을 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1: 아.
0: 해서 명왕성을 빼게 됩니다.
1: 네.
0: 그런 근데, 상황입니다.
1: 근데 지금 20년이 다 된 지금 다시 또 이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예요?
0: 이게 미국이 발견한 유일한 행성이라 그렇거든요.
1: 아.
0: 그래서 미국 내에서 상징성이 원래도 컸고요.
1: 네.
0: 게다가 요즘의 명왕성 복권 움직임의 배경에는 역시 최근의 애국주의 미국의
1: 네,
0: 그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죠. 그 사실은 뭐 미국이 이때 20년 전에 명왕성 행성지 박탈 이후에 불만이 많았어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국제 천문연맹은 중심이 유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계속 지적이 돼서 갑론 을박이 됐지만 유럽 쪽이 계속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다가
1: 네.
0: 미국이 지금 좀 강하게 밀고 나오는 상황이고
1: 네.
0: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논문도 새로 준비한다고 하고
1: 네.
0: 지금 나사 수장에 새로 오른 그 제러드 아이젠먼이 지난 28일에 이제 미국 예산청문회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명왕성을 복원하겠다 행성으로
1: 네.
0: 이런 입장을 밝혀서 미국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밀고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귀추가 주목이 되죠.
1: 근데 이 행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입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명왕성의 지위가 또 바뀔 수도 있는 건 거예요?
0: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지만
1: 네.
0: 미국이 이제 세게 지금 밀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다시 바뀌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1: 아.
0: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 네.
0: 행성의 지위란 건 사실 사람이 정하는 거라서
1: 네.
0: 뭐 큰 것들도 있지만 작은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또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1: 네.
0: 도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 지금 오늘 뭐 반도체 얘기, 명왕성 얘기 했는데 어쨌든 명왕성 관련해서는 지금 그래도 이제 공통된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좀 합의된 의견으로 가야 되지 뭐 어느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뭐 바뀌는 건 좀 옳지 않다.
0: 네, 네. 그리고 이미 20년 전에 바뀌었고 그 충분한 논리적 배경이 있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면 역시 똑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는 거죠. 그 다른 수십 개의 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작가님 오늘도 쉬운 설명 또 설명 친절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오늘 마지막 곡 경서의 봄이야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봄날씨 만끽하시고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관광공사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36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숫자로 증명합니다. 3. 3,094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로 막힌 민원은 뚫고 낭비되는 세금은 철저히 막았습니다. 6. 62조 원의 서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오직 민생과 안전, 미래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5. 519건의 새로운 조례들이 서울 시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365일 시민의 삶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하이라이트, 잡지사 주말 에디션. 매주 토요일 밤 8시부터 1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시 만나볼 에피소드는요. 이번 어린이날 장난감 선물 찾아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장난감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레고, 바비 인형, 테디베어, 슬링키 등등 유명한 장난감이 탄생하는 데 있어 의외의 역사와 비화가 숨어있다고 하는데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알아보고요. 여러분은 항공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공항에서 비행기를 보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 항공사마다의 마크와 디자인, 색깔이지만 그 비행기 본체를 제조하는 대표적인 두 회사, 바로 보잉과 에어버스입니다. 두 회사는 어떻게 민간 여객기 시장을 양분하게 됐는지 그 역사를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잡지사 주말 에디션 함께 펼쳐보죠.

0: 이광렬 잡지사 5월호 두 번째 페이지. 아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좀비 전문 배우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미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개봉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역사 스토리텔러 선김 씨와 선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후시 녹음 작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0: 이제 막바지네요.
1: 막바지죠. 이제 다 편집은 다 끝났고

0: 그 위에 이제 그 모자랐던 음향 아니면 현장에서 녹음이 잘못된 거 아, 다시 후시 녹음을 어제 하고 왔습니다.
1: 가을쯤이면 또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기대감을 그렇죠. 갖게 됩니다.
0: 아 정말로 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진짜 클걸요?
1: 그냥 얼굴이 크다.
0: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큰 얼굴에.
1: 좋은 건 크게 봐야죠.
0: 그렇죠. 크게 네. 봐야 됩니다. 네.
1: 자 동심을 지키는 영화죠. 우리 아빠 좀비 히어로 성김 씨와 함께 오늘은 오랜만에 잡다한 사물사전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5월 가정의 달이자 또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장난감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꾸려봤는데요. 어릴 때 뭐 가지고 노셨나요, 선생님은?
0: 흙 가지고 놀았습니다. 흙 가지고. 누나! 제가 흙 먹어제!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흙이 그러니까 정말로 자유자재로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1: 뭐 차를 차륙도 굳이 뭐 차륙을 살 필요가 있나요? 흙이
0: 차륙을
1: 있는데.
0: 왜 사요?
1: 그렇죠. 지점토 왜 사나요?
0: 그렇죠. 그 뒤동산 올라가서 물 부어버리면 되는데.
1: 그렇죠.
0: 아니 모래성 쌓기도 괜찮고요.
1: 슬라임 왜 사나요? 흙이 있는데.
0: 슬라임이란 거 정말 요즘 그 기억나십니까?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생수를 돈 먹고 돈 주고 이제 사 먹기 시작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니야 말세야 말세. 왜 물을 야 돈 주고 사 먹냐. 야
1: 그 느낌이네요.
0: 그 느낌이죠. 야야 흙을 야 돈 주고 사냐. 슬라임이 뭐냐. 야 저거 야.
1: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흙으로 돌아갑시다. 예.
0: 흙으로 돌아가요? 예.
1: 첫 번째 장난감의 역사 소개해 주시죠. 어떤 장난감인가요?
0: 바로 이겁니다.
1: 그래 이거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지.
0: 아 그렇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많이 놀았죠.
1: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용수철이라 그러나 그냥?
0: 용수철이요? 김수철이라고 하시지. 이게 슬링키요.
1: 슬링키.
0: 아. 이거 집에 그 계단에 쓰신 분들 예. 장난 많이 하시죠. 계단 위에서 던지면 스스로 알아서 내려가요. 쭉 그렇지. 네. 슬링키 이름 자체가 이제 슬링크가 자 여러분들 또 깨알 영어 한 단어.
1: 성김의 영어 한마디.
0: 슬링크가 이것이 나긋나긋하다 몰래 움직이다란 말이거든요. 그 뒤에 이제 Y가 붙어버리면 adjective 형용사가 되겠죠. 예,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한 몰래 움직이는 애뜻의 형용사가 되어버리는데 예. 그래가지고 나긋나긋하게 몰래 스르륵 움직인다.
1: 그렇구나.
0: 라고 해서 이 이름을 슬링키라고 지었다고 하죠.
1: 토이스토리에도 슬링키 독이라고 해서 예 이제 앞뒤에 대가리랑
0: 대가리라뇨!
1: 대가리랑 엉덩이만 붙어있는 네. 캐릭터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0: 아 그렇죠. 예. 역할 활약상이 굉장히 뛰어난 개였어요.
1: 저 친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0: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짜요. 예, 네, 그렇죠. 슬링키 독이요.
1: 자 슬링키는 그러면 누가 어떻게 만든 장난감인가요?
0: 그 마이크로웨이브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것도 군 기술 연구하다가 얼떨결에 우연히 발견된 거잖습니까?
1: 그렇죠.
0: 이 슬링키 같은 경우에도 군 엔지니어가 얼떨결에 뭔가 연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1: 아 정말요? 뭐 하다가요?
0: 리차드 제임스라고 해군 엔지니어였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2차 대전 중간이었어요.
1: 네.
0: 배가 파고가 높으면 흔들리겠죠.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레이더라든지 아주 민감한 장비들이 파도와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뭔가가 없을까 용수철 스프링을 이용하자라고 하면서 이 스프링을 가지고 집 거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1: 아, 예.
0: 근데 연구하다가 놓친 거예요.
1: 네.
0: 놓쳤는데 네, 네. 이 스프링이 계단에서 똥똥똥
1: 그걸 봤구나.
0: 내려가는 걸 보는 거죠.
1: 예.
0: 그걸 보고 보통 일반인들이었으면 야야야야 네. 주워와 했을 건데 이 리차드 제임스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한번 개발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름을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고 네. 이름도 이 양반이 슬링키라고 이름을 지었죠.
1: 그러니까 이제 뭐 장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용수철 부품 같은 것들을 보다가 우연히 이제 계단 뿅뿅뿅뿅 한 걸 보고 사업 구상을 했다는 건데. 네. 근데 그리고 용수철이잖아요.
0: 용수철이죠.
1: 뭐 누가 샀을까 싶기도 한데.
0: 그래가지고 1945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그 백화점에 납품을 했어요.
1: 네.
0: 반신반의했습니다. 야, 누가 이 스프링을 용수철을 돈 주고 사냐? 아이들이 이걸 좋아할 것 같냐? 라고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1: 네네.
0: 하여간 웬걸 단 90분 동안 네. 준비했던 400개가 싹 다 솔드 아웃.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박이 나버린 거죠.
1: 그걸 보고
0: 아니 아이들도 이거 네. 이 스프링 자체의 용수철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거를 얘들아

0: 야, 일로 와봐.
1: 네, 아저씨.
0: 자, 계단 잘 봐. 이게 내려간다. 계단이 내려... 자, 스프링이 지가 살아있어요. 뿅뿅뿅. 와!
2: 진짜 살아있는 거 같으니까.
0: 엄마 사줘. 그럼 사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2: 그리고 미국은 이제 계단 있는 집이 많잖아요.
0: 아, 우리도 아파트도

0: 이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그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해버리고
1: 아, 그래요?
0: 자기는 볼리비아로 떠나버립니다. 어. 나는 구도자의 길을 걷겠다 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 남겨진 거는 부인과 가족들이겠죠.
1: 그렇죠.
0: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놔두고 떠나면 어떡해? 네. 나는 신의 부르심을 받고 간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겨진 부인이 야 그러면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다가 이거를 광고를 한번 해자. TV CM송을 만들자. 라고 하면서 네. It's a Slinky라고 하는 광고를 만들고 광고 CM송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버립니다.
1: 아, 이게 되게 인기 있는 CM송이었나 보네요.
0: 그거를 우리 PD님께서 어렵게 준비하셨다고 하시네요.
1: 아, 저희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0: 그래요?
1: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0: 그러니까 꼭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어떤 느낌입니까? 한번 뭐 멜로디를 추측해서라도 한번 불러봐 주시죠.
0: 여러분들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과연 It's a Slinky
1: 슬링키 이제 나긋나긋할 것 같아요.
0: 슬링키 직접 확인하세요.
1: 얼마나 다른지 한번 직접 보시고요. 근데 얘가 진짜 대단한 게 단순 장난감을 넘어서 학교, 전쟁, 우주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0: 일단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군들도 라디오를 듣고 싶어 했겠죠.
1: 그쵸.
0: 왜냐하면 당시에 주 베트남 미군 사령부에서 라디오 방송을 했어요. 아침마다.
1: 네.
0: 그걸 그린 영화가 굿모닝 비엔남이잖아요.
1: 아, 굿모닝
0: 비엔남. 로빈 윌리엄스가 굿모닝 비엔남! 예! What a wonderful world.
1: 그렇죠. 예.
0: 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네. 그 정글 속에서 잘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때 어떤 병사가 야! 그 슬링키 오. 쭉 누려가지고 오. 철이니까 네. 이거를 안테나로 쓰자.
1: 그게 되는구나.
0: 저 위에 나무 위에 걸어. 걸고 네. 나머지 것 이거를 라디오에 붙여.
1: 네.
0: 그러니까 갑자기 지지직 거리던 라디오가 What a wonderful world
1: 아, 그렇구나.
0: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죠.
1: 예.
0: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우주 같은 경우에도 1985년에 그 우주 왕복선 지금은 없지만 디스커버리호가 우주 안에서 용수철 움직임을 한번 관찰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샘플로 가져갔다고 하죠.
1: 아 그래요. 활용도가 높네. 또 그렇죠. 학교에서는 이게 또 소리의 스프링의 압축과 팽창을 이용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파동 원리를
0: 이렇게요.
1: 소리 전달되죠?
0: 되죠.
1: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학 보교재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0: 너 이게 또 지압도 괜찮아요.
1: 어떻게요?
0: 이렇게 하면 아이고 시원하다.
1: 오, 진짜 시원하다.
0: 아, 시원해 이거요.
1: 오, 진짜 시원하잖아.
0: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슬링키는 아니었지만 네네. 제 기억으로는 어린 친구들이 네. 약간 뻑적지근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마사지를 뭘로 했냐면 네네. 용수철 아니면 주판.
1: 아 주판 딱 봐도 시원하네.
0: 주판 너무 시원해요. 네. 아이고야.
1: 이거 스트레칭 기계도 됩니다.
0: 어휴 운동되네요.
1: 이건 제가 볼 때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도 손색이 없어요. 네.
0: 어머님 아버님 오래 사세요. 슬링키로.
1: 그렇습니다.
0: 이거 팔까?
1: 자 중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홀리는 장난감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요요입니다. 요요.
0: 아,
1: 요요.
0: 요요. 왓썹 요.
1: 요요. 어릴 때 많이 갖고 노셨죠? 이런 아니, 형태의 장난감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0: 요즘도 이거 갖고 노시는 어린 친구분들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1: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0: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 요요 광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씩 손에 들고.
1: 팽이치기 세대 아니세요?
0: 팽이치기라니요. 차라리 자치기라고 하시지. 이 요요를 들고 학교를 가고 예. 등굣길에 다 하나씩 들고 갔다니까요.
1: 어, 진짜
0: 쫙쫙 이러면서요.
1: 어, 멋있네.
0: 그리고 이제 그 네. 학교 돌아와가지고 네. 예전에 그 뭐라 그럴까 연줄 끊어먹기 같이 어. 요요 줄 끊어먹기 대회.
1: 아 장난꾸러기들.
0: 아 장난꾸러기들 모여가지고 아. 많이 했습니다.
1: 아.
0: 그 때가 마침 전 세계 요요 선수권 대회가 막 문 열어가지고 히트를 쳤던 때거든요.
1: 예, 예, 예.
0: 그래가지고 아이들 난리가 났다니까요. 이게.
1: 요요 시연 가능하신가요?
0: 요요 이게
1: 본인만의 주특기라든지.
0: 솔직히 지금 이게 거의 강산이 몇 번 바뀐 이후에 처음 잡아보는데
1: 네.
0: 제작진이 준비한 요요가 좀 질이 안 좋아요.
1: 아이
0: 이게 원래 돼야 돼 이게.
1: 네.
0: 쫙.
1: 오, 된다. 된다.
0: 이게 네. 강아지 끌기라고 해가지고 네. 땅에서 쫙 끄는 게 있거든요.
1: 네.
0: 이게 이 퀄리티가 안 좋네 이게. 아 이거 이상네.
1: 인정하겠습니다. 과거엔 더 현란했다.
0: 아, 그럼요. 네.
1: 예.
0: 이게 위로 던지고 빙빙빙 돌리고.
1: 근데 그 요요

0: 대회 이런 거 영상 보면 제가 하던 요요는 요요가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냥 정말
0: 장난 아니에요. 거의
1: 다이어트 요요 현상이라니까요. 예. 저 보세요. 거의 그렇습니다. 뭐 진기 묘기쇼 진기명이라니까요.
0: 그렇습니다. 고인물. 네. 예, 그렇습니다. 요요 같은 형태의 이런 도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던데요.
1: 기원전 500년경 그리스의 도자기에 어린 친구들이 요요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그림이 남겨져 있는 건 있어요.
0: 요요네 저거.
1: 요요예요. 네. 동그란 거 뭔가 네. 그 줄이 달려있죠. 네. 그래서 요요로 추정이 돼요. 네. 그래서 저게 장난감이라고 하면은 저걸 왜 했을까. 어린 시절 내내 한 다음에 네. 성인식을 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요요. 보통 나무나 도자기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거를 태우든지 부수면서 나는 성인이 됐다라는 성인식의 어떤 이벤트로 이걸 썼다.
0: 이제 요요 필요 없다. 나는
1: 요요 필요 없다.
0: 어른이니까.
1: 깨버리고. 놀랍게도 중국인들은 이 요요의 원조가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0: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1: 한두 개가 아닌데 아, 솔직히 지금도 써요. 어, 예, 예. 공죽이라고. 어. 저 오늘 저녁에 또 중국 들어가는데 어. 이 방송 녹화 끝난 다음에.
0: 공죽이요?
1: 예.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텅 빈 대나무예요. 대나무. 어. 공죽이라고. 예. 그 장구 있죠. 네. 장구 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어. 양쪽으로.
0: 그러네, 진짜 장구 모양이네. 예.
1: 그리고 그거를 줄을 이용해 가지고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용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경극이든지 네. 놀이 무슨 뭐 뮤지컬 등등등에 많이 쓰고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저거 가지고 많이 놀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요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0: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1: 그래서 중국에서는 요요를 자기가 이제 먼저 만들었다라고 주장도 하죠.
0: 그러면 여기서 성킴 선생님이 딱 결정해 주시죠. 원조는 어딘지.
1: 저는 뭐 여러 나라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야 되고.
0: 그리스도 가야 되고. 요요가 전에 필리핀 말이라고 곽칙 작가가 한번 딱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1: 그게 맞긴 맞는데 논란이 좀 되긴 돼요.
0: 아, 그래요?
1: 요요라는 표현이 돌아와라고는 거의 지금 쓰이진 않습니다.
0: 아, 필리핀에서도?
1: 그 따갈로그어라고 어. 해서 영어가 필리핀에서는 공용어이긴 하지만 네. 원래 필리핀어가 있었겠죠. 네. 지금도 있고 그 네. 따갈로그어라고 하는데 네. 필리핀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있죠. 네. 뉴스는 영어로 해요. 네. 하지만 코미디라든지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는 아. 다 원래 자기들의 말인 따갈로그어를 씁니다. 네. 따갈로그어로 돌아오다는 할리카가 맞아요.
0: 할리카.
1: 아, 놀랍게도 제가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첫 직장이 마닐라 필리핀이었어요.
0: 아, 진짜로? 네. 와,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막 조사해 온 게 아니라 원래 아시던 거네 그러면.
1: 필리핀에서 첫 직장 예. 생활했습니다. 예, 예, 예. 굉장히 더워가지고 예. 아, 한 여름에 네. 그 직장 생활이니까 정장 입고 구두 신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정말 한 여름에 마닐라 한 여름에는 진짜 그 빨간 불에 건널목에 서 있죠. 네. 파란 불이 됐어요. 네. 걸어가는데 아, 움직이질 않아요. 어. 늘어붙은 거예요. 구두가 땅에.
0: 벌써 그 정도야.
1: 정말 쩍쩍 네. 소리 나. 하여간.
0: 그때부터 반바지를 입기 시작하셨군요. 아, 예.
1: 그때는 긴 바지였습니다. 안 그럼 잘리니까.
0: 아, 그래요? 그래요?
1: 하여간. 네. 그 요요가 뭐 그 할리카가 갔다가 돌아오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몇 영어를 쓰긴 썼지만 회사에서 그 필리핀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몇몇 따갈로그는 배웠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네. 할리카였거든요. 네. 요요는 글쎄요. 만약에 맞다고 하면 옛 고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근데 곧 설명드리겠지만 네. 그 페드로 그
0: 플로레스란
1: 사람이 이거를 미국에서 상품화하면서 네. 이거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원래 고대 따갈로그였던 요요를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네. 약간 이게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0: 아 그래요? 그 유래가?
1: 할리카보다는 요요가 더 와닿잖아요.
0: 요요가 더 뭔가 장난감 같죠.
1: 장난감스럽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페드로 플로레스가 이제 필리핀 이민자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요요를 장난감으로 이제 장난감화해서 이제 대박을 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잘 나간 덕에 상표권 논란이 생기고 회사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른다고요?
1: 근데 그 플로레스란 그 필리핀계 미국인이죠.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거를 요요라고 일단은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도널드 던컨이라는 미국 사업가가 나한테 파시오 라고 해서 인수를 해요. 네. 이 도널드 던컨이 이제 그 요요를 진짜 그때부터 대박을 치는데 이거를 규모의 경제 많이 팔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광고비를 쏟아 부어버려요.
0: 아, 예, 예, 예.
1: 장단점이 있었어요. 네. 많이 팔려요.

0: 많이 팔리지만 이걸 처음 접해본 미국 소비자들은 네. 이거가 원래 이름이 요요라고 알기 시작한 거예요. 고유명사로. 그러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네. 이제 소송을 건 겁니다. 이거를.
1: 어, 예.
0: 이거 저 던컨 회사에서만 이걸 요요로 쓰는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요가 일반 명사로 고유명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어. 소송을 걸었거든요.
1: 네.
0: 법원이 누구 소원 들어줬을까요?
1: 소송 건 회사들?
0: 이거 그러니까 경쟁사 아니면 던컨사요?
1: 경쟁사.
0: 빙고.
1: 아 경쟁사.
0: 경쟁사가 그러니까 법원이 경쟁사의 손을 들어.
1: 그러니까 요요 써도 된다.
0: 이거는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가 일반 명사.
1: 어.
0: 그냥 요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된다. 라고 땅땅땅 이걸 판결 내리면서 던컨사는
1: 던컨사는 억울하지.
0: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광고 그렇지,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파산을 해버립니다.
1: 아 그래요.
0: 아, 안타까운 얘기죠.
1: 그렇네요.
0: 그 결국은 광고도 적당히 하시라는 거죠.
1: 지상파 방송 와서 광고 적당히 하시라 하면 어떡해요.
0: 아니 CBS, 광고주님들이 아니, 듣고 CBS는 계신데. 정말 광고 많이 하셔야 돼요. 솔직히 다 누구나 다 잡지사 듣고 계시잖아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요 세계대회 영상도 한번 보시면 그 경이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난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곰인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테디베어. 테디베어의 탄생한 미국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요.
0: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에 두 명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퉁퉁하신 시어도 루즈벨트가 있고
1: 네.
0: 2차 대전 이후에 뉴딜 정책으로 미국을 다시 살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죠.
1: 네.
0: 테디베어를 만든 사람은 저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1: 뭔가 테디베어 상이시네.
0: 오 루즈벨트 비하바로
1: 사견입니다. 사견.
0: 네. 예. 그 저 시어도 루즈벨트가 원래 약골이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젊은 시절에. 그래서 너무 야 약골 놀리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나는 몸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막 별의별 스포츠를 다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몸을 키워요.
1: 네.
0: 키운 다음에 가장 좋아했던 스포츠가 뭐냐면 약간 마초스러운 스포츠들.
1: 어떤 게 있을까요?
0: 미식축구, 사냥
1: 네, 네, 네.
0: 이런 거 좋아해요.
1: 야.
0: 나는 마초다. 마초맨.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동료들과 곰 사냥을 한번 떠납니다.
1: 아, 곰 사냥을 심지어?
0: 곰 사냥.
1: 네.
0: 근데 곰이 안 잡혀요.
1: 네.
0: 까꿍. 그래 같이 갔던 동료들이 네. 어디서 새끼 곰을 하나 잡아옵니다.
1: 네.
0: 새끼 곰을 잡아서 묶어요.
1: 예.
0: 묶은 다음에 저거라도 쏘시라고.
1: 아.
0: 왔다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니까. 쏘시라고.
1: 그냥 트로피처럼 하나 만들라는 거죠.
0: 새끼 곰. 예. 그랬더니 그 시어도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저건 정말로 전 그 반칙이라고. 그리고 저 묶여져 있는 새끼 곰을 내가 쏴버리면
1: 네.
0: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1: 아, 그래. 잘했네.
0: 잘했죠.
1: 물고기들도 치어는 다 방생해 주는데.
0: 치어는 방생하죠.
1: 네.
0: 그래서 그 새끼 곰을 풀어줍니다.
1: 네.
0: 잘했죠.
1: 잘했죠.
0: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요.
1: 예.
0: 그 도망갔던 새끼 곰을 네. 같이 갔던 동료가 쏴 죽여버려요.
1: 아이, 못하게 했어야지.
0: 뭐 말려야지.
1: 아, 네. 지금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우리 불쌍한 새끼 곰.
0: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나름대로 미담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어도에게 미담이죠.
0: 요거 자체는 이제 미담이에요.
1: 네.
0: 이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화를 했어요.
1: 네.
0: 그래서 사파도 있거든요. 난 저 새끼 곰 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 신문사에서 사파를 그려가지고 이걸 신문에 실어요. 이거를
1: 네.
0: 그 다음날 한 봉제 인형도 팔고 빵도 파는 한 상점의 주인이 본 거네.
1: 네.
0: 이 미담 가지고 네. 내가 한번 어차피 난 봉제 인형도 만드니까
1: 네.
0: 봉제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백악관에 편지를 보냅니다.
1: 예.
0: 시어도가 띠어도지 않습니까?
1: 네.
0: 시어도의 애칭이 테디거든요.
1: 테드죠, 테드.
0: 테드죠.
1: 테디.
0: 그래서 대통령, 당신의 애칭을 붙인 곰인형을 내가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해요.
1: 네.
0: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도 뭐 나쁘지 않다, 오케이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시어도 루즈벨트의 이름을 딴 곰인형이 나온 것이 바로 테디베어가 됩니다.
1: 아. 근데 이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도 성공을 합니까?
0: 그, 마초맨이었어요.
1: 네.
0: 마초맨이고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간 맥킨리 대통령이라고 우리 한번 한 것 같은데
1: 맥킨리
0: 대통령이라고 해서 암살당해요. 암

0: 암살당하고 그 당시 부통령이었거든요.
1: 아, 네.
0: 대통령이 암살 당했기 때문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요. 그리고 당시에 워싱턴에서 굉장히 독불 장군이고 건드리면 전대면 다.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였어요.
1: 아, 예, 예.
0: 모두 까기 인형이야. 다 까.
1: 디어도어가. 예.
0: 특히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었거든요.
1: 네.
0: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비판을 해요.
1: 다 까.
0: 그래서 야, 쟤 어떻게 치울 방법이 없냐. 어디 한 구석에.
1: 어.
0: 그러면 부통령 시키자.
1: 아, 그렇게 된 거예요?
0: 지금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좀 약간 예외가 되겠지만
1: 예.
0: 전통적으로 미국 행정부에서 부통령은 아무 존재가 아니. 감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 미국에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1: 예.
0: 아들이 실종됐거든요.
1: 예, 예.
0: 아들이 실종된 다음에 4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1: 아, 네.
0: 그래서 엄마가 너 아들아 너 뭐 4년 동안 뭐 했냐 했더니 나 미국 부통령이었다고. 아,
1: 진짜 미국식 조크네. 예.
0: 아,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무 역할이 없거든요.
1: 아.
0: 그래서 시오도 루즈벨트를 그냥 한직에 보낸 것이 부통령이었는데
1: 네.
0: 대통령이
1: 암살당하니까
0: 암살당하면서 바로 대통령이
1: 됩니다. 아, 그렇구나.
0: 마초 이미지였어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도 열정적으로 연설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1: 네.
0: 매일 연설을 하고 완벽하게 연설하기 위해서 연설을 다 외워요. 그리고 자기가 외웠던 연설문을 다 여기 주머니에
1: 네.
0: 넣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하고 연설을 했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암살 시도를 당합니다.
1: 아, 그래요?
0: 당해요.
1: 네.
0: 바로 근접거리에서 암살범이 탕! 시오도 루즈벨트 향해서 권총을 발사해요.
1: 예.
0: 근데 마침
1: 예.
0: 달달달달달달 외웠던 연설물이 이 정도 두께였거든요.
1: 예.
0: 이거를 주머니에 넣네?
1: 방탄 연설물.
0: 이게 방탄 연설물이에요. BTS 연설물이에요.
1: 야, 그 목숨을 구했네요.
0: 이 양반이 얼마나 마초냐.
1: 네.
0: 탕! 소리 듣고 여기 맞았잖아요. 충격이
1: 네.
0: 느껴져요.
1: 네.
0: 그리고 생각한 거지. 내가 피격당했구나. 여기서 확 각혈을 토하면 난 바로 병원 가야 돼요.
1: 네.
0: 근데 피를 안 토했어요. 그때요.
1: 네, 네.
0: 그걸 딱 느끼는 순간 뭐냐. 폐로 관통은 안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총 맞고 연설을 마친다고요?
0: 그 총이 네. 갈비뼈 사이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연설을 마쳐요.
1: 사람들이 연설을 집중 못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1: 저 사람 총 맞고 왜 계속 하는 거야.
0: 119 119 119
1: 연설 내용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0: 119
1: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야. 예.
0: 그 피 묻은 그 셔츠가 아직도 지금 그 보관이 돼 있어요.
1: 그래요. 정신력이 대단하네.
0: 그 정도로 마초 이미지다 보니까
1: 네네.
0: 호불호가 딱 날려 갈립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재선 캠페인 할 때
1: 네.
0: 너무 강한 이미지가 안 좋다.
1: 아, 그렇구나. 예.
0: 그래서 약간 유한 이미지도 좀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참모진의 건의에 여러분 테디베어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캠페인을 재선 캠페인 때 씁니다. 그래가지고 테디베어 덕분에 재선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1: 아, 테디베어와 함께라면 승리한다. 구호를 내세워서.
2: 테디베어요?
1: 넘어가기 전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랑도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0: 엄청 관련이 있죠. 우리 역사 입장에서는 박수를 보낼 수가 없는 대통령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1: 네.
0: 추진한 것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 육군 장관이었던 그 테프트를
1: 네.
0: 도쿄에 보내요.
1: 네.
0: 그리고 가스라 당시 내각 총리죠. 총리와 밀약을 맺습니다.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반도 먹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빌미를 제공한 대통령이 시오도 루즈벨트고 나중에 또 러일 전쟁 터지잖아요.
1: 네.
0: 러일 그 전에요. 그 가스라 테프트 밀약 전에 러일 전쟁 터지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를 해준 것이 시오도 루즈벨트거든요.
1: 네.
0: 그만 싸우고 러시아 그 일본 미국에 와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그 종전 그냥 협약하라고
1: 네네.
0: 그래서 이거를 중재해준 공로로 미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체결된 다음에 이 대한제국은 이제 망할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테프트 미 육군 장관과 함께 배를 타고 도쿄에 온 일행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있었어요.
1: 아, 네네네.
0: 앨리스 루즈벨트라고.
1: 예.
0: 그거 기억나시잖아요.
1: 아, 알아. 이거 배웠지.
0: 명성왕후의
1: 왕릉 가가지고. 그 왕실 능 가가지고.
0: 그렇죠. 가가지고 네. 석 물 위에 타고.
1: 네. 말타기 놀이하고.
0: 말타기 놀이하고.
1: 아~
0: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수를 보낼 수는 없는.
1: 없는.
0: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아요.
1: 네.

0: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보면 알겠지만 네. 미국이 제국주의로 들어간 첫 단추를 꿰는 대통령이 시어드 루즈벨트거든요.
1: 아, 그렇게 평가를 받는군요.
0: 그리고 네. 백인 우월주의자였고 뭐라고 할까 하여간 유색 인종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 큰 바위 얼굴산 아시죠?
1: 네.
0: 마운트 러시모어에 그렇죠. 네. 누구누구 있죠?
1: 워싱턴 있겠죠.
0: 워싱턴 있고.
1: 링컨 있겠죠.
0: 링컨 있고. 한명 토마스 제퍼슨.
1: 제퍼슨 있고.
0: 한명 더.
1: 루즈벨트요?
0: 그렇죠.
1: 아.
0: 시어드 루즈벨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미국에서는 네. 이렇게 제국주의 미국을 만든 네. 시어드 루즈벨트.
1: 네.
0: 인종차별했던 루즈벨트의 얼굴이 저기 있으면 안 된다. 네. 깎아내려라. 라는 주장도 있는데 네. 그 깎아내리면 산이 무너지거든요.
1: 아, 그렇죠. 우리 KKK 때도 나왔었죠?
0: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네. 네. 테디베어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유명한 인형이겠죠? 바비 인형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0: I'm your Barbie girl in my Barbie world.
1: 근데 가정의 달이라고 최선을 다해 주신다.
0: 아, 그렇죠.
1: 예, 예, 예. 동심 살리려고. 예. 너무 좋습니다.
0: 바비의 남자친구는 켄이죠.
1: 켄이죠, 켄.
0: 켄.
1: 약간 켄 닮으셨네.
0: 아,
1: 어, 켄, 약간 켄 닮았어. 켄 닮았어.
0: You're my girlfriend.
1: 예, 예. 어떤 역사가 있나요, 바비 인형에는?
0: 루스 핸들러와 엘리엇 핸들러 두 부부가 만들어낸 인형입니다.
1: 네.
0: 아, 이제 그 루스 핸들러와 엘리엇 핸들러 두 부부가 그 처음에는 액자 만드는 회사를 콜로라도의 문을 열어요. 미국에요. 연 다음에 그, 헤럴드 맷이란 사람과 이제 그 세 명이 공동 동업을 한 거예요. 하다가 뭘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액자만 만들다고 만들면 돈 이게 뭐 얼마 벌리겠냐. 우리 한번 장난감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뭐 일단 목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요. 특히 우크렐레. 우크렐레를 만들어서 대박을 칩니다.
1: 네.
0: 그러면 일단 세 명에서 그 공동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회사 이름을 만들자. 그 장난감 회사.
1: 네네.
0: 헤럴드 맷이잖아요.
1: 네.
0: 맷. 그리고 엘리엇 핸들러. 엘리엇 LLLLL. 맷 L. 메텔. 마텔이라는 회사가.
1: 아, 마텔. 잡다한 장난감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며 동심을 좀 되새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강민의 잡지사 주말 에디션.

0: 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다섯 번째 페이지. 기장이 되고 싶었지만 기자가 된 남자, 비행기를 사랑하는 이원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지금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류 할증료도 같이 치솟고 있습니다. 뭐 여행이나 갈까 하고 비행기 티켓 예매하려다 포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뭐 비행기 역사 들으면서 좀 허한 마음을 달래보면 어떨까 하여 저희가 특별한 비행기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이원주 기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원주라고 하고요. 지금 뭐 회사에서 항공하고 관련된 뭐 텍스트와 영상으로 콘텐츠 몇 개를 지금 연재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좀 긴장하셨나요?
1: 조금 긴장. 조금 다르네요.
0: 아,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편하게 같이 얘기 나누시죠. 이제 평소 본인을 기장 대신에 기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신다고 들었는데.
1: 예, 그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꿈은 그냥 일편단심 조종사가 되는 거였어요.
0: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원주 기자님이 저희에게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1: 그 ABC 순서로 에어버스와 보잉.
0: ABC. 정확하시네. 에어버스와 보잉.
1: 그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았습니다.
0: 에어버스와 보잉의 역사와 두 곳의 이제 라이벌리, 어떤 경쟁 구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보잉이라는 회사는 1916년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처음에 이제 항공기 뭐 부품 이런 걸 납품한 회사로 시작을 했다가 아주 빠르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버리자라는 회사로 전환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보잉의 시작입니다. 네.
0: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었을까요?
1: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보잉 이제 뭐 민항기 시장에서 처음에는 이제 두각을 못 나타내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를 계속 좀 이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만들어낸 비행기가 1938년에 307이라는

0: 큰 비행기를 하나 만듭니다. 네. 요 비행기가 조금 그 또 의미가 있는 비행기인 게 네. 그 여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게 뭐냐면 네. 비행기가 높은 고도로 올라가면 왜 공기도 희박해지고 압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죠. 네. 승객들이 이제 살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지상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주는 그 고압의 공기를 쫙 쏴서 네. 뭐 기온이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시스템인데 이전 그 비행기들은 이게 없었어요.
1: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승객들이?
0: 그러니까 낮은 고도로 비행기가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아, 높이 제한이.
0: 통상 뭐 한 3,000m 이하, 예, 뭐 2,700m, 뭐 2,400m 요 정도 고도로밖에 날아갈 수. 그러니까 백두산 고도를 넘기가 좀 힘들었던 예, 거예요. 예, 예. 네. 그런데 이 보잉 307이라는 비행기를 만들면서 네. 비행기 고도를 한 6,000m, 7,000m, 2만 피트 정도까지 띄워버립니다.
1: 와, 대폭 높아졌네요.
0: 네, 그러면 시스템 때문에. 뭐가 좋아지냐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 업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1: 기압을 맞춰주니까
0: 네, 더 빨리 그리고 승객들은 더 불편하지 않고 아. 예, 쾌적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 비행기가 이 307이라는 비행기였어요.
1: 그러면 더글러스의 DC-3의 그 아성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0: 그래도 못 넘었습니다.
1: 아, 그래도 못 넘었다.
0: 예, 그 원래 또 특히나 그 뭐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예. 내가 한 번 쓰던 거 익숙해지면 그걸 또 계속 쓰려는 경향들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DC-3는 16,000대가 팔려나간 비행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아 기술적으로는 좋은 비행기인데 네. 굳이 저걸 지금 하던 대로 하고 잘 하고 있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군요. 보잉사에서는 제트 여객기를 세계 최초로 만든다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307 여압 시스템이 적용된 비행기도 프로펠러기였어요.
1: 아, 네.
0: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아. 생각해버리니까 네. 보잉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겠죠. 네. 그러다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회사랑 다른 우리의 강점이 뭐가 있냐. 당시 보잉이 1950년대에 네. B-52라는 제트 엔진 8개가 무려 달린 폭격기를 오. 만들어냈거든요.
1: 이번에 그 전쟁 때도 기사.
0: 맞습니다. 그게 아직도 날아다니고 있는 폭격기인데.
1: 아, 그거예요?
0: 네. 오. 예. 그거의 이제 초기형을 만들어낸 기술력이 있으니까 예. 이거를 민항기에도 좀 가져와 보자. 그래서 제트 엔진 4개가 달린 최초는 아니고 예. 제트 여객기를 이제 보잉이 만들어냅니다. 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대박을 치기 시작하면서 보잉이 이제 왕좌에 올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1: 아, 제트 여객기와 네. 함께 보잉은 왕좌에 오른 거군요.
0: 맞습니다. 네.
1: 지금도 사실 제트 여객기의 시대인 거죠.
0: 그렇죠.
1: 보잉을 대표하는 그 737 항공기는 네. 네.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0: 제일 처음에 보잉이 만들어낸 제트 여객기가 707이라는 그 여객기였어요.
1: 네. 네.
0: 보잉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트레이드마크 같은 7 몇 7.
1: 아, 그렇죠.
0: 요것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네. 707을 만들었는데 요건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였고
1: 아, 네.
0: 근데 엔진이 4개 달린 비행기는 사실 항공사에서 또 약간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엔진 4개나 정비를 해야 되고 기름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 다음 기종인 727을 만들 때 엔진을 3개로 줄여요.
1: 오, 예.
0: 그리고 내친 김에 네. 비행기 크기를 조금 줄이면서 좀 단거리, 중단거리, 네. 작은 공항 위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좀 만들어보자.
1: 네.
0: 왜냐하면 그때 경쟁사인 더글러스사에서도 네. 그런 비행기를 또 열심히 팔아먹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0: 저거에 대항할 수 있는 기종을 만들어보자 하고 낸 게 737의 시작입니다. 아. 엔진을 두 개로 줄이고.
1: 두 개까지 내려왔어요.
0: 네, 그리고 탑승객 수도 100명 밑으로 줄이려고 했는데 네. 한 100명 정도 유지하는 선으로 맞춰서 작은 공항 위주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1: 아. 네.
0: 그러면서 이제 보잉이 이제 그 이 737이라는 기종을 만들고
1: 네. 이게 완전 베스트셀러인 거잖아요. 737이.
0: 그렇죠.
1: 737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그 그렇죠. 거리를
1: 단거리.
0: 작은 공항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러면서 보잉이 또 열심히 좀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네. 하면 팔릴 것인가를 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엔진을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이면서
1: 아, 그렇죠. 예. 예.
0: 항공사들이 좀 싸게 운영할 수 있었던 이 비행기가 나온 게 1967년, 68년에 이제 처음 비행을 시작했는데
1: 네.
0: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건 1970년대인데
1: 네.
0: 저희 생각하면 1970년대에 오일쇼크만 두 번이 터졌잖아요.
1: 아, 그러네요. 기름값이 네. 중요한 시대. 네,
0: 그러니까 운영비도 되게 중요한 시대. 네. 항공사에서 운영비가 차

0: 실제는 비중이 한 30% 인건비보다 높거든요.
1: 그렇군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낮춰주는 비행기니까 그런데 빠르게 많이 추송이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네. 이건 제트기의 강점인데 네. 두 번째로 비행기의 높이를 굉장히 많이 낮춰요.
1: 비행기의 높이를요?
0: 네. 1.3m 정도까지 낮춥니다.
1: 그러니까 높이라는 게 바퀴 위에 떠 있는 그 높이?
0: 그 왜 저희 비행기 탈 때 보면 네. 그게 굉장히 높잖아요. 아, 예, 예. 그 높이가 보잉의 737은 되게 낮습니다.
1: 아, 그게 낮으면 뭐가 좋죠?
0: 뭐가 좋냐면 예. 중소공항, 작은 공항 위주로 취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예.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작은 공항은 버스 터미널 수준으로 그 지방 버스 터미널 수준으로 진짜 열악한 공항들도 많았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같으면서 좀 상상하기 힘든데 탑승교, 뭐 계단 이런 게 모자라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예. 그리고 짐을 넣을 때도 네. 비행기가 높으면 이제 그 밑에다가 짐을 실을 때 이제 뭐 컨베이어 벨트,
1: 기계로
0: 예,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없는 공항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1: 예, 예, 예.
0: 근데 이게 1.3m 정도로 낮아지면 네. 그 짐을
1: 직접 그냥 손으로 해도 예,
0: 지상에 있는 작업자들 그냥 이렇게 실어 넣을 수 있는
1: 그게 메리트구나.
0: 네, 이게 어마어마한 메리트였다고 하고
1: 예.
0: 그리고 심지어 뭐도 있었냐면. 계단이 없을까 봐 737에는 옵션으로 그 비행기 자체에서 계단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통로로 연결 안 되고
0: 네네.
1: 버스 타고 직접 탈 때 있잖아요.
0: 그러면 이제 계단이
1: 그쵸.
0: 붙잖아요.
1: 바퀴 달린 계단을 네. 이렇게 붙여주는데.
0: 그것도 없을 경우까지도 대비해서 문 밑에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쭉 뽑혀져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
1: 와,
0: 있어요.
1: 디테일하네.
0: 네네. 그게 우리나라에도 딱 한 대 있습니다.
1: 아,
0: 아직도 그 옵션이 예. 달려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딱 한 대 있는데.
1: 이게 좀 열악한 공항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0: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은 또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저비용항공사 같은 데서 그 계단을 붙이는 것도 돈이 드니까
1: 아.
0: 그냥 그거 꺼내서 이제 승객 내리고 태우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1: 네.
0: 아무튼 이런 옵션들 그 깨알 같은
1: 그러네, 진짜.
0: 옵션들을 좀 네. 적용을 시키면서 네. 항공사들이 이제 아, 저 비행기 괜찮은 비행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막 하게 되기 시작하는
1: 아. 네,
0: 그런. 그래서 이 737의 초기 모델
1: 네.
0: 737-100만 해도 네. 한 1,000대 가까이 팔린 걸로 예.
1: 그렇군요.
0: 예, 예. 예,
1: 베스트셀러네요 진짜.
0: 네.
1: 그런 섬세한 차별화 포인트가
0: 네,
1: 먹혔습니다. 예. 당시 이제 여객기 시장에서 이제 보잉이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가를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가져오셨다.
0: 네, 네. 숫자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 쪽의 비행기 제조사, 그러니까 판매한 비행기와
1: 네.
0: 미국이 아닌 다른
1: 뭐 유럽이나,
0: 모든 예, 예, 예. 곳을 다 합쳐서 비교를 해보면
1: 네.
0: 1958년부터 1984년까지 예, 그 팔린 비행기 중에 미국에서 만든 비행기가 7,082대.
1: 네.
0: 네. 였는데,
1: 네.
0: 미국 빼고, 다른 나라 다 합쳐서 판매한 비행기가 1361대.
1: 아, 미국이
0: 예.
1: 압도적이네요.
0: 예, 그냥 예. 뭐 이제, 그 게임 자체가 네. 안 되는 수준.
1: 예.
0: 그리고 미국 내에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양대산맥.
1: 더글러스랑.
0: 더글러스. 이게 나중에 맥도널 더글러스로 합쳐졌는데,
1: 아, 네.
0: 그 맥도널 더글러스와 보잉의 판매 실적을 비교해보면,
1: 네.
0: 보잉은 요 기간 동안 한 20년 정도 되죠. 4,482대를 팔았고
1: 네.
0: 맥도널 더글러스는 2,101대밖에 못 팝니다.
1: 추월한 정도가 아니라
0: 네.
1: 압도하고 있네요.
0: 이게
1: 네.
0: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냐면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1: 그렇죠. 엔진 두 개짜리도 만들고
0: 네.
1: 했으니까.
0: 네. 네.
1: 그럼 이제 뭐 보잉 천하가 시작된 셈일 텐데.
0: 맞습니다. 네.
1: 그럼 에어버스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0: 그 미국에서 경쟁하던 네. 맥도널 더글러스라는 회사가 이제 확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 네.
0: 유럽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유럽에도 사실은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 나라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덜란드도 만들고 있었고
1: 네.
0: 영국도 만들고 있었고
1: 네.
0: 그랬습니다. 근데 보잉만큼 덩치가 커진 회사는 없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위기감을 느꼈겠죠.
1: 네. 네.
0: 유럽이. 그러면서 대항마가 있어야 된다. 아. 우리 유럽에도.
1: 예, 예.
0: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1: 네.
0: 기술력이 있는 세 나라에서 그 항공기 제조사들이 쫙 모여가지고 보잉의 대항마를 만들자 그러면서 1970년에
1: 네네.
0: 컨소시엄을 하나 구성을 합니다.
1: 예.
0: 그게 에어버스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예, 봐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 회사들이 처음 만들어낸 비행기가 바로 A300이라는 비행기입니다.
1: 아, A300이었군요.
0: 네, 네.
1: 아. A300은 좀 용어가 어려운데
0: 네.
1: 광동체?
0: 네.

0: 그 협동체, 광동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아, 쉽게 네. 말하면 비행기 저희 타면 네. 좀 작은 비행기는 그냥 가운데 통로 하나 있고 양쪽으로 좌석이 있는데 좀 큰 비행기는 통로가 두 개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네. 가운데도 좌석이 좀 있고
1: 있죠.
0: 이렇게 통로가 두 개인 비행기를 광동체 넓을 광자 써서 그리고 반대인 통로가 한 개인 비행기 이제 조부렵자 써서 협동체 이렇게 부르는데
1: 네.
0: 광동체 비행기는 보잉 747도 있었고 DC-10도 광동체예요. 아, 그런데 예, 예. A300이 특별했던 건
1: 네.
0: 광동체 그러니까 승객 한 200몇십 명을 태우는 큰 비행기인데
1: 당연히 협동체보다 광동체가 큰 비행기죠.
0: 훨씬 큰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엔진을 두 개밖에 안 단.
1: 어.
0: 예.
1: 그건 처음입니까 A300이?
0: 예. 엔진을 두 개 단 광동체 기로는 처음입니다.
1: 어.
0: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가 굉장히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근데 또 멀리도 갈 수 있나 그러면 광동체? 아 크기랑은 상관이 없겠죠 그거는.
0: 그래도 꽤 멀리.
1: 그래도 꽤 멀리.
0: 뭐, 어. 그 뭐 보잉 747이나 뭐 DC-10처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1: 멀리.
0: 어느 정도 거리를 커버할 수 있는 비행기.
1: 운영비도 대폭 절감하고.
0: 맞습니다.
1: 예. 네.
0: 검증도 안 된 회사입니다.
1: 신생 회사.
0: 예, 에어버스라는 회사는 네. 검증도 안 된 회사. 그래서 안 팔려요. 만들고 나서 초반에 뭐 한 뭐 열 몇 대 팔았대요.
1: 아, 그 정도요?
0: 예, 예. 그래서, 야, 우리 망했다.
1: 아, 안 돼 팔리면 막 파티해야겠네요.
0: 예,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네. 정말 뜬금없이 불쑥 네. 구세주 같은 항공사가 하나가 나타납니다.
1: 어, 위기의 에어버스를 살릴 구세주 네. 같은 항공사. 네. 어딥니까?
0: 그게 어디냐면, 네.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당시에는 없었던, 바로
1: 그 대한항공 이전
0: 예 아니요 그때는 대한항공
1: 대한항공
0: 예. 예. 대한항공이
1: 대한항공이 구세주예요
0: 네 갑자기 어? 네. 그거 네 대 사겠다
1: 아 아까 열 몇 대밖에 못 팔았는데 네 대를 사는 건 엄청 많이 산 거죠
0: 예,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배경은 좀 있었다고 해요
1: 어, 왜 왜요 예.
0: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미사일을 좀 이제 도입을 해서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뭐 그런 이 안보 이런 것들이 좀 뭐 있을 때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무장을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기술력은 없고 하니까.
1: 그때가 75년도라고 합니다.
0: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미사일을 좀 사야 되는데 당시에 제가 뭐 이런 그 외교의 역사는 잘 모르지만 한미 관계가 조금 약간 안 좋을 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사일 좀 들여오려다가 실패.
1: 아.
0: 그러면 이제 다른 방산강국이 어디냐면 프랑스 뭐 이쪽에 이쪽에서 미사일을 살려니까 프랑스 쪽에서는 또 미국 눈치도 보이고 안 되는데라고 네. 이제 약간 발을 좀
1: 난처해요.
0: 예, 네. 난처해 하고 있을 뺐어요. 때 네. 우리나라에서 팔면 네. 비행기 같이 사주겠다라는 이제 패키지 딜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1: 프랑스한테 네. 우리가 미사일에 비행기 얹어서 사겠다.
0: 맞습니다. 아. 그 요즘도 이제 그런 무기가 이제 국가 간의 거래가 될 때 뭐 절충 교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다른 것들이랑 묶어서 이렇게 네. 제안을 하는 이런 식이 네. 많이 이루어지는데
1: 네.
0: 이것도 뭐 일종의 그랬던 거로 이제 봐야 되겠죠.
1: 거긴 응한 거군요.
0: 그래서
1: 에어버스가.
0: 이제 안 팔리고 있던 비행기를 네 대나 갑자기 산다니까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미사일을 같이 이제 들여왔다고 합니다.
1: 네.
0: 사실 대한항공도 뭐 이걸 뭐 정말 생각이 있긴 했는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샀는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사와서 써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1: 어, 신생회사인데 생각보다 괜찮네?
0: 네. 어? 괜찮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그때까지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비행기도 전부 다 한 100석대 규모의 747을 제외하면
1: 네.
0: 근데 그러면 너무 작은 비행기랑 너무 큰 비행기 중간이 없잖아요. 이 중간 한 200몇 명 타는 비행기로 이 A300이라는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잘 써먹으면서
1: 네.
0: 써보니 괜찮으니까 2015년까지 대한항공이 이 A300이라는 비행기를 운용을 했는데
1: 네.
0: 40대를 뽑습니다.
1: 대한항공에서만 40대를,
0: 예, 40대를 뽑아서 이 A300을 가장 많이 운용한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돼요.
1: 그렇구나.
0: 네.
1: 진짜 에어버스 입장에서 구세주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네.
0: 네, 맞습니다.
1: 보잉도 약간 에어버스가 활로를 찾은 게 보이면 좀 긴장했을 것 같은데.
0: 긴장을 했겠죠.
1: 네.
0: 어, 그러면서 에어버스에서도
1: 네.
0: 어, 저기 봐라. 저 크기 비행기 우리도 없는데. 우리도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1: 보잉에서요?
0: 네. 아, 그게 네. 뭐냐면 757과 767이라는 비행기를 이제 만듭니다.
1: 그러니까 A300과 비슷한 규모.
0: 네, 한 250명 정도의 사람을 태우고 적당한 거리를 날 수 있는
1: 네.

0: 비행기를 두 가지로 한 20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비행기 그리고 한 250명 후반대를 태울 수 있는 비행기 두 개를 만드는데 네. 아 사실 둘 다 이렇게 대박을 돼요. 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1: 미지근하게.
0: 네네 그냥 소소히 팔렸다 정도의 그냥 성과만 내고 아. 지금은 이제 다 단종이 된 비행기가 됩니다.
1: 네, 뭐 A300을 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건데.
0: 맞습니다. 네.
1: 에어버스가 보잉을 추격할 때 좀 주요했던 전략과 기술이라면 어떤 걸 꼽으시나요?
0: 에어버스가 이제 A300이라는 비행기를 만들고 대한항공에 덕을 입어서 성공을 했잖아요. 네. 이제 좀 자금도 쌓이고 기술력도 쌓이고 노하우도 쌓였으니까 새 비행기를 만들 때가 됐다. 그런데 네. 보잉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라인업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한꺼번에 제안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네. A320이라는 네. 보잉 737하고 체급이 비슷한
1: 737이랑 비슷한
0: 예, 소형, 네. 지금으로는 소형기죠.
1: 네.
0: 그리고 A330이라는 네. A300보다는 좀 더 큰 네. 하지만 대형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네. 그러면서 거리는 늘린 중대형기라고 네. 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 300명 좀 더 태울 수 있는 이런 비행기의 라인업을 세부로 치면 6개 기종이 되거든요.
1: 아, 예.
0: 한꺼번에 동시에 만들기 시작해요.
1: 되게 이례적인 일인가 보네요. 그렇죠. 기종을 그렇게 6개 그렇죠. 한꺼번에 착수한다는 게.
0: 그렇죠. 왜냐하면 보잉의 역사만 봐도 707은 50년대, 727은 뭐 60년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시기가 다 나눠져서 개발이 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기단을 한꺼번에 개발을 하기 시작하고 네. 심지어 이걸 지금까지도 잘 만들어서 팔고 있는 예, 회사입니다.
1: 잘 됐나 보네요. 예.
0: 오 그렇게 만들면서 에어버스가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네, 네. 한꺼번에 만드는 김에 시스템을 최대한 네. 똑같이 만들자.
1: 기종 상관없이.
0: 네. 큰 비행기고 작은 비행기가 크기 때문에 바뀌어야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네네. 모든 걸 똑같이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네. A320 네. 작은 비행기의
1: 그렇죠.
0: 조종석과 A330 큰 비행기의 네. 조종석을 사진을 두 개를 놓고 보면 네. 구분이 힘들어요.
1: 아, 그 정도예요?
0: 네.
1: 원래는 저 정도 규모의 차이가 나면 조종석 차이도 맞습니다. 확연한 건데. 네.
0: 아. 뭐 저희 같은 이제 네. 그런 비행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잉의 조종석을 보면 네. 뭐 707, 27, 37, 47, 뭐 57, 67, 네. 77, 87까지 이렇게 나와 다 다르거든요.
1: 바로 나오는데.
0: 그냥 보면 알아요.
1: 네.
0: 그런데 에어버스의 320, 330을 네. 구분하려면 네. 그 몇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아, 몇 개 안 되는 한참 찾아야 됩니다. 네, 네. 아,
1: 그중 제일 좀 대중에게 익숙한 건 A380.
0: 그렇죠. 그 A380이 이제 그 임팩트가 크니까 그렇지만 네. 사실 지금 에어버스를 먹여 살리는 항공기가 A320 네. 패밀리라고 부르는 네 개 기종 길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일 긴 게 321, 제일 짧은 게 318인데
1: 네.
0: 요걸 다 합치면 지금까지 총 몇 대가 팔렸냐면 네. 올해 3월까지 기준입니다.
1: 네.
0: 12,500 몇 대였더라? 그 12,500대가 넘게 팔려요. 12,553대네요.
1: 이제 좀 감이 와요. 그 숫자가. 12,500대면 진짜 많이 팔린 거예요.
0: 네. 예. 그런데 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이 타이틀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보잉 737이 갖고 있었습니다.
1: 아, 역전을 한 거네요. 네. 에어버스가.
0: 예. 지금 3월 기준으로 보잉 737은 12,486대.
1: 근소하네, 근소.
0: 네, 뭐 100대 차이긴 한데 네. 역사를 생각. 보잉 737이 나온 거는 네. 아까
1: 1910년대였잖아요. 아, 737, 737.
0: 예, 예,
1: 아,
0: 예. 60년대였죠. 예, 제가 헷갈리는데
1: 훨씬 먼저 나왔죠.
0: 예, 그리고 이 A320이 처음 나온 거는 1980년대 후반이거든요.
1: 네, 그걸 뒤집었네요.
0: 네. 737은 40살이 넘는 비행기고 A320은 이제 20살, 뭐 20대를 지나고 있는 비행기인데 판매량에서 역전이 되는 거예요.
1: 아, 네. 그러네.
0: 네.
1: 게다가 이제 보잉에게 가장 큰 치명타가 있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이제 에어버스가 보잉 제치고 완전히 1위에 올라선 시점이 2019년부터 그쯤인데요. 이때 보잉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큰 사고가 있었죠.
0: 그렇죠. 네. 네.

0: 뭐 기억 다 하실 것 같아요. 2018년에 인도네시아 소속 그 라이온에어라는 항공기 한데 그리고 2019년에 6개월 정도의 차이입니다.
1: 네.
0: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또 한 번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다 합치면 이제 320명, 30명 이렇게 된 안타까운 이제 목숨이 희생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이 두 기종이 모두 다 네. 보잉에서 737의 최신 그 모델로 내놓은 737 맥스라는 기종이었어요.
2: 역사를 네. 살펴봤는데 역사를 바탕으로 양사의 어떤 경영 철학이랄까요? 좀 비교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0: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제가 뭐 항공사 말고도 요즘 이제 다른 어떤 산업 분야를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뭐 네. 이 보잉이라는 회사는 737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왕좌에까지 앉았다가
1: 그렇죠.
0: 이 737이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서 그 지위를 이제 경쟁사에 내준 회사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전에 더글러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1: 네.
0: 자동차 회사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왜 원래 우리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막 기술력 막 이런 걸로 그렇죠. 막 최고다. 그런데 요즘에 가장 이 이슈가 뜨거운 자동차는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여러 전기차들이잖아요.
1: 전기차. 예.
0: 이 흥망성쇠가 생기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중에 하나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걸로 성공을 했으니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버리면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뭐 뭔가 시도를 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1: 네.
0: 뒤처지기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하다가 어떤 계기로 그게 뻥하고 터져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엿버스는 그럼 계속 혁신적인 회사냐? 요즘에 보면 또 약간 A320이라는 이게 그러니까 20년 만에 40년 된 네. 비행기를 추월할 정도로 인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에어버스도 똑같이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 이 여기다가 뭐 연료통 좀 더 달고 해갖고 뭐 A320인데 우리 대양을 횡단할 수 있는 비행기 이런 거 만들고 하거든요. 사실 지금 그 정도 크기의 비행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수요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에어버스도 잘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에어버스도 이 A320 시리즈라는 이 기종에 너무 이렇게
1: 그러네.
0: 몰입을 하고 다른 걸 못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은 또 뭔가 대항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됩니다.
2: 네. 역사의 어떤 패턴이자
0: 맞습니다.
2: 교훈인 것 같아요.
0: 네.
2: 아, 오늘 전 이 항공 분야를 사실 잘 몰랐는데 몰랐던 분야를 좀 이렇게 꽤 깊이 알려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횡설수설이 아니었는지
2: 아닙니다,
0: 걱정됩니다.
2: 아닙니다.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잡지사에서 또 한 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예. 보잉과 에어버스의 역작들을 통해서 여객 항공기 시장의 역사를 오늘 알아봤습니다. 동아일보의 이원주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맞아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오늘도 이강민의 잡지사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평일 저녁 7시 30분에 썸문답, 한국사, 과학, 우주, 그리고 금요일 새로운 코너까지 다섯 편 알찬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멋진 주말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C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 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귀순 가수 김혜영 씨입니다. 잠시 후 어제에 이어 3부가 방송됩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결혼하셔서 네. 얼마간 이제 결혼 생활 하시다가 왜 헤어지게 되셨을까요?
4: 그 사람은 그 사실 저기였어요. 천주교.
3: 네, 네. 네,
4: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었다가 천주교 네.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저도 이제 미카엘라라는 세례명을 받고 옮겼어요, 제가.
3: 예, 예.
4: 그래서 이제 그분도 어떻게 보면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고
3: 네, 네.
4: 나름 굉장히 정직한 사람.
3: 네, 네.
4: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들고 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굉장히 제가 그때 너무 그때도 바빴고 네, 했었을 때예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신랑은 이제 춘천에 병원을 하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집이
3: 떨어져 있었구나.
4: 네네. 그쪽에 집을 하나 두고 예. 여기다 이제 서울에 집을 하나 두고 해가지고
3: 그러니까 병원이 춘천에 있었나 보죠.
4: 네네.
3: 네.
4: 그래서 원래는 주말부부로 지내자
3: 네네.
4: 했다가 그것도 너무 안 돼가지고 월에 한 달에 한두 번은 잘 보는 거예요.
3: 아유.
4: 근데 어느 날 제가 공연을 마치고 네. 팬들이 막 그 케이크부터 해가지고 선물을 많이 갖다 줬는데 예. 갑자기 신랑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 가서 같이 케이크도 나눠 먹고 깜짝 놀래켜 해야지.
3: 예.
4: 그래서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춘천을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번호키가 아니고
5: 네. 열쇠.
4: 열쇠예요. 네. 근데 제가 열쇠가 없어가지고 네. 막 두드렸어요. 문이 네. 잠겨있길래.
3: 네.
4: 그랬더니
5: 누구세요?
4: 누구세요? 이래요. 그래서 어 오빠 나야.
5: 어?
4: 갑자기 잠시만.
3: 그 안에 막 후다닥닥
4: 그러고 있어요. 네.
5: 뭐야.
4: 한참 있다가 열어져요.
5: 어.
4: 이게 뭐야.
5: 어.
4: 그 느낌이 쎄하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열어줘. 이러면서 제가 그 신랑이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뭐 김치냉장고 뭐 이런 데를 보다가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가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6: 어머.
4: 순간 이게 꿈일까? 너무너무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3: 지금 또 눈물을 나시나?
4: 막 죽겠는 거야 막.
3: 네네.
4: 그 나밖에 몰랐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내보내라고. 미안하다고 막 막 미안해 이러고 무릎을 꿇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라고 막 얘기. 내가 그 애들 나 보기도 싫은 거야. 나 내보내.
5: 아무 얘기도 안 들어줘.
4: 누군지도 몰라. 난 쳐다볼 생각도 안 했고 우두성수성 막 해가지고 나가더라고. 그 다음엔 용서해달라고 막. 아 근데 네, 그냥 싫다고 나 여기서 그냥 끝내.
3: 아 그랬어요?
4: 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내 하고 나와버렸어요. 진짜. 그리고 이게 시댁 분들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이혼 서류 그러니까 어쨌든 합의원은 하긴 했지만은 이혼했단 말을 차마 말씀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 서류 정리하고 나서도 명절 때 그냥 같이 가서 저거 하고 했어요. 한 몇 개월은. 그러다가 시아버님께서 그 무슨 땅 뭐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등기를 떼어보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시고 니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됐습니다.
3: 몇 년 사신 거예요 같이?
4: 그러니까 3년이긴 하지만 근데 그 한 달에 한두 번 봤으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3: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4: 이렇게 돼서 결혼해가지고
3: 너무 고통스러우셨겠네요.
4: 그러니까 너무 이별이라는 걸 처음 해보고
3: 이번 했어요.
4: 아 이별.
3: 아 이별.
4: 그렇잖아요. 이별이라는 건 처음이고. 처음이죠. 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웠던 두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엄마는 뭐 그냥 어떻게 그냥 또 기도 이렇게 방에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거나 이럴 때 방을 아예 그 집을 따로 쓰고 있었는데 계속 저희 집에 와서 제가 어떻게 뭐 혹시나 무슨 딴 생각할까 봐 항상 제 옆에 와서 기도를 항상 같이 하면서 같이 주무시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물을 마시려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0: 나갔는데 꼼꼼한데 거실에 아빠가 앉아 계시는데 막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아,
1: 그거 제일 미쳐요. 제일 미쳐. 제일 미치죠.
0: 난 우리 아빠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0: 사랑의 경험도 없었고 또 그런 배신감을 느껴본 태어나서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보니
1: 저는 그게 그러니까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셨다 보니까 네. 교육을 항상 그렇게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그냥 오로지 내 남편 밖에 몰라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러니까 남편도 그래주길 바랬고
0: 그랬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1: 네.
0: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1: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그 사람한테 소홀히 했던 거예요.
0: 그렇네요.
1: 그러니까 잘못이 나는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0: 예.
1: 하나님한테 항상 기도할 때도 내가 너무 그 사람을 소홀히 했고 그때가 그 사람은 30대고 저는 20대 후반
0: 그러니까 다 젊을 때고
1: 한창 막 끓는 나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야 너무나 내 일만 일이라고 너무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일보다 가정이 우선이야. 항상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잘못이 더 많구나.
0: 그러네요.
2: 그렇게 힘드셨을 때 북한에서부터 그래도 신앙이 있으셨으니까 그럼 교회에 다니면서 조금 그런 마음을 추스리시고 또 버티셨던 거예요.
1: 네. 그때 정말 그대로 이어서 저희가 한국에 정말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안전하게 네. 물론 막 생사를 넘나든 일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안전하게 여기까지 데려와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네. 걸 항상 저는 느끼면서 사는데 여기 와서 또 교회 새벽교회 목사님이랑 영락교회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거기 새벽교회는 성유리 예. 핑클 성유리 아버님이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예요.
0: 아, 그래요?
1: 네. 지금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0: 예, 예.
1: 그래서 너무 저도 핑클 그때를 막
0: 최고였죠.
1: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0: 네.
1: 가면 성유리 씨도 보게 되고
0: 네.
1: 아버님도 그렇게 설교를 너무나 은혜스럽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참 너무 이 교회가 너무 좋아 했는데 첫 이별을 하고 나서는 차마 못 가겠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부터 해서 거기 모든 그쵸. 신도분들이
3: 시선이 또 신경 쓰이고
1: 네, 저를 그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시겠지만은 너무나 그들 보기가
0: 그 이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버겁죠. 그
1: 네네.
0: 당시에 그죠?
1: 근데 그 당시만 해도
0: 네, 그 당시 어리니까
1: 네, 그래서 모르는 그냥 교회 거기 가서 혼자서 목 놓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또 집에 오면 또 엄마가 또 손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는 속에서 그래도 엄마의 기도와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나름 또 교회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처음 이혼했다는 걸 방송에 됐을 때, 연락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네네. 그렇고 이제 권사님들도 그렇고 연락이 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0: 네.
3: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또 지내시다가 이제 또 두 번째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1: 참 그 힘든 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힘든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랑이 아픔으로 사랑으로 아픔을 겪은 거는 사랑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0: 옛날 얘기예요.
1: 네, 그래서 맞나요?
0: 네, 옛날 얘기가.
1: 옛날 얘기.
0: 요즘 뭐 극복할 거 많아요.
1: 그래서?
3: 네.
1: 아니 그것보다는 네. 그때 당시에 그냥
0: 아, 물론
1: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0: 외롭잖아요. 진짜 외로우니까. 네.
1: 죽을 만큼 힘들고 이 사람하고 헤어졌지만 그 후회 있잖아요.
0: 네.
1: 그냥 내가 좀 조금만 더 생각을 깊이 할 걸 왜 헤어지자고 했지?
0: 그렇죠.
1: 이거 있잖아요. 후회 막 그거 이러면서 일한 것도 재미없고 막 자책 그냥 나 혼자서 왜 오빠를
0: 혼자도
1: 방치 진짜 방치를 한 거지만
0: 네네.
1: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너무 죄인이에요. 나 왜 이랬을까? 막 이런 거 있는 속에서 이순세 스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0: 네.
1: 너 홍도에 우지 마라라는 작품을 한번 해볼래?
0: 연극?
1: 네.
0: 예.
1: 그래서 이럴 때 그래도 이런 작품
0: 그렇지. 일에 몰두하는
1: 일이라도 하면서 이걸

0: 빨리 떨쳐내야지.
1: 네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해서 하게 됐는데 거기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난 거예요.
1: 어떻게 그것이도 뭐.
0: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대본 리딩을 하잖아요.
1: 네.
0: 하는데 제가 한국에 온 지 그때만 해도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네. 이게 대사하다가 이렇게 약간 북한 말투나 이런 게 네네. 나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피식 하고 웃는 거예요.
1: 네.
0: 근데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군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
1: 그분이 상대 역이었어요?
0: 네, 남편이요.
2: 배우셨구나.
0: 홍도의 남편.
1: 아, 홍도의
0: 제가 홍도였고.
1: 예, 예.
0: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그랬더니 그게 미안했던지 예. 끝나고 좀 차 한잔 하면서 예.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아, 사실은 아까 그 북한 억양이나 이런 걸 자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좀 귀엽기도 하고 재밌어서 그냥 자기는 모르게 웃었는데 기분 예. 나빴다 미안하다고.
1: 네, 네.
0: 이렇게 또 그렇게 사과를 해주고 하니까
1: 네.
0: 선배잖아 어쨌든.
1: 네, 네.
0: 그러니까, 아유, 나도 뭐 괜히 그랬던 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해서 아 그러냐고 그렇게
2: 만난 거구나,
0: 시작이 처음에. 되면서 또 배우들은 연습 끝나고 나면 항상 뭐 맥주 치맥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1: 주점 가잖아요.
0: 네네네. 그거 그게 안 없는 날이 거의 없는 거예요.
1: 이거 하는 거. 네. 이거.
2: 근데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같죠?
1: 아니,
2: 너무 잘하시니까.
0: 아, 옆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1: 아니, 연극하는 뭐 대한민국의 보통 주전들에 다 배우들이 많이 모여서 제 주변에 네. 연극 배우들 많으니까.
0: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막 이런 정리 했는데
1: 얘기하다가
2: 갔다 오셨구나 또.
0: 굉장히 그 제 얘기를
3: 예. 잘 들어
0: 너무 이렇게 아, 잘 들어주면서 아. 하,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러니까 뭐 그 신랑 얘기한 게 아니라
1: 예, 예.
0: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게 참 이게 여러 가지로 힘들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참 다 받아주면서
1: 예.
0: 어느 날은 늦게 끝나면 저를 이제 집에 태워다 주고 그거를 했었어요.
1: 네.
0: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어떻게 말하지 그 힘든 거를 이 사람한테 털어놓으면서 마음적으로도 이렇게 기대게 되고
3: 그럼 위치하게 되고
1: 이해가 됩니다.
2: 그분 사실 이미 또 마음이 있었던
1: 그렇겠네요.
2: 거죠. 또.
0: 네, 기대면서 보니까 한번 갔다 온
1: 네.
0: 예, 네, 네. 분인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러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저도 너무 이게 또 같은 분야에서 하면
1: 네.
0: 아, 너, 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서로 막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선배로서 연기도 또 더 배울 수 있는. 그래서 또 결혼하게
1: 두 번째 결혼하셨고
2: 그러셨구나.
0: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왜 헤어졌냐 이거는 사실은 그 얘기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예 안
2: 나고. 네네.
0: 그, 근데 예전에 제가 한국 처음 왔을 때 처음이죠 물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네. 선배님이세요. 연예인 선배님이신데 혜영이는 굉장히 너무 영혼이 맑고 순수한 사람 같아서
1: 맞아요.
0: 남자 조심하라고.
1: 네, 네.
2: 그런 얘기를 근데 많이 들으셨구나.
0: 술, 도박, 여자.
1: 예, 예.
0: 요 부류의 남자는 진짜 조심해. 만나면 안 돼. 했는데 그 세 부류의 사람 다 만난 거야. 지선 언니가 이제 김지선 씨
1: 네, 네.
0: 전화가 왔어요.
1: 네.
0: 그래서 전화를 울먹거리면서 받았는데 야, 너 왜 이상하게 전화하고 싶더라. 너 왜 그래? 너 뭐 하냐고. 그래서 그럼 이제 수면제 얘기는 참 뭐 못하겠고 아니 그냥 아들이 갑자기 와서 안기길래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울었다고 그랬더니 영아 너 집에만 있으면 너 무슨 큰일 난다. 밖에 나와. 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없더라도 그냥 밖에 나와서 뭐 커피숍에 혼자 앉아있더라도 너 밖으로 나와라. 네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야 지금 연예인 연합예배 하는 온누리교회 여기 말씀 목사님 말씀도 참 좋고 우리가
1: 예, 예.
0: 지금 다 모여서 하는데 네가 몇월 며칠 날 꼭 와라.
1: 네.
0: 너 그리고 집에 있지 마.
1: 네네네 맞아요.
0: 그래서 그 예. 그 이후로 또 그 한 분이 또 고보견 작가님이라고
1: 네네네 네,
0: 예.
1: 작가님 예. 도심이
0: 예 네, 맞아요 동치미 작가님이신데 그 매일 아침 저한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오늘 우리 새롭게 하셔서 나가기 전에도 저랑 통화를 하고

0: 또 아까도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멘트를 네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멘트를 하는데 네네. 정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네. 장문의 톡을 또 이렇게 아,
1: 맞아요. 그분 톡이 좀 길죠.
2: 근데
1: 반전이 좀 있었는데 네. 아, 네.
0: 그래서 엄청난 아, 근데 저는 참 신기한 게 그냥 이렇게 뭔가 두렵거나 뭔가 이렇게 막 침울하거나 뭐 네. 이럴 때 그런 말씀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찬송가를 듣는다든지 이러면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1: 네.
0: 온갖 시름이 다 사라지고 그게 저만 그런 건가? 그게 막 그냥 모르겠어요.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요.
1: 네.
0: 지금 이 순간도 말을 이렇게 너무 길게 하지만 그렇지만
1: 좀 기네요.
0: 네. 네. 그렇지만
1: 다음 녹화 애기 데려왔는지 계속 애가 밖에서 울고 있어요.
0: 아, 네. 그럼 정말 작가님이 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얘기하라고 네. 예, 다 짜주셨는데도 네. 이렇게 아니,
1: 좋아요, 지금.
0: 부수 없이 그냥 막
1: 아니, 아니요,
0: 이 말 저 말을 그냥
1: 아이. 제가 얘기 잘 끌어내니까 그렇죠. 아,
2: 네. 이전보다 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비중이 엄청 커졌을 것 같아요.
0: 네네.
2: 이전보다
0: 앉으나 서나 그냥 저는 이제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결혼할게요. 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 침대 머리맡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안아주신, 받아주시는 그런 제 초상화가 있어요.
1: 네, 네. 네.
0: 그걸 이제 놓고 네. 이제 예수님 참 예수님 잘생기셨어요.
1: 예수님 잘생겼어요. 원래 실제는 꽤 안 잘생겼었대요.
0: 아, 그래요? 네.
3: 주님? 우리가 보는 그 그림 얼굴은
1: 그 그림은
3: 아니죠.
1: 누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근데 안 잘생겨도 저는 예수님하고 결혼할까요? 나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1: 근데 뭐 이제 나이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 일도 줄고 또 이제 혼자 있다 보면 사실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 또 내가 아이를 잘 키워서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잘 키워야 할 텐데라는 그 막중함 보통 이제 가장들이 느껴야 될 삶의 무게를 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걱정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0: 왜 없겠어요?
1: 네네.
0: 네. 제가 그 세 번 아이가 이제 마지막에 네. 그러고 나서 사실 지방에 전셋집 얻을 만한 정도밖에 예, 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생활로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 이제 헤어지고 나서 충남 당진으로 이사 갔어요.
1: 아, 그때 충남 당진으로 이사 가시고 저랑 방송했어요. 맞아요.
0: 네. 제 동생이 거기.
1: 네, 그 집 촬영했었잖아요.
0: 네, 맞아요.
1: 맞아요.
0: 네. 동생이 거기 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동생, 형제들하고 의지하며 살자. 네, 네. 살고 싶다. 이제는 방송 안 할래.
1: 예, 예. 예.
0: 네, 네. 그러고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전세 집을 하나 네. 구해가지고. 그래도 당진 내려갔다 하시면 당진도 그 물가가 만만치 않아요.
1: 아, 지금 뭐 전국이 뭐 다 그렇죠.
0: 네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막막한 거예요. 내가 방송일 안 하고 도대체 뭐를 하면서.
1: 맞아요.
0: 이러고 막 정말 막막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죠? 그것도 네.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아이를 이제 네. 한참 돈이 더 들어가야 될 나이고. 네. 어떻게 키우면 제가 살죠? 아이라도 좀 잘 키우고 싶은데 네. 저는 좀 굶더라도.
1: 네.
0: 그렇게 또 막 밤새 기도를 하고 맨날 며칠을 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친정 아빠
1: 네.
0: 저한테 통장을 내놓으신 거예요.
1: 네.
0: 제가 잘 나갈 때 네. 그 아빠한테
1: 돈을 다
0: 드렸었어요.
1: 네.
0: 그거를 하나도 안 쓰시고
1: 아이고.
0: 재테크를 하셔가지고
1: 아버지가 돈복이 많으시네. 네, 그래서
0: 그걸 저한테 내놓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거로 희성이 잘 키우면서 쓰라고. 사람한테 지금까지는 네. 정말 많이 의지를 하고
1: 네, 네. 네,
0: 그리고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여기 친구고 뭐 아무도 없잖아요.
1: 네. 네,
0: 단 가족밖에 네, 네. 없었고 하다 보니까 그 나름 외로움도 많았던 네,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누가 좀만 잘해줘도 네, 그냥 오, 이러고 했어.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은 의지를 네,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제

0: 얘가 어떤 그게 똑바로 섰어요. 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자. 네. 그리고 방송을 정말 용기를 내서 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 아들이
1: 그래요.
0: 저한테
1: 엄마.
0: 엄마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엄마는 방송할 때가 참 행복. 그럼 엄마가 행복한 일을 하세요. 엄마 복이 들어와야 웃는 게 아니라 웃어야 복이 들어온대요.
1: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세요.
0: 그래서 하나님께 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제가 8년을 쉬고 나와서 너무나 지금 공백 기간이 컸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이 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이 좀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했더니 이번에 MBC 1일 드라마 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데뷔장전이라고 또 뮤지컬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거 신곡을 발표를 하고.
1: 얘는 뭐 저 상대 배우나 꽃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 조심하시고. 그렇잖아, 이제. 꽃 들고, 이제 보지 마.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0: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하고.
1: 아니, 그래도 또 내가 볼 때 아직 안정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또 뭐.
2: 네. 제가 볼 때 오늘 이 얘기 듣게 하시려고 오신.
1: 혹시, 혹시 마음에 누군가 또 들어오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세요.
0: 네. 아, 전화번호 몰라요.
1: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라버니, 저 누가 오늘 쓱 찾아왔는데. 제가 조언을 해드릴 텐데. 네네. 제가 그 전문가예요.
0: 조언해 주시죠.
1: 제가 소개도 잘하지만 쪽내는 것도 잘 쪽내요, 제가. 아주 그냥 영원히 안 보게 해주세요, 제가. 예, 네, 그러니까. 저를 찾아와.
2: 아, 진짜로. 저는 나한테 또 걱정이 있었거든요.
1: 아, 저 걱정돼서 말이죠.
0: 네. 아, 그럼 저 두 가지만 딱 부탁드릴게요.
1: 네네. 뭐요?
0: 하나는 진짜 곡 한번 하나만.
1: 아, 네네. 아, 또 자꾸. 첫째도 줘요, 이렇게.
0: 두 번째는. 진짜 제가 이렇게 살아감이 있어서 조언 같은 거 많이 좀.
1: 아, 그럼요. 최고 전문이에요. 네. 네. 남자 오은영이잖아요.
2: 너무 좋죠. 네. 또 대표님이랑도 또 친하시고. 네.
1: 아, 그럼요. 제가 대표님하고 친하니까. 네. 제가 뭐 도울 수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네. 오늘 예능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 시편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 뜻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허락하셨고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시간들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집사님 안에 속사람이 능력을 정말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견고해지게 해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맞아요. 허락하신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오직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전하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셨으면 그래요, 좋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어요.
1: 네, 아멘입니다.
0: 맞아요. 네.
1: 최근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그 외로움을 느끼는 이 감정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롭냐면 담배 12가치에서 15가치를 매일 피우는 것 같은 인간의 육체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로운 거겠어요.
0: 그러니까
1: 결국 우리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술, 도박, 여자, 뭐 그러니까 이성 뭐 그 밖에 요즘 뭐 코인이 됐든 하루 종일 핸드폰 열고 코인 주식만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각자 다 취미란 이름으로 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는 무언가에 내가 버는 돈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외로움을 못 견디는 원래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 하고 사실 저희도 왜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왜 많은 이별과 만남을 우리는 왜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죠. 근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오시면서 문화적으로 손만 잡아도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서두르셨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면역력을 키우시느라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이걸 채워보려고 이 허한 마음을 여러 가지 세상 곳으로 해봤지만 결국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하나님 붙들고 외로움을 이기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하여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성경에 관한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떠는 수다가 참 재밌어요. 같이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저는 이야기 나누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같은 취미를 하게 되면 그 외로움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교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앞으로 본인이 경험하셨던 것을 가지고 우리 많은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전해주시고 또 열심히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의 역할을 또

0: CBS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사람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까요? 우리는 과거의 회상이 아닌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현명해지는 것이다. 책 속 이야기, 버나드 쇼의 말입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입니다.
1: 기독교 학교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육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성이 함께 요청됩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오해를 마주하게 됩니다. 전문성을 신앙과 분리된 것으로 여기거나 세속적인 기준으로 간주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때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보다 오히려 공동체를 약화시킵니다. 전문성은 단순한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을 책임 있게 감당하기 위한 태도로 보아야 합니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며 학생을 깊이 이해하려 애쓰는 것은 단지 일을 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는 책임의 표현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수업은 학생의 시간을 소모시키고 기준 없는 지도는 성장을 지연시키며 체계 없는 운영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자유롭고 따뜻한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는 잘 세워진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좋은 구조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틀입니다. 명확한 역할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고 공정한 기준은 신뢰를 형성합니다. 적절한 평가와 피드백은 사람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공동체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기준은 흐려지며 책임은 점점 모호해집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속 더 많이 감당하게 되고 누군가는 아무런 도전 없이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결국 구조 없는 자유는 혼란이 되고 기준 없는 배려는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살리는 구조는 방임이 아니라 건강한 시스템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고 세우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는 단순히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단순히 잘 운영되는 교육기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신앙적 토대 위에 그 사람을 실제로 세워낼 수

있는 전문성과 구조를 함께 갖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기독교 학교는 사람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참된 교육 공동체로 서게 될 것입니다.

0: CBS
1: 문득 당신이 물었다.
2: 우리 무사히 나이 들어 저물어 갈 수 있을까?
1: 꼭 그러자고 다짐한다.
3: 해가 드는 나라에서,
4: 바람이 부는 나라에서
5: 우리 서로를 돌보며 살자.
2: 기후위기를 넘어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0: 이 캠페인은 CBS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6: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한 장씩 강의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매장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옛 습관을 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려놓는 것 쉽지 않은 일인 것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시험당할 점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여호수아 20장도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20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분복을 받았습니다. 경제가 풀렸고 건강도 회복되었고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여건이 안정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이 죄 안 짓고 실수 안 하고 범죄 안 하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등 따시고 배부르면 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넘어졌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가 다시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신 것이 오늘 20장의 핵심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사회보장 제도 차원이 아닙니다.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피하여 와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뭐를?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도피성을 어떤 사람, 누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3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도 그리로 도망하라. 자는 아니야,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얼른 보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과실치사한 사람. 원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의 실수로 누가 죽음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도망하여 살 수 있는 도피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2절을 다시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원하지 않지만 남에게 마음에 상처 줄 수 있고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못이 되어서 평생을 아픔 속에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 내가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가 어느 가정을 아픔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내가 내뱉은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도피성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은행을 통해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따지고 적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간의 우리의 과정과 절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속사정과 억울함과 신음소리도 아시는 하나님, 조용히 들어주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연약하고 죄된 인간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그렇게 도피성으로 달려 피하여 온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본문이 말씀합니까? 4절 보실까요?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도피성을 한 군데 마련만 한 것이 아니라 하루 안에 누구든지 도피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안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나안 안에. 그리고 그 성으로 도피하는 자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각 성에 있는 장로님들의 귀에 조용히, 아무도 들리지 않도록 자기의 사정을 조용히 말하고, 장로들은 그 성읍에 뭐하여?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 4절이 중요합니다. 세상 살다가 실수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공동체가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교회는, 가정은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 넘어진 사람, 범죄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 예배당으로 달려왔을 때 왜 그랬냐고, 당신 같은 죄인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회복하자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된 이웃 교회가, 이름이 복된 이웃이잖아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어느 단어가 여러분 눈과 가슴에 와닿는지,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지금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그 가족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예비되어 있고 도피성이 도피성으로 피하였더니 문을 닫아 걸고 못 들어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장로가 나와서 귀에 대고 조용히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죄된 우리가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숨길 수 없이 심판받게 될 그날에 그 천국은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도피성이 되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모욕받고 심판받아 주신 예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도피성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증언해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도피성으로 피하여 온 사람들의 자초지정을 자세히 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간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저를 좀 주목하세요. 장로님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다 말합니다. 공개적으로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인격을 보호하시는,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자 된 장로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상에 대해서 다 들어주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보안 유지하고 함구하고 그를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도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어떤 행세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를, 성도들의 죄 문제를 조용히 들어주고 그를 받아주어서 그가 설 자리를 마련해주고 함께 살도록 세우는 것, 이것이 장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도상에서 마음과 소원과는 다르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심각한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심은 대로 심판과 정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 행한 대로 갚아, 당신 행한 대로 적값받아,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할지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어느 곳으로 피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도피처이신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와야 용서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레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르몬과, 여기 7절과 8절은 가나안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6개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실패한 자가 너무 멀어서 도망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죄는 미워하시되 죄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6개의 도피성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하신 거예요. 유다 역사적 기록을 공부해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어떤 길보다 넓게 정비하고 곳곳에 도피성으로 가는

0: 표시판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특정 계층, 특정 민족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품으로 달려오는 자는 구원하고 살 자리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1: 이 성읍들 중에
0: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장로들은 그들은 그들을 성읍에 받아,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단순히 숨겨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온전히 신분 회복하고 자기들하고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장본인,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도망한 장본인이 뭘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귀에 자기들의 사건을 뭐 할 것이요? 말할 것이요. 조용히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은 숨기지 않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한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이 간통죄를 저지르고 살인교사하고 시체유기하고 그런 무서운 죄를 범하고 그 작은 바람이 인생의 폭풍이 되어서 막 몰려옵니다. 자식이 반역을 일으키고 부하가 반역하고 그래서 도망다닙니다. 미친 사람 행세도 하고 개처럼 침을 날리고 개구멍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블레셋이라는 다른 사람의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망명가서 1년 4개월 동안 신분 위장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보아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 죄된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 절대로 자유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도피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간의 사연을 고백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그할 곳을 예비하시고 함께 살 수 있는 새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여,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받아들여 이 뜻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환대하자, 보호 아래 두다. 이 도피자는 지금 도망하는 사람입니다. 손깍질 받는 사람입니다. 다 드러나면 비난받고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받아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그래서 가서 다 창기하고 다 말아먹고 당자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안아주고 받아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복음은 정죄 판단보다 수용이 먼저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실수한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그에게 주어, 놀라운 표현입니다. 단순히 숨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살 자리를 주었습니다. 겨우 목숨만 연장하는 생존이 아닙니다. 살아갈 공간, 함께 살아갈 공간,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구원을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단순히 지옥만 안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하고 함께 예비된 품목을 받고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보십시오.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아주 감동스럽습니다. 도피자를 격리하지 않았습니다. 왕따시키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권속이요 시민이라. 가정의 도피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엄청난 실수라고 돌아왔어도 돌아오면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하는 것. 세상은 우리를 낙인 찍지만 예수님은 품어주십니다. 사람들이 교회 문 앞에 왔을 때 정죄보다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함께 회복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피성으로 달려온 그 사람은 있는 상황 그대로, 사건 그대로, 마음 그대로를 조용히 장로의 귀에 고하게 했습니다. 숨기고 있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도피자는 사건을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져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서도 말할 수 없는 것, 조용히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다 있습니다.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나와서 내 있는 마음과 아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하는 것, 이걸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도피성으로 달려오라.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 한 번 때문에 평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 순간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애써 이룩한 것들이 한순간 날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끝났다고.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도피성을 준비했어. 이 도피성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을 위한 은혜의 문이요,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한 회복의 자리이며,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접점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은 넘어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거주할 공간과 다시 설 자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동지들을 예비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롭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끝났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도피성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도피성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도피성이 되어 힘들고 실패하고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들어주고 그를 주께로 인도하여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예수의 제자로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 이동현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된 이웃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잠언 20장 29절 이 말씀은 한번 들으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구절이죠.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감추고 싶은 흰머리가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도 이웃 어르신들도 이 아름다운 왕관을 머리에 쓰고 계시겠죠. 가장 값진 면류관을 품은 분께 존경과 사랑의 인사를 보냅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매님이시고요. 저희보다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선배님이신데 그래서 저희는 누나라고 부릅니다. 네, 나이 차이가 많은 걸로 보통 생각하시는데 저희랑 정확히 두 살 차이가 납니다. 예, 이분을 소개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미 자매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2016년 5월 9일 토요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소리엘과 송정미의 듀엣으로 라이브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흰머리. 아, 저도 요즘 조금 나기 시작하는데 흰머리 많은 분들 있죠. 그리고 머리 전체가 아주 백발로 쫙 덮여서 있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좀 부끄러움이나 뭐 아유 보기 싫어 흉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그동안 걸어온 길들에 대한 수고의 표현, 인정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멋진 모습들 우리가 함께 잘 가꾸어서 또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들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M 워십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의 제목들 기다리고 있어요.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고요.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고 진행자에게 비밀글 남겨주세요. 오늘 캠프 퀴즈 있는 날이죠. 참여한 분에게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바로 이어가죠.

희수일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CBS 워십 콘서트의 치유 앨범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들 나누어요. 문자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네요. 7361번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2598번님 좋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강찬의 섬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강찬의 노래 저희가 준비하죠. 6866번님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서해안님 코너가 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네, 서해안님이 매달 첫 주에 우리 금요일 날 고정적으로 오셔서 네, 서해안의 시시콜콜 같이 하셨죠. 그런데 네, 저희가 초대석을 조금 더 자주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고정 코너는 지금 약간 쉬기로 했고요. 서하연님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일정들이 예, 바쁩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서하연 씨 모셔서 또 이야기 나누고 또 좋은 코너들 또 기획해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강찬의 섬김, 나무 자전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오늘 퀴즈는 한 사람의 이름인데요. 바로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어머니 땡땡땡과 아버지 요셉. 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영어로는 메리. 영어 이름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 아시는 분 정답 바로 지금 참여해 주세요.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아가파 워십의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앞에는 우르르 워십 내 마음 다해 함께 들었고요. 오늘 캠프 퀴즈 너무 쉽죠? 네, 언제 말씀드리는데 정답이 쉬웠다고 정답만 세 글자 딱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1, 2, 3 꼭꼭꼭 채워서 보내주시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도 있는데 레인보우 게시판 중에서는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전화번호를 없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샵 1212 유료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듣습니다. We love예요. 아름다운 나라.

0: 하나님이 없던 이 땅과 이 민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과 북한 땅이 회복되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을 이 한반도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교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흰옷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와 시베리아를 지나 실크로드를 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과 미주 대륙으로 그리고 수많은 섬들과 나라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과 환상을 가슴에 품고 열방의 광야와 황무지로 나아가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주님의 거룩한 남들과 여러분.
1: CBS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4만원.

0: 이카운트 이야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성욱의 CCM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밤 2부 1시간 더 12시까지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비밀 글 남길 수 있어요. 캠프 퀴즈 참여하는 분 중에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2부의 시작은 주중에는 뉴스쌤, 주말, 토요일과 주일에는 주간 인기곡 함께하죠. 토요일에는 캠프 인기곡, 이번 주 캠프에서 소개해드린 곡 중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곡 중에 추리고 추려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이번 주 캠프 인기곡은요, 진디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지난주 캠프 초대석 왔다 가셨죠. 그리고 김동욱의 광야를 지나며, 그리고 아마 어린이날의 영향인 것 같아요. 연평한 곡 조찬미의 목소리,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가 여러분의 많은 하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하트가 이렇게 노래로 돌아가니까요, 레인보우 선곡표 하트 누르기 잊지 마세요. 자, 주간 인기곡 같이 들어볼까요?

주간 인기곡 CCN 캠프에서 선곡된 곡 중에서 여러분의 하트를 많이 받은 곡들 모아들었습니다. 진 DJ, 안성디니족,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김동욱, 히즈윌의 멤버이고 재즈 보컬리스트 김동욱의 광야를 지나며, 연평한 곡, 조찬미의 목소리,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함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사연 함께 나눕니다. 1259번님께서 아들에게 리브가 같은 배필을 예비해 주셔서 아멘, 이번에는 꼭 응답해 주셔서 하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셨고요. 말씀 앞에서 신청해 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3364번님께서 서재현님의 달리기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오, 이 노래 발표된 지 꽤 오래된 곡인데 그 특유의 경쾌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죠. 준비하겠습니다. 1252번님도 요즘 이사 준비로 분주한데 소문난 낙원 들으며 쉼을 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소문난 낙원이 아니라 소문의 낙원 아닌가요? 악뮤의. 예, 요즘 요 노래, 예, CBS 그리고 또 조이포유 채널에서 많이 신청 들어오고 있죠. 제가 준비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 앞에서, 요 곡은 최근에 마커스 워십이 리메이크했어요. 마커스 워십의 버전으로 같이 들어볼까요?

주말에 만나는 인기 코너 캠프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쉽고 재밌는 퀴즈로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다 듣고 샵 1212로 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보내준 세 분 뽑아 커피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어머니 땡땡땡과 아버지 요셉. 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영어로는 메리. 영어 이름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 세 글자 아시는 분 정답 바로 지금 참여해 주세요. 샵 1212로 정답과 신청곡 기도 제목 사연 같이 보내주세요. 1 정답, 2 신청곡, 3 기도 제목 사연으로 완성되는 캠프 퀴즈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들은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 함께 들었고요. 김명식, 송미애의 목소리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청곡 소문의 낙원 신청해 주신 분 있죠? 자, 그러면 그 노래 악뮤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볼까요?

방금 들으신 곡은 장하니의 주님 사랑해요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순서 마치고 저는 내일 올 준비해야겠네요. 내일 주일 예배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잘 들으시고 주일 저녁에 만나서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 오늘 끝곡 레위지파입니다. 나 주의 것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1: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Leave me behind. Out of your
2: life, I will go. I don't...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박형근의 찬양 부모님과 복된 인생 요맘때 듣기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어제 어버이날 보내고 내일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낀 토요일에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재롱 부리며 부모님과 복된 인생 같은 부모님 좋아하시는 찬양곡 또 불러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행복한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행복한 가정 찬양 앨범에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현덕 이정님의 눈물의 기도,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이렇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5월에는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찬양도 맞춤 선곡으로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또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주말 주일에는 이삭줍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보이님께서 계절의 여왕 5월 장미의 계절이기도 하죠. 축복과 은혜 안에 5월 한 달 장밋빛으로 물들기를 기도합니다 하는 멋진 낭만적인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장미하니까 또 저 장미꽃 위에 잎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송정미 씨 음성으로 전해드릴게요. 5419님께서는 고속도로에서 하루를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래도 조이포유가 함께하니 너무나 다행이죠. 중학생 늦둥이도 차 안에서 찬양 들으며 같이 갑니다. 주하야, 엄마 아빠가 늘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알지? 주 안에서 건강하길. 요게벳의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자, 이 곡은 조찬미 씨 음성으로 함께 해보시고요. 7575님, 치료치료라고 읽어드리고 싶네요. 멋진 번호를 가지셨네요. 계절의 여왕답게 날씨도 참 좋은 요즘, 이 또한 은혜입니다. 광주 시니어 7575님, 내주의 은혜 강가로 신청해 볼게요 하셨는데, 오늘은 지명현 찬양으로 내주의 은혜 강가로. 정구지 찌짐님, 듣고 싶네요.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써주셨는데, 손영진 찬양도 이삭줍기 하겠습니다.

신청곡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해드린 이삭줍기였습니다. 송정미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조찬미 요괴뱃의 노래 또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 음성으로 내주의 은혜강가로 손영진 상심한 내 마음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틀 안경님께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신청해 봅니다. 남겨주셨어요. 이 곡은 오늘 남미워십 찬양으로 전해드릴게요. 또 피스메이커님 선한 능력으로 나무엔의 찬양 혹은 합창단 성가 버전도 좋습니다 하셨는데 오늘 나무엔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남묘십 찬양 주의 옷자락 만지며 선한 능력으로는 나무엔 찬양으로 함께 하셨어요. 1부 끝곡으로 위러브와 한밤의 프레이즈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의 눈을 열어 접속곡과 또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0: CBS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김은영의 축복송 주말 순서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해외 CCM으로 두 곡 들으셨어요. 지금 들으신 곡은 CCYNS의 Million Miles고요. 그 전에 Take Six의 I'll Be There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말에는 이삭줍기 그동안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 신청곡 함께 나눕니다. 오기님께서 광주에서 출석합니다. 담양의 대나무 축제에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찬양과 함께하니 좋네요. 웃는 하루 되세요 하시며 러브에 활짝 웃어요 써주셨는데 이 곡 준비하고 있고요. 왠지 웃음과 관련된 찬양으로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 짝꿍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의 찬양 전해드립니다. 하늘님께서는 축복의 빛이 내리는 조그만 다락방에서도 복도를 거닐다가도 송출되는 김은영의 축복송 들으며 위로와 평안을 느낍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축복송으로 예쁘게 삼행시를 이렇게 써주신 것 같아요. 워킹이 부르는 워킹 축복송을 준비해봤어요.

워킹의 워킹 축복송 앞서 전해드렸고요. 또 전해드린 웃음과 관련된 두 곡, 러브의 활짝 웃어요, 아가가 부른 주님 나를 웃게 하시네였습니다. 배상진님, 너의 꿈을 펼쳐봐. 오랜만에 신청곡 이곡 들어보네요. 예전에 제가 이 곡을 소개를 할때 우리 진디가 부른 아주 신나는 락 버전의 CCM이지만 무엇보다 골든벨이었었죠. 예전에 학생들 그 문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칠판 들고 막 했던 거맨 마지막에 이 곡이 흘렀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함께해 보겠습니다. 신통방통님께서는 최인혁 찬양사역자님 5월 31일 순천제일교회 비전센터에 오픈 기념으로 공연이 있으시다고 꼭 가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정말 좋은 만남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최단장님의 신나는 찬송가도 전해드릴까요? 저는 이 곡이 아주 힘이 나던데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준비했습니다.

최명자 마지막 날에 앞서 최인혁 마귀들과 싸울지라 안성진 너의 꿈을 펼쳐봐 전해드렸어요. 세라베얼님께서 지난 4월 레인보우 함께 걷기 커피가 당첨되었어요. 와우. 그리고 요양원 어버이날 행사하느라 많이 더웠었는데 시원하게 감사하게 잘 마실게요. 아 정말 봄과 함께 많은 분들이 레인보우 함께 걷기 다시 시작하시고 도전하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또 주어지는 소소한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이렇게 답글 주시니 저희도 참 마음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즐겁게 같이 걸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걸음 두 걸음 시작하는 찬양이죠.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찬양 준비하고 있고요. 박요한과 이다예가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 가는 길도 전해드릴게요.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은 박요한, 이다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존 대쉬의 Better is one day 전해드리며 물러갈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되시고요. 김은영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입니다. 이 찬송가의 노랫말은 윌리엄 파커가 쓴 영국 어린이 찬송가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스티븐슨 목사가 1880년에 발간한 학교 찬송가집에 실리면서 세상에 이 노랫말이 알려졌습니다. 작사자인 윌리엄 헨리 파커는 1845년 영국의 노팅햄이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파커는 일찍부터 철공소에 들어가서 기계 조립과 선반 작업의 기능공으로 일했습니다. 후에 보험회사 청약 권유원으로 직업을 바꾼 파커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 보험업계에 파란을 일으켰으며 후에 자신의 이름을 딴 파커 보험회사를 설립해 굴지의 보험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파커는 노팅햄의 첼시 침례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대부분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주상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함께 감상합니다.

0: CBS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요즘은 가만히 있기가 더 어렵잖아요. 계속 볼 게 있고 손에는 늘 휴대전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루에 딱 1분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알림도 끄고 화면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처음엔 좀 불안하고 뭔가 놓치는 느낌도 들고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 1분이 지나고 나면 급하게 반응하던 게 조금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하나씩 정리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1분, 그 1분이 제 하루의 흐름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안에 영성을 깨우는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프의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마음 두지 말아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5월 10일 주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부를 때 분주하고 지친 영혼이 주 안에서 쉼을 얻고

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원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익숙함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뜻과 감정만을 앞세우며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이해하기보다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서로를 품고 용납하며 화목하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공경하지 못했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모님의 남은 인생의 길을 주께 의탁합니다. 연로함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난 세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세대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충북 제천 아름다운 감리교회 김석주 목사였습니다. 5월 10일 주일 아침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라운 월십이 전하는 찬송가 135장 듣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B2B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0: 성경 낭독입니다. 에스더 2장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에스더 2장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서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려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궁녀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시므이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해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더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궁녀를 맡아보는 해계에게로 갔다. 해계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더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더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더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

그녀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개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르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르가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열째 달, 곧 개베돌이었다. 왕은 에스더를 다른 궁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더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 모르드개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개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슬하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개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개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 빅단과 테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개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성경 낭독 에스더 2장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노스 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45장 거룩한 주의의 날 나무엔이 부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송가 463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입니다.
1: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성전 정화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유월절이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을 때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요, 유월절에 도축된 양의 마리 수는 약 20만 마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마리의 제물들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드려지는 제물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레위기 14장 22절 보면 가난한 이들이 비둘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 밖에서 아무리 깨끗한 비둘기를 가지고 와도 성전 안에서 그것을 비둘기로 제물을 받지 않고 성전 경내에서 파는 비둘기만을 제물로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비둘기보다 성전 안에서 매매되는 비둘기의 가격이 15배나 비쌌다 그래요. 복리를 취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고대 문헌을 보면 성전 밖에서 사는 비둘기보다 성전 경내에서 파는 비둘기 가격이 15배나 되는 그 폭리를 취하는 것에 비판한 글이 있을 정도로 그것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돈을 바꾸는 자가 있었다 그래요. 그 동전 환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성전세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동전으로 만든 성전세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로마 동전을 쓰면 로마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겠죠.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핑계를 가졌어요. 때문에 로마 동전들과 여타 다른 지역에서 통용되는 동전이 성전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전세를 드릴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만 사용하는 그 동전으로 환전해서 그 동전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반세계를 드려야 돼요. 20살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반세겔은 성인 남자가 이틀 동안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 반세겔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환전을 할 때 반세겔의 그 25%가 되는 금액을 수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굉장히 부정부패가 있는 거죠. 비둘기를 매매하고 팔 때도 그렇고 동전을 환전할 때도 이것을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구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배경이고요. 그래서 15절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이유가 있죠. 내쫓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내쫓을 때 사용하는 강력한 말이에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닌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거룩과 경건을 얘기하는 거죠. 17절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인용하신 거죠. 강도의 속을 그랬어요. 이들이 성전을 강도의 속으로 더럽힌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밖에서보다 15배는 폭리를 취해서 비둘기 파는 행위와 그리고 무려 25%나 폭리를 취해서 성전세를 환전하는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강도의 속을이라고 하고 이 성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성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부패하고 부도덕한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땅에 쏟으시고 상을 엎으신 행위는 굉장히 큰 대가를 각오하신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일보다 더 세속적이고 훨씬 더 부도덕하고 부패한 모습이 오늘날 전 세계 현대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엄청난 세속주의와 물량주의, 부패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상을 뒤엎고 싶은 그런 불같은 열렬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상이 엎어지는 그 우리의 부도덕한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행하신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착이 각별하죠. 민족의 정체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죠? 예수님은 대중의 선호를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행동은요, 우리에게 대중들의 인기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리에 입각해서 행동한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축한 이후로 46년째 건축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전히 완성된 것은 63년, 주 63년이 되어서예요. 근데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비웃었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큰 성전이나 건물이나 큰 돌에 전혀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허황된 크기만 보고 승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바르게 드려져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요, 교회의 만연한 부패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탄생했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0: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하나동산교회 김주영 목사였습니다. 포레스트가 부르는 찬송가 423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강성훈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5월 10일 주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이 전하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임미정의 찬양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I can't break the habit of my love. It's so strong. I just don't know the reason.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Leave me behind. Out of your life, I will go.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5: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4: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중앙 루터교회 최경환 전도사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행복하고 또 연휴로 쉬기도 하고 또 날씨도 좋아서 참 편할 것 같은데 또 괜히 이런 순간에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거나 좀 걱정이 또 한 칸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랄까 현대인들의 한테 이 불안이란 것은 약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편한데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고 날씨가 좋아서 너무나 행복한데 또 괜히 그냥 걱정이 드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부르는 본문 중에 일부분인데요.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14장 전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던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좀 불안전한 어떤 마음의 기운들이 갖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14장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저는 이 첫 마디가 너무 위로가 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조금 불안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품어주신 엄마의

음성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제자들이 뭔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심시켜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뭘해도 마음에 평안과 안식이 없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깊게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처음 본문 말씀은 위로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은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아세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예수님만이 진리다라는 걸 선포할 때 많이 인용하는 본문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14장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위로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이 선포가 의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위로가 빠진 기독교 복음의 선포는 어쩌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처음 예수님께서 복음의 선포, 가장 핵심 메시지가 들려지기 전에 위로와 따뜻한 포옹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 전에 위로가 있었고 선포 이전에 평안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뜻한 위로로 시작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14장 6절, 뭐 다 안 보고도 암송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의 메시지가 주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은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니까 이 길은 왠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길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사실 현대인들한테 진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다른 비유가 더 필요하거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나는 지도다, 나는 내비게이션이다, 뭐 이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정작 필요한 거는 지도거든요. 정확한 지도. 우리가 삶이 불안한 이유도 앞날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도라고 하시면 적어도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아, 3년 후, 5년 후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라고 하는 약간의 안도감이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도라고 말씀을 안 하시니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지도가 좀 그러면 나침판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죠? 방향만이라도 알려주면 아, 이게 내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알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미래가 걱정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종교에 기대합니다. 종교를 의지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죠. 도마가 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정직한 질문이죠. 아니, 주님도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고 우리도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답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약간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여행, 가장 즐거운 여행은 어떤 여행인가요? 근데 진짜 사실 가장 즐거운 여행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행을 좋아해도 내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과 가는 여행은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결국 어디로 가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랑 가느냐죠.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는 길은 잘 모릅니다. 불확실하고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펼쳐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오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상했던 대로 잘 왔어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왔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혀 그걸 써먹지 못하고 전혀 다른 걸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른 걸 선택하거나 다른 걸 했을 텐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허망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우리의 처음 목적지와 너무나 빗나가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아쉽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 저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열심히 갔는데 아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될 때도 있죠. 열심히 준비한 거 써먹지도 못하고 다른 삶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 내가 원했던 길도 아니었고 내가 예상했던 길이 아니었는데 만약에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과 함께 했다면 그 길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여행을 하면 몇 번이고 산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행 자체가 목적이고 그 여행 자체가 즐거움이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한 여행이었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는 위치가 살짝 바뀝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 쫓아갑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선 예수님과 나란히 걷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되거든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친구라 하겠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위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같이 이 길을 걷는다면 목적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디를 가는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 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오래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제 개인적인 어떤 과거도 떠오르고 저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됐는데요. 가장 어렵고 부끄러운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뭔가 명확하고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그런 진리가 떠오를 것 같은데 사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할 때 각오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말이 되는 기독교를 내가 진짜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그런 어떤 약간 야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답답했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것을 넘어서야 할 때가 옵니다. 목사님의 설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내 말로 설명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의심도 해야 되고 회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럴 때가 오는 거죠. 누가 가르쳐준 기독교 말고 내가 직접 찾아서, 내가 직접 만나서, 내가 직접 조사해서 만나는 기독교를 알고 싶을 때가 옵니다. 몇 년 전에 줌으로 저희 성경 공부할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하루에 한 주에 한 장씩 읽으면서 꼼꼼하게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정신 차리고 성경 읽으니까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투성이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혼자 읽을 때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아멘 아멘 됐는데 같이 읽으면서 읽으니까 아무리 오래전에 쓴 책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고 아, 내가 진짜 믿었던 하나님이 맞나라는 싶을 정도로 굉장한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씩 따져가면서 질문하면서 성경 읽으니까 진짜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만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다들 여기 참여하셨던 분들도 동일한 느낌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올 때 정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맞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뇌를 주차장에 잘 놔두고 오셨어요? 네. 그 뇌 갖고 여기 오시

건 힘듭니다. 정신 차리고 성경 읽으면 괴로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주차장에다 놔두고 오는 거잖아요. 이런 의심과 회의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사실 당연한 신앙 성장의 과정이고 성장통의 일부입니다.

열심히 변증학도 공부하고 철학에도 기웃거리고 조희신학도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나름 열심과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노력도 열심히 했고요.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좋은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이 되는 기독교를 만나고 싶거든요. 혈기왕성했던 20대의 저를 보셨으면 아마 엄청난 내공을 보셨을 텐데 제가 그때 막 날아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약간 기력이 쇠해서 머리카락도 빠지고 글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 썼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사실 그런 진리를 찾아가고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돌아봤더니 제가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저의 한계와 모자람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제 머릿속에 균열이 일어나고 틈이 생겼을 때 그 사이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진리를 추구하려고 열심히 찾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진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그릇으로 하나님을 다 담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모자람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그리고 잠깐 멈춰선 그 자리에서 마치 그 어두운 방 안에 살짝 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뭐 그런 어떤 은혜를 저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단단해서가 아니라 빈틈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진리가 그 틈으로 들어온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빌립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주 직설적인 요구죠.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역시나 단순하게 대답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진리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나를 봐라, 나를 만져라,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직접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살을 부딪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만큼 그럴싸하게 한다고 한들 실제로 삶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진리는 경험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애써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대하고 내가 너에게 내미는 손을 잡아보아라 라고 할때 진리가 다가옵니다. 내가 용납되었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환대에 응답하는 것이구나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결국 겸손을 요구하죠.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내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는 것은 불편하고 어쩌면 굴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진리는 그 겸손이라는 틈으로 우리 안에 다가옵니다. 혹시 지금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틈으로 들어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읽고 싶은데요. 길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진리는 약간 개념적인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숨 쉬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은유라고 할때 뭐라고 해요? A는 B와 같다. 내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A하고 B는 완전 다른 범주인데 의미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범주지만 그 의미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생명이라는 말 자체에서는 은유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은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건 은유를 넘어서서 생명 자체, 사람들 안에 있는 빛 자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쩌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은유인데 은유를 넘어서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예수가 아니라 길 자체가 예수고 진리를 알려주는 분이 아니라 진리가 바로 예수고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생명 자체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일들은 생명을 살려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게 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너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고쳐줄게. 너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살려주셨어요. 그냥 도와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면 뒤집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것, 그건 그냥 선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려주면 그거는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특히 성인들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자신의 우울증을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때로는 뭐 정신력이 약해서 혹은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한테 짐이 될까 봐 그냥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은 정신이 약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죠. 네. 그건 한 사람의 생명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거 힘들고 내가 행복하게 했던 일이 어느 순간 무겁게 느껴지고 그 삶 자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 고통들이 있는 것이죠.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을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고 그분 옆에 앉아있는 것, 저는 어쩌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힘내, 믿음 가져, 왜 이렇게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니고요. 그분 옆에 조용히 있어주고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당신이 여기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한마디 건네주는 것. 뭐 때로는 병원도 같이 가주고 산책도 같이 해주는 것. 저는 이런 게 바로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들어 가는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 또 자기 생명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다 예수님의 생명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 12절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약속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 살리고 풍랑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분인데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출현하면서 제자들은 오순절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 단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셨고 팔레스타인이라는 좁은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뭔가 뭐 예수님처럼 슈퍼맨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전 세계에 펼쳐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일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죠.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모험을 떠난 사람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 같이 가자 라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작은 빛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준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시 주변의 사람을 생명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이게 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더 큰 일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따라가면 되고요. 진리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길 바라고요. 그분의 진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쌓이면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게 됩니다. 예, 겉멋이 빠지고 진짜 본질에 충실하게 되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마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나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단순히 그냥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만 우리의 기도가 다 채워진 건 아닌가요? 또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고 있나요? 어쩌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내가 만든 허상, 내가 만든 우상을 따라 살고 있는 것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여행이 결코 두려움이 아니고 그분의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코 두려워 떨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 두렵지 않은 길이 되길, 그분 안에서 진리를 만나는 자리가 겸손한 평안의 자리가 되길,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생명에게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기도 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중앙루터교회 최경환 전도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3: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아침 강단이 방송됩니다.
1: 아침 강단.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 두 번째 시간 사랑은 말이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조사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우자, 그다음에 부모, 자녀로 나누어서 그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물었을 때에 배우자는 서로 부부에게 수고했어 라고 하는 수고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어 한다.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수고에 대한 감사,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특별히 이제 자녀는 조금 다른데 자녀는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잘하고 있다, 괜찮다 라고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조사를 받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우자는 수고를 인정받고 싶고, 또 부모는 헌신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녀는 존재와 가정을 인정받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무언가 하는 일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있어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에게 그때 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하는 게 책임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공부해라, 더 잘해라, 열심히 해라, 뭐 그것이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마땅히 그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녀들은 그 말들을 아, 나는 아직 부족한가? 나는 모자란가? 부모님 눈에 보이기에는 나는 뭔가 부족해 보이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런 말들을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배우자도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서로를 향한 감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말들을 매번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말 안 해도 알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냥 침묵하며 지내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아,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없느냐, 사랑이 부족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정말 아낌없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그것이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되면서 그 사랑을 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데 오늘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언어로 사랑하고 있는가, 또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이 중요하다. 그 가운데 말이 가지고 있는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이 사람의 삶과 관계에 실제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선언이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즉 내가 한 말이 결국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뿌린 말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자라나서 다시 나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씨앗이다. 우리는 매일 말을 씨앗처럼 이곳저곳에 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자라나서 결국 관계가 되고 어떤 씨앗은 관계를 살리고 어떤 씨앗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관계를 만들고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우리의 가정이 죽고 살아가는 일이 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에 따라 그 말로 인하여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여러분 말에도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야 한다. 여러분 더러운 말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상처를 남기는 말, 존재를 무너뜨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선한 말은 사람을 세워주고 존재를 살려주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이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즉 상대방에 맞게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나오는 말들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먼저 나갑니다. 비판이 자연스럽고 지적은 쉽게 나오고 무너뜨리는 말은 빠르게 나와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주고 좋게 해주는 말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선언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 이야기하며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뭐 해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원수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롭다라고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뭐 크게 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장면을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세례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순종도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며 말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향하여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나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 무엇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정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어떠한 언어로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존재를 인정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칭찬은 결과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시험 100점 맞았네, 잘했다, 결과를 두고 칭찬을 하죠. 여러분, 격려는 과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너 정말 고생이 많았다. 뭐 시험 성적을 떠나서 너 열심히 코피해가면서까지 열심히 한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런 과정을 인정하며 격려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인정은 존재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가 있어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으로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존재를 인정받을 때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가 그 사람의 인정하는 말을 통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결과와 과정으로 인하여 짓눌려 있던 내 존재가 말 한마디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하여 자유롭게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그 존재가 살아나는 삶이 그 사람이 더욱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너가 있어서 참 기쁘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내 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언어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존재만을 바라보시며 우리 존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러한 언어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인정하는 언어를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언어로 사실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언어로만 쓰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책임의 언어로만 이야기해요.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지금은 이거 하는 때다. 왜 이거밖에 못하느냐. 더 열심히 해라. 책망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자녀의 그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격려하는 말로 사랑의 언어로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는 익숙함으로 침묵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서로 말 안 해도 서로 잘 알 거다라고 그저 침묵하는 거죠. 자녀는 인정받고 싶어서 기다립니다. 언제 나를 인정해 주실까? 한 번이라도 괜찮다고 말해 주실까?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서로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아는 거죠.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표현하니까 그 사랑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는 말이 듣기 싫고 짜증이 나고 오히려 관계를 깨는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지도록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내가 하고 싶은 말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위치에서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존재를 인정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는 소중하다. 내가 있어서 기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언어를 가족들 가운데 언제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언어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기 때는 정말 그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태어나서 우리 가정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자라면서 그 존재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꼭 뭔가를 해야지만, 꼭 뭔가가 있어야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존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을 인정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많이 힘들었겠다. 그 마음 이해한다. 수고했어, 고마워. 여러분, 이 말들은 그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언어예요. 우리가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나면 야, 너 왜 이렇게 했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그럴 줄 알았다, 결과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일이 많죠. 그런데 먼저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만져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 마음 이해한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은데.

그래서 결과만 먼저 보고, 아유, 한숨부터 나오고, 타박부터 나오고, 분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실 해결책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아픈데, 그 아픈 거에 대한 분석을 우리 가족한테 듣고 싶은 거는 아니죠. 아픈 거에 대해서는 병원 가서 듣고 싶은 거, 듣고 들으면 되죠. 그죠? 내 지금 아픈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받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이해를 사실 잘 안 하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그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 아픈 거 당연하다고. 여러분,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살리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수고하는, 묵묵히 일하는 그런 가족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밖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수고, 또 집 안에서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수고, 또 뭐 학교에서 뭐 이런저런 삶의 현장에서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각자가 감당하는 수고들이 있죠. 그 수고를 마치고 가정에 왔을 때는 같이 함께 얼굴을 보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수고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집안에서 그 살림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수고에 대해서 서로를 격려해주는 이야기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지친 하루를 가정 안에서 그 수고를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해결받고 위로받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디 밖에서 누가 그거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는 언어가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회복해야 될 가정 안에서 언어 하나는 뭐냐면 미안해입니다. 미안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미안해. 사실 우리가 가족들끼리 가까이 있으면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줍니까? 근데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주면서도 가장 많이 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안해요. 미안해. 여러분, 이 고백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관계를 열어주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상처로 인하여 자꾸만 닫히게 되는데 그 닫혀있는 상처를 열어줄 방법은 사실 마땅치 않아요. 그러나 내 잘못을 인정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 앞으로 가서 미안해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할 때에 그 관계의 잘못됨이 풀어지고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그 메말라 있던 차가워져 있던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역사가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미안해라고 하는 이 언어를 여러분들 가족끼리 여러분들 꼭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꼭 이 언어를 통하여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받을 존재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받을 존재로 인정하며 그 언어를 통하여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 존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서로 표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셨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가정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0: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평가가 아니라 인정하며 살겠다. 침묵이 아니라 표현하며 살겠다. 비판이 아니라 세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또 삶을 서로 인정해 주는 언어로 서로 표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끼리 알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표현해 주세요. 말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비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세워줄 수 있을까, 더 격려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언어로서 서로 인정해 주는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마워, 고마워. 수고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사랑해.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 이 언어들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는 뭐냐면 사랑은 말이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 표현하자.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미안해. 그 해당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때에 계속해서 그 언어들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뭐 다른 수식어를 붙일 필요도 없이 그저 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에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졌다가 만났다면 서로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또 무언가 상처 준 일이 있다면 미안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들이 그냥 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쁜 언어들은 쉽게 쉽게 나오지만 우리가 좋은 언어들은 우리의 입에 쉽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그런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고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언어들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미안해, 이 언어들이 여러분 입에 그냥 쩍쩍 자연스럽게 붙어서 입만 열면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침 강단.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궁동에 자리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성교회 정영호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616-1142번, 2616-1142번 신성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S
1: 마음이 머무는 라디오 CBS 라디오입니다.
2: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3: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4: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복음의 메아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이 시간 말씀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입니다.
1: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2: 창세기 45장 말씀 가지고 나는 요셉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져서 요셉의 형들을 놀라고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한 장면이 45장입니다.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을 밝히는 장면이 1절 이하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벅찬 감정을 계속 절제하고 있다가, 특별히 그 형 유다가 자기를 팔 때 앞장섰던 유다 그 형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자기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붙잡히고 죽어도 자기가 죽겠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감동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고, 달라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더 나빠지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모습 닮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남을 나쁘게 말하고 늘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하면 참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이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되는데 아직도 대소변을 못 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대소변 못 가리고 입으로다 지도 그리면 뭐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린애가 입으로 지도 그리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올해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인격이 더 성숙되어지고, 할렐루야, 모든 면에 있어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벅찬 감정에 형들 앞에서 울고 동생 앞에서 울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막 막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울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서 바로 궁정에서 퍼져나갔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니, 22년 전에 노예로 끌려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내가 요셉이다. 깜짝 놀랐어요. 애굽의 총리 됐으니까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도 뭘 발라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게 했는데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나를 보라. 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4절 오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형들에게, 가까이 와서 나를 보시오. 가까이 나를 천천히 보면 내 모습이 옛날 그 모습일 겁니다. 가서 가까이 보니 그 요셉이라. 더 놀랐어요. 그때 요셉이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두려웠잖아요. 두려웠잖아요. 그 다음에 벌써 몇 번 붙잡히기도 했고, 이제 요셉이 당신들 이제부터 벌 받으십시오. 내가 17년 동안 고생했으니 17년은 넘어가 10년만 노예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절대 긍정의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점은 철저히 하나님 제1주의, 절대긍정의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넘어지지 않는 신앙,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한다 그래요.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그게 어떤 모습인가 오늘 집에서 죽을 끓여보세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은혜 받던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 시험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우리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누 말 한마디 들으면 막 상처받아가지고 확인하려고 막 화부터 먼저 하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말이 잘못 전달된 거예요. 아내 때는 굴뚝이 연기 나냐, 그런데 요즘 아내 때도 연기는 나더라고. 말을 막 만들어갖고 막 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듣고 충격받고

상처받고 주저앉고 평생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하겠습니까? 요셉 보세요. 그 13년 17살 그 가장 인생에 젊고 꿈이 많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 황금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그렇게 13년을 지났는데 원망도 하지 않냐고 불평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날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6절과 10절이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이제부터 우리가 새롭게 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 것이냐. 인간의 관점은 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비판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늘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생명을 주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예요. 마귀는 죽이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이 육체는 마귀에게 길들여져가지고 늘 파괴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언제 우리가 긍정적이 되느냐, 성령을 쭉만 받아가지고 그냥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부르셨습니다. 8절 다시 강조합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과거의 상처도 절망도 고통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러죠? 요새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려고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런데 단 한 번도 원망 불평을 하지 않은 요셉을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내가 남에게 참소를 당하고 그런 일이 생겨도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이 바라여 축복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참고 견디고 나아가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추워야 이 해충들이 다 죽어요. 따뜻한 겨울이 되면 그해 봄에는 곡식들이 벌레들이 많이 먹어가고 잘 되지가 않는데 꽁꽁 얼어붙으니 그냥 해충들이 다 얼어 죽어가지고 싹 전멸되고 곡식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춥다고 아우 추워 왜 이렇게 우리를 춥게 만드시나 그러지 말고 아 겨울이 죽으니까 해충들은 다 죽어버려라 그냥. 그렇게 되면 곡식이 잘 되고 농사꾼들은 그저 벌레를 잡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잘 되게 되니 올해 풍년이 왔거나 풍년이 왔어. 이 추운 겨울 지나가라면 풍년이 오겠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9절 다 같이요. 당신들은 속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0절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된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빨리 가서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내가 있는 궁에서 멀지 않은 고센 땅에 거기서 정착하며 살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말할 수 없는 흉년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십시다. 11절이요.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자, 자기들이 미워서 원수처럼 여기고 노예로 팔았는데 지금은 생명의 은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너무나 자기들이 한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다고 위로하고 빨리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갖고 이곳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그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지나갈 때 편하게 지나라고 말하니 얼마나 그 형들의 마음이 감동되었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이어서 또 봅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가서 빨리 보고 들은 걸 다 전하시오. 아버님께 전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그토록 그리웠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도 어릴 때 형이 사라져서 늘 외롭게 지냈는데 형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리는 장면이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패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패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24절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주 온갖 선물을 다 하는데 아마 옷도 남루했나 뭐죠. 좋은 옷으로 다 한 벌씩 사랑하는 동생의 다섯 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갈 선물을 딱 싸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면서 형들 싸우지 마세요. 아마 가면서 혹시 자기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자기들이 잘못한 일을 통해서 어떤 벌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다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형이 그저 노예로 팔았잖아. 구덩이 노예로 한 사람 너지. 아니 옷에다가 짐승 피 발라는 사람 너 아니야? 이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서로 책임져가느라 절대 그러지 말고 이제는 화목하고 빨리 집에 다녀오라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아니 내가 2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 에이, 너희들이 나 아버지가 나이 많다고 놀리는 거냐? 22년 전에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우리에게 준 선물 좀 보세요. 27절 28절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 거기 절레 흔들다가 아버지 보세요 저렇게 수레도 보내오고요 선물도 저렇게 잔뜩 보내왔어요. 그럼 아버지 모시고 나서 보니까 정말 요셉이 살아있는가 보네. 그럼 내가 빨리 죽기 전에 가서 꿈에도 그래도 요셉을 한번 봐야지. 내 눈 감기 전에 내 아들 요셉을 봐야지. 아버지가 막 감정이 폭찼어요.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사람 누구나 힘든 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착하고 착하던 애가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반항기가 들어와가지고 오늘날 애가 낳았다 왔는데 머리가 까만 머리가 노란 머리가 되고 속이 뒤집어지죠. 부모님 볼 때는요. 중학생밖에 안 된 애가 핸드폰 사달라고 하더니 밤낮 카톡한다 하면서 보니까 남자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잘 있어 어째서 자기 어쩌고저쩌고 공부를 안 하고 밤늦게까지 카톡이나 하고 앉았고 또 화상 통한다고 그러고 그때가 때 나왔다 이러고 이런다고 그리고 부모들이 볼 때 도대체 요지경 시대를 사고 있는 거야. 그러나서 또 뭐 하나 하고 보면 문을 탁 잠가버리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 없는 이름이야. 그냥 뭐 하려고 이러는지 뭐로 소리나 빽빽 지르고 그래서 그냥 늘 자녀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요. 이렇게 충돌이 있는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런 겁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는 얌전하게 그냥 네 그냥 배꼽선하고 네 우리 이러고 자랐는데 요즘 그거 없어요. 요즘 배꼽선도 네다섯 살 때까지밖에 안 해요. 그 다음 다 한다고. 요즘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떡하겠어요. 세태가 그런데. 아니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을 때리잖아요. 그 정도로 애들이 난폭해졌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 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2년 만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아버지 야구.

자, 미국의 그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 마크 패터슨 목사님의 극복이라는 책에서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의학자인데, 오스트리아 유명한 정신의학자인데요. 그림 그리는 사람. 70%가 유명한 그림 그린 사람이에요. 시력 이상을 앓은 적이 있대요. 잘 보여야 그럴 텐데 거꾸로 시력 이상을 앓은 사람 70% 이상. 위대한 음악가 모차르트, 베토벤 같은 사람들은 그 귀에 퇴행성 질환이 있었대요. 아니 음악을 하다 듣질 못한다니까요. 마지막에 베토벤 9번 지을 때는 거의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교향곡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약한 부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위대한 미술가들이 다 시력이 안 좋았다 그러고, 위대한 음악가들이 귀가 안 좋았다 그러니,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가 내린 결론은 그런 그에 있어서 약점이 오히려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못 보니까 더 노력을 두 배, 세 배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부분이 변해서 그게 강한 부분으로 성공으로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소개하면서 목사님 결론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구덩이에 빠졌는가? 하나님은 당신 앞에 놓인 역경을 오히려 소명으로 바꿔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른 누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신다. 역경을 소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고통은 끝까지 고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경을 소명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고통이 다른 누구에게 유익한 걸음으로 쓰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한 단계 올라가는 발판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어렵습니까? 자식이 쏘글쏘글입니까? 누가 갑자기 아픕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에서 직장을 간둘 상황이 됐습니까? 사업이 적자가 났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차오름수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 고난의 때 고난으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절망과 좌절과 상처와 슬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속에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다가오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말씀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였습니다.

0: CBS
1: 1954년 전쟁 후 이 땅의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2: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믿음 위에 서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설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19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주님의 효도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대 치매 노인이 60대 아들에게 아저씨, 저 새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자 아들은 아버지, 저 새는 까치예요 라고 친절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똑같은 질문이 대여섯 번 계속 이어지자 화가 난 아들은 아버지, 이제 더 묻지 마세요. 도대체 몇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80대 노모가 오래된 일기장 한 권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펼쳐진 빛바랜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저 새 이름은 뭐예요? 아들아, 저 새는 까치란다. 아들은 오늘 까치란 새에 관해 30번이나 물었다. 30번 다 까치라고 대답해 주었다. 우리 아들은 훌륭한 조류학자가 되려나 보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글을 써보냈다고 합니다. 부모가 늙어 자꾸 물어보거든. 너무 귀찮다고 책망하지 말아라. 내가 어렸을 때 끝없이 질문해도 참을성 있게 대답해준 그때를 기억하렴. 어린 시절 해준 부모의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부모의 기쁨이 크련만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은 잊고서 개구리가 올챙이 쪄 생각하지 못하든 자식들은 나이 드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효도정신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를 어느 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지식이 부모로부터 왔다. 삶의 지혜와 기술의 습득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토지를 물려받아야만 살 수 있었다. 평생을 머슴살이해도 제 힘으로는 밭 몇 대기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 명예와 신분도 부모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양반 자식은 양반으로, 상인 자식은 상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모든 걸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 옛날에는 효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사회와 학교에서 자신의 노력을 얻기 때문에 옛날처럼 부모 덕 볼 일이 없고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효도가 증발된 이유를 약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 없는 사회로 가는 길이 있다고 어느 사회학자는 탄식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 속에 가부장적인 집의 형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지나칠 만큼 엄한 가부장 제도에 살아왔지만 지금 아버지 권위는 땅에 떨어져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며 자란 사람과 아버지 권위를 모르고 자란 사람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날 사회 질서가 어지러워서 질서도 정의도 공의도 사랑도 없는 이유가 아버지 없이 자란 세대의 방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무조건적인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 자리에 아들이 앉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친구라고 부를지언정 아들이 아버지의 자유를 넘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효도는 수직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위치를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논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전성을 이 전승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다가도 이건 우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승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꼼짝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토록 강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부모의 부모다운 인격, 그 퍼스널리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 말하지만 성경은 부모의 부모든 위치, 그 포지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자식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서 여기에는 오직 순종만 요구될 뿐입니다. 3대가 함께 사는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세만은 성경의 어미 명령하고 있는 중요한 계명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인간으로서 당연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효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를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심으로 효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30절 말씀. 이 말씀은 가상 7언 중에 여섯 번째 말씀으로 주님께 이 땅

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었다는 이런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인류 구원의 사명을 위임받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처음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라고 하시며 그 고통이 그냥 지나가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신 다음에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장렬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기 다 이뤘다고 하신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만 본래 경제 용어로서 빚이 다 갚아졌다는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도덕적인 부채인데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해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대신 갚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숨을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2장 8절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순종을 어떤 덕보다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원로는 말하기를 순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만들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막의 수도에서 원로였던 히페르키우스는 성실히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옆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 사무엘 존슨이 어느 여름날 비가 그토록 쏟아지는 장터에서 홀로 몇 시간이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고 그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은 꼼짝하지 않고 고스란히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집요하게 그 사이를 묻자 그런 대답하기를 사실은 50년 전 내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책 장사를 하셨지. 근데 어느 날 손님과 어떤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하셨네. 근데 막상 그날이 되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내 몸이 아주 좋지 않구나. 내가 오늘 내 대신 하루만 시작해 나가주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발끈합니다.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데 내가 그런 심부름을 하겠어요?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고 그는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도 내가 가야지. 아버지는 아픈 몸으로 장터에 나가 일했는데 너무 무리했던 탓인지 그날 이후 몸이 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들이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부탁을 거역했던 것을 생각하며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내가 나를 벌 주려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일세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다음 둘째,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함으로 예수님은 효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가상치론 중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

죄송해요 라는 감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머니를 과연 누가 모실 것인가 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모셔다오 하고 이렇게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100살이 넘도록 살면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의 장수는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모신 데 대한 보상인지도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극진히 효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는데 그때도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성지 순례로 터키 에베소에 가보면 그곳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와 1961년 로마 교황청에서 공인한 돌로 지어진 성모 마리아의 집이 그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 33살 나이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모실 수는 없었지만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당부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노년에 의탁할 곳 없이 외롭고 힘들게 지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중에도 어머니께 대한 봉양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자로 효도 효자라는 글자를 보면 늙을 노자 밑에 아들 자차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 효자 모양은 아들의 노인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효도는 자식이 부모를 늘 머리 위에 모시고 받드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헬라어 카베드라는 이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카베드의 또 다른 의미는 무겁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가벼운 일이 아니고 엄중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부모를 멀리 두고 사는 것을 행복인 줄 알고서 부모를 멀리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 속담에 한 아버지가 열 자녀를 기를 수는 있어도 열 자녀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그리고 플라톤도 부모는 신들 다음이며 신처럼 존경해야 한다고 할 만큼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저들도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은 서로 어느 대학병원 의사인 남편이 결혼한 후 10년쯤 지나서 그만 바람을 피우더니 아예 딴 살림을 차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는 내게 할 말이 없구나. 그러나 염치 없는 말인데 나는 너하고 살고 싶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딴 살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와 살고 싶다는 말에 이 며느리는 정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고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그때 며느리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고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으니 이 집사님의 나이는 60대 중반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90쯤 되어 이 집사님은 시어머니를 45년간이나 모셔온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는 잠깐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평생 돌아오지 않는 미운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도 이 집사님은 한 번 맺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이 며느리 집사님이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집사님의 얼굴이 죽을 상이야 될 텐데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고난이 많았지만 하나님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 3남매가 모두 너무나 잘 되어서 다들 국제적인 인물로 그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음 셋째, 부모 공경을 가장 소중한 교훈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내세워 부모 공경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4절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르반이라는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을 일컫는 말인데 이것은 고르반이 되었다고 말만 하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사적인 용도를 쓰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드려야 될 것도 고르반이라 하여 드리지 않았고 부모 모시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들의 사람의 관습으로 계명을 어기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길 뿐 내적으로는 경건을 배반했다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를 섬기지 아니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될 구실은 전혀 없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무조건적이다. 경제적인 구실, 사회적인 여건, 교육적인 이유, 정치적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까지도 구실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내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부모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부모를 소홀히 대해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3절에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라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강조하신 효도의 절대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약속이는 첫 계명으로 이로 말미암아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어떤 이는 세상이 달라졌다느니 부모가 부모다워야 자식도 자식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느니 부모까지 챙겨야 될 형편이 되지 못한다느니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효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하며 당신 직접 못하자 제자에게 부탁하시면서까지 어머니를 봉양하셨습니다. 효도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에 나와 내 자손이 잘되기 위해서라도 효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1994년 5월호 샘터 잡지에는 경기도 여주에 살고 있는 유영옥이라는 선생님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는 이런 이야기가 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 동네 할아버지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아침이면 주로 자기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할아버지 거지가 오면 다른 방에서 밥을 주어도 좋으련만 꼭 식구들이 밥을 먹는 방으로 같이 불러들여 밥상을 차려주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스러운 어느 날 어머니께 심하게 자식이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좀처럼 눈물이 없으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며 하시는 말씀이 너도 자식 낳아 길러보거라. 남에게 모질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화가 행여 자식에 미칠까 두려워서고 혹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속마음으로는 이 공덕이 나에게가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쌓여지길 빌게 되는 것이 예미의 심정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정말 자기가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과 게임에 사로잡혀 있는 자식들에겐 부모가 말 걸기조차 어렵습니다. 고등학생 중 22%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하루 1분 미만이라는 청소년 백서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중 45%가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차갑게 느껴지는 아버지일수록 감춰진 속내는

푸근하고 따뜻함을 자식들은 알아주질 못합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들어올 때 어머니는 열 번 걱정한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열 번 현관을 쳐다볼 뿐입니다. 훌륭한 아빠가 되자는 이 모임은 많아도 훌륭한 딸, 훌륭한 아들이 되려는 모임은 찾아볼 수 없으니 아버지들은 그저 씁쓸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한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그리고 48살에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은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는 얘기이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의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고 한다. 61살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 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청호 작가가 쓴 아버지 등이란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난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는 부모님이 우리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하늘 아버지께 아뢰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성경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부모를 통해 우리를 보살펴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님께 자식된 도리를 다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믿음 위에 서서. 지금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문교회 손세용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알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5: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6: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7: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8: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10: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지 못하는 거 우선 그것부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 천국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생각이 누구보다도 확고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저 태어나서 할례 받고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면 다 천국에 간다고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제자들이 느낄 때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우리 곁에 같이 계시고 우리가 누구냐? 그분의 제자가 아니냐? 더군다나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까지 돼서 다니고 있으니 아, 천국이야 당연히 우리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게 아니겠어요? 천국이 당연히 우리의 것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의 맨 앞자리를 맡아놓은 거다 하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런 충격적인 답을 들은 것처럼 이 비슷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복음서에 한 명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진실로가 두 번이나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까 제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당당한 회원인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랍비 스승이기도 하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나 정도 신분이 존귀하고 모든 사람들의 스승으로 존중받는 사람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아마 니고데모를 아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저 훌륭하신 니고데모는 이미 천국을 얻은 거나 다름이 없어라고 그를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우리가 두 번 읽은 이 본문 각기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앞에다 두고 하신 말씀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지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답이 이미 오늘 읽은 말씀에 있지요. 여러분, 아까 제가 혼자 읽었던 말씀 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뒤집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답이잖아요. 아, 어린아이 같이 되면 되겠구나. 어린이가 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것도 시원한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규절을 읽으면서 어린이처럼 되는 게 뭔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린이처럼 된다는 건 어린이들을 잘 보세요. 걔네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순진합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른도 착해라, 순진해라, 겸손해라, 정직해라,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설명을 들으면 일단 수긍이 가긴 해요. 그런데 왜 이게 속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하면, 여러분 요새 애들 순진합니까? 아이고, 애들이 순진하다고 믿는 그 어른이 순진한 거예요. 애들 순진 안 합니다. 그래서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의 최대표가 손주에게 속지 말자. 그 손주에게 속으면 안 돼요. 머리 위에 올라 앉아있다, 이 녀석들이. 애들이 착한가요? 착한 게 아니라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냥 어리숙한 거지 착한 게 아니에요. 뭘 모르는 데다가 어떤 녀석은 아주 못됐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또 정직한가 애들이? 여러분, 요새 애들 말할 것도 없이 옛날 아이였었던 저를 생각해 보면, 아휴, 요만했는데 누구한테 과외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닌데 거짓말이 술술 나와, 거짓말이.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이 딱 상황에 맞게 나오는지, 엄마가 속아주는 건지 진짜 속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짓말도 잘하고 엄마 주머니에서 돈도 훔치고, 거기다 무슨 낮춥니까? 그냥 겁이 나서 가만히 있는 거지. 그건 낮추거나 겸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애들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뭐 착해라, 순진해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어른이 어린이가 될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나? 할 때 답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답은 뜻밖에도 다른데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까 그 니고데모 얘기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속에 어린이가 되는 법,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아까 제가 혼자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계시죠. 거듭나야 된다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뒤집으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거듭남이 뭡니까? 우리말 거듭남은 거듭이라는 단어하고 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헬라어 성경도 두 단어입니다. 그러면 남이라고 번역된 요거는 겟나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 출생한다,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거듭이라고 번역된 아우덴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새롭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 어린이가 되는 법이 뭐냐? 다시 태어나면 다시 아기 시절로,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신비로운 답이에요. 근데 이것도 문제잖아요. 아니, 이렇게 벌써 어른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아기로 태어날 수 있나요?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어머니 몸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참 대단한 랍비가 묻는 질문치고는 좀 이상한 질문이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또 답을 줍니다. 요 3장 5절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또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까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같은 뜻이겠죠. 오늘 본문대로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다 같은 뜻인데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여기 5절에서는 거듭남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거듭남은 몸이 다시 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 두 가지,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물이 뭡니까? 물은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 세례와 연결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유대 광야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찔림받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왔는데 악한 군인들도 왔고 세리들도 와서 무릎 꿇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이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회개해라. 지난 삶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라. 그게 회개죠.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해라. 그리고 그 결심하는 표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요단강에 데려오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서 지은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없어지는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단 강물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다고 결심한 거를 확인해 주는 표시일 뿐이지 요단 강물은 죄를 씻는 능력이 없어. 그게 요단 강물의 한계고 요한이 베푼 그 회개를 동반한 세례의 한계가 바로 그거죠. 죄를 씻지는 못해요. 죄가 사라져야 구원을 받는 건데 그냥 결심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씻는 샘이 열렸어요. 그게 어디서 열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씻는 샘이 열린 것이에요. 그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완전히 없애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우린 단지 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실제로 없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가 깨끗이 씻겨 사라졌기 때문에 그 결과인 죽음도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질 존재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존재인데 그게 드러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엑기스인 거죠. 결국 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이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영을 가지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게 하시고 다시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도와주시면서 격려하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삶에 지치고 찌들어서 방황할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넌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어린이처럼 이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사람이 바뀌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가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신비냐 하면요, 바람이 불어요. 그럼 머리칼이 날리고 옷자락이 펄럭거리기도 하고 우리가 피부로도 느끼고 소리도 들려요, 바람이. 그런데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도 그렇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에 역사하시면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아 성령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눈으로 보는 것도 손으로 잡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건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신비로운 역사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나,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거듭나는가 할 때 물과 성령으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복음의 엑기스가 다 녹아 있고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역사가 다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거듭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다시 새롭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단어에 붙어 있는 뜻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죠. 왜냐하면 사람이 새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래로부터 사람이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스스로를 거듭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는요 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부활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지 땅에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이 거듭남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므로 우린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락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모든 이가 다 천국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원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큰 자가 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제 큰 자 얘기를 예수님은 그 다음에 꺼내셨어요. 그럼 큰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큰 자인가? 여러분 큰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절을 통과한 사람이 있어요. 3절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어린이가 됐어요. 그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나. 사람들은 나를 훌륭하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몸 찢어서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랐구나. 눈물이 흐르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흐르는 게 눈물밖에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나가서 뭐 자기를 교만하게 드러내겠어요? 아니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도 충성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곁에 붙여주신 것만 해도 감격하다 그런 은혜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찬미로 드리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는 동안에 그 사람은 점점 작은 사람이 되어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처음 우리 앞에 등장할 때는요 큰 자로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는 가말리엘의 제자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촉망받는 인재 중에 인재고 그는 대단하다 큰 자로 우리 앞에 떡하니 등장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코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그가 변화되고 거듭나 예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간이 10년, 20년, 30년 늘어나는데 점점 작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그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다. 자기를 작다 그래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그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 접근할수록 점점 작아져요. 작은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작은 자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점점 작은 자가 되는데 하늘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주님은 그를 점점 큰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점점 큰 상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큰 자가 되고 있음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큰 자가 되는 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부끄럽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하고 자기는 작은 자가 되는데 주님은 큰 상을 준비해 주시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진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야 돼.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작아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해서 눈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작은 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 정말 큰 상을 받아야 되겠어? 라고 큰 상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면 달려가 천국문 앞에 가니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 했었다. 널 위해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 건 거기 가서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미리 확인하는 게 아니. 그런 의미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초점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린이 주일에 어른이라고 자부하며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자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상이 준비되고 그때 거기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도 그런 작은 의식을 가지고 살면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 중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시 중구 저동 영락교회에서 보내드린 영락의 강단. 지금까지 김운성 목사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2-2280-0114번입니다.

0: CBS
1: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이순환 우수제품.
3: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2: 무상 방문 수거.
1: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3: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4: 물이 새는 축사나 공장의 지붕을 고치는 작업, 지붕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작업, 채광창을 밟아서 깨지거나 발을 헛디뎌 떨어질 수 있는 장소, 잠깐이라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추락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광창을 덮거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5: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안전시설 설치 비용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하세요.
4: 내일 더 안전하게,
5: 내일 더 행복하게.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엄마 회사 같이 갈래?
7: 엄마
8: 민준아 유정아
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9: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늦게까지 야간 돌봄.
10: 주말 났어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 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진리의 말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누구나 자녀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돈을 남겨주고 싶고, 좋은 집을 물려주고 싶고, 좋은 학벌, 좋은 가문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영원히 녹슬지 않고 시들지도 않는 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기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믿음을 배웁니다. 자녀는 설교보다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신앙은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을 양육하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그 민족 정신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영향입니다. 모세가 요게벳의 품에서 자랄 때 철저한 신앙과 민족 정신을 심어줬습니다. 오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움을 할 때 애굽 왕자로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너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네 몸에는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늘 교육을 했던 겁니다. 지금 노역하고 신음하고 있는 저 백성이 네 민족이다. 저들을 구해야 한다는 민족혼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훗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민족 정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도 그러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 속에 던져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유대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왔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바벨론의 2인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

한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훗날의 암흑기와 같은 혼란하던 그 시대에 방향을 제시하고 백성을 깨워주는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 인물 중 한 사람을 록펠러라고 평가합니다. 록펠러는 단순히 세계 최고의 부자로만 유명한 게 아닙니다.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고 세계에 가장 다른 사람들 많이 도운 기부자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를 도왔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정신이 우연이냐?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에서 나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만 인생관을 심어줬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청지기 교육을 시켰고 어려서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했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돈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다. 이런 신앙 정신을 어려서부터 지켰고 그는 성공한 후에도 평생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난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석유개 발로 세계 최대 부자가 되어서 그는 98세까지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고의 부자이면서 최고의 당시의 기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자녀 어릴 때 가르쳐라. 그러면 그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을 물려받은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칭찬한 내용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만큼 신뢰했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이 우연이 아니라 그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리고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오늘 디모데까지 흘려받은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앙의 혈통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의 혈통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을 그는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청결한 양심을.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를 네 속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던 그 신앙이 조상적부터 내려온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양심은 이 삶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양심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부여한 감시 기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감시하는 기능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영적인 통로라 했어요.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이 있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청결한 양심이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이 나오고 반면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화인 만진 양심이 나와요.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함께 가져라. 믿음은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라면 양심은 삶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관련해서는 파손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파손되고 맙니다. 오늘 영리한 짐승도 양심은 없어요. 이 양심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갈수록 혼란합니다.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막 부모가 자식을 살인해요. 또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부지기수입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준다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손가락을 잣두로 잘랐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 왜 이렇게? 이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화인을 맞아서. 신앙은 이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양심을 따르지 않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괴로워,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예요. 오늘 양심의 소리는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를 감시하는 기능과 같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우리 인생에 표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네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는데 우연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양심의 청결한 양심이라. 조상들처럼, 이 말이 뭐예요? 신앙의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거야. 그 부모들이, 그 가족들이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살아감으로 그 혈통이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지켜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요 디모데를 향해서 4절에 보면 또 은혜를 경험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해요. 은혜를 경험한 자다. 디모데를 칭찬할 때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네 눈물을 생각한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를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여러분, 눈물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을. 그런데 눈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보고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슬픔에서 흘리는 눈물, 외롭고 고독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근데 이런 눈물 후에는 마음에 이상하게 공허해요. 오히려 허전해요. 세상 사람들이 환경을 보고 흘리는 공허한 눈물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물을 경험할 때, 눈물을 경험할 때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희열과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며 흘리는

흘리는 눈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 내게 받은 사명이 너무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영혼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흘린 눈물 후에는 평안이 와요. 영감이 떠오르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번뜩거리고 마음에 일어났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많은 눈물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세요. 기울어 가는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거리에 주저앉아 노구에 막 우는 거야. 이것을 예레미야 애가라고 말합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눈물로 세웠다네요. 눈물로.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감람산에서 벳바가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흘리던 주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은 고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처음 믿을 때, 은혜를 경험할 땐 찬송만 불러도 기도만 해도 주의 말씀만 들어도 흘리던 한없는 눈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 눈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눈물이 마를 때가 가장 인생이 곤비한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사명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그 눈물이 고귀한 거야. 이게 마를 때 우리 인생은 곤비해지고 인생의 삭막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50억 50교회를 돕고자 마중물 한국교회에 선포하고 이걸 준비하면서 참으로 여러 번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1232개 교회가 우리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받고 그걸 보면 너무 울었어요. 어느 목사님은 새벽까지 대리 운전을 해서 그리고 새벽녘에 달려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는 사연을 들으면서, 여러분, 사명이 뭐길래 밤새도록 운전하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는 사연을 들으면서 그냥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어린 성도들이 목사님 교회가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들의 울음을 보고 눈물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인내하고 찾아 있었습니다 하는 사연들, 참 눈시울을 적시는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목사님, 이걸 우리 그 마중물로 한국교회를 세우는데 써달라고 와서 기도를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병원에 수술하러 가면서 헌금을 드리고 가는 권사님, 첫 월급을 받고 드린 청년들, 어느 원로 목사님은 5천만 원을 함께 해줘가지고 우리가 또 5천만 원에서 당장 위기에 있는 교회를 지난주에 회복시켰던 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많고 남아서 무엇을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모아진 헌금. 우리 어느 권사님은요, 휴지를 주시고 노인 무슨 비용 나오는 걸 그걸 모아서 꼭 입고 모아가지고, 목사님, 한국교회 어려운 게 돕는데 좀 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모아진 헌금으로 우리가 1차 30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46년 동안 영안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일들로 마음속에 남아요. 오늘의 여러분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동기부여가 되어서 많은 회복운동이 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하는 건 중요하네. 우리가 함께 했고 함께 기도한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감사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흘린 이 디모데와 같은 이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와 같은 이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5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너는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기억한다. 네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 이 믿음이 우연이 아니라 내 외할머니 로이스 속에 있더니 네 어머니가 같이 있더니 네 속에도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바울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 이걸 생각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맥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왔고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가져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먼저 요구했어요. 내가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이 뭐냐? 신앙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하는 것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믿음에도 거짓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짓된 믿음. 우리가 거짓된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관계를 맺는 믿음이 하나님을 드리는 기도가 거짓된 기도를 드리고 거짓된 믿음이었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된 믿음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내 믿음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칭찬한 이 거짓 없는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내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신앙의 은혜의 눈물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라는 신앙의 혈통인 DNA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디모데처럼 좋은 신앙의 이 DNA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었

없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성의를,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할 줄 알고 거짓 없는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한 시대를 주도하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각 분야에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디모데의 신앙을 조명합니다.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은혜의 눈물, 거짓 없는 그 믿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혈통의 DNA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옥토를 물려주게 하시고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길에 위치한 영안교회 양병희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상담 문의는 서울전화 3423-0451번입니다.

0: CBS
1: 아빠, 무슨 일이야?
2: 약을 먹었는데 열도 나고 두드러기가 심해져서 입원했어.
1: 의약품 부작용 아니야? 여기 전화해봐. 143330
3: 여사철이 상담번호 143330.
2: 무슨 번호야?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상담번호. 약을 처방대로 먹었는데도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가 보상해준대. 소송도 필요 없고 무료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한번 해봐.
2: 번호가 뭐라고?
1: 143330
3: 여섯자리 상담번호 143330.
4: 이 캠페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함께합니다.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도 귀속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고 납부 대상이며 관할 시, 군,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5: 안전모 착용, 안전대 점검, 안전벨트 고정. 생명을 지키는 책임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노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3대 기초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계도를 실시합니다. 사업주도 노동자도 우리 모두가 안전실천의 주체입니다. 안전모, 안전대,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가장 작지만 가장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예방관리할까요?
6: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사무총장 조영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개인별 원인 물질의 회피와 심한 계절엔 꾸준한 약물 치료가 중요합니다. 청결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시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검증된 치료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해 알레르기 질환을 이겨냅시다. 이 캠

0: 회의는 한국 천식 알레르기 협회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 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광장 최경배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대부분 성적과 경쟁 그리고 입시를 위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공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CBS 광장은 입시보다는 삶의 기준과 방향을 찾아가는 공부, 그 다른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청소년의 공부법에 대해 독수리학교 이정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오늘 CBS 광장은 크리스천 청소년의 공부법에 대해서 독수리학교 이종호 선생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작에 앞서서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독수리학교 교사 이정호입니다. 제가 한 20여 년간 아이들과 활동하고 또 공부도 하면서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2022년에 크리스천 10대 진로여행, 2025년에 크리스천 청소년의 다른 공부법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0: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크리스천 청소년의 다른 공부법 이 책을 내셨어요.
1: 네.
0: 이 책을 읽어보고 이제 요즘 이제 청소년들의 공부에 대해서 고민들, 부모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청소년 본인도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네. 싶어서 그 말씀을 좀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다른 공부법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1: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들이나 학습의 원칙과 기술은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 공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목적이요?
1: 네.
0: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뭐 미래를 위해서 누구나 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1: 제가 바라보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부를 왜 하니?

0: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친구는 엄마가 하라니까 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아, 선생님 너무 깜깜해요. 뭐, 늪과 같아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런 친구도 있는데, 학생들이 말하는 공부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 입시이고, 한 가지는 입신양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큰 카테고리를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은 아마 행복인 것 같습니다.
1: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다. 근데 그 행복을 위해서 공부하더라도 크리스천 청소년은 좀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공부란 뭔가요? 라고 묻는 청소년이 있다면 뭐라고 답하시는 건가요?
0: 공부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은 이제 창세기 1장 28절로 가야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공부의 저는 목적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문화 명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죠. 인생의 목적은 방금 28절에 있었던 다스리라이고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렇게 생각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위탁해서 다스린다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잘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 다스리다라고 하는 부분 책에서도 이제 공부를 다스림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던데 좀 인상적이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과 공부를 다스림으로 정의하는 것은 좀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어떤 개념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0: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 그리고 이제 공부에 말하는 다스림을 저는 따로따로 생각하진 않고요. 결국은 이 다스림이 모든 영역으로 다스림이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영역만 다스리라라고 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다스림이 시작되는 지점은 외부가 아닌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스려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저의 표현에 의하면은 신앙의 다스림, 두 번째로는 생활의 다스림, 세 번째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공부의 다스림, 다시 표현하면 학습의 다스림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세 가지는 학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학생이 장성에서 성장해서 건강한 어른이 될 때, 마찬가지로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다스림이 신앙과 생활과 학습의 다스림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말하는 공부의 다스림과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1: 뭔가 알 것도 같고
0: 네.
1: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공부를 신앙적 동기를 이렇게 부여해서 공부를 하더라도요. 현실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지나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다들 이제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입시 경쟁 사회 속에서 대학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은 대학을 또 목표로 하잖아요. 공부를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인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인식의 어떤 뭐 전환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말씀하시는 크리스천의 공부와 입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돼요?
0: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스림이라는 큰 키워드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부의 근원을 쭉 따져보면은 일반 인본주의 철학을 쭉 따라가면 결국은 행복이란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히브리 문화를 쭉 따라가 보면은 이 공부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은 타쿠놀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부가 그 공부의 목적이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인생의 목적도 나의 행복의 귀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수단이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어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쩌면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다수의 학생들, 크리스천 청소년 포함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행복, 나 자신 개인을 위한 행복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생각해보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공부하는 목적을 학생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목적을 달리 받아들이면
0: 네.
1: 실제로 수업 시간에 네. 공부하는 태도도 바뀌는지 예, 그것도 좀 궁금해요.
0: 공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게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알게 되면은 설령 공부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되지가 않으면 보통의 아이들은 잘 되면은 이럴 것 같습니다. 자만해진다거나 혹은 또 성적이 낮게 나오면은 아이들이 뭐 비참한 마음에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잘 된 것도 나의 자만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혹은 뭐 성적이 낮게 나왔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다시 한번 다른 길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1: 그 말씀은 이제 지금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부의 목적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지만 이제 성과가 안 나오는 경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무엇인지 공부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학교에서?
0: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요. 단순하게 이제 학습 지도 하나만으로는 예. 학생들의 영향을 받고 삶이 바뀌는 거에는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학습과 진로는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 하나만 가지고는 올바른 방향으로 좀 가기가 어렵고요. 나의 삶에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아이가 분명해지고 그것들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힘도 더 받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동기 그 다음에 추진력 또 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이제 앞서서 신앙과 생활, 학습 이 각각의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말씀도 알아야 되고
0: 네.
1: 또 기도도 해야겠죠 학생들이
0: 네.
1: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요.
0: 네.
1: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공부에 연결되는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공부에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좀 물음표를 던지실 것 같거든요.
0: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방금 하신 말씀은 결국은 신앙과 공부를 분리하면 어떤가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위해서 때로는 어떤 가정은 자녀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고 공부에 혹은 학원에 가게끔 이제 지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들의 생각과 달리 신앙과 공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사회자님이 또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여호와 경외를 배울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호와 경외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음이 불안해질까요? 평안해질까요? 아마도
1: 평안하죠.
0: 평안해지겠죠. 특별한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는 신경과학적인 표현에서는 우리의 신경계가 안정된다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신경계가 안정이 되면서 우리의 학습 정서도 안정이 된다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의 뇌파를 찍었을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안정된 어떤 뇌의 구조가

학생들이 그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것들이 있는데 단편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말씀과 기도는 결국 소위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에서 요즘 가장 이야기 나오는 메타

0: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인지 자기 성찰 능력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한 40%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 성찰 능력을 높이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고대로부터 인문학에서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좋은 책을 읽고 두 번째는 명상하는 거 세 번째는 글로 기록하는 거 네 번째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사회자님 말씀하신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 아니 똑같습니다.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네.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는 것 하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으로 친구들과 나누고 혹은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하는 이 과정들이 결국은 자기 성찰 능력을 높이고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면서 자기 학습 능력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보통 중고등부 예배가 아침 이른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배 시간에 보면 아이들 많이 졸아요. 체력적으로 좀 많이 좀 지쳐 있지 않나 네. 하는 느낌도 좀 받게 되는데 수면 부족, 체력 문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 아이들의 요즘에 체력 정말 좀 많이 좀 쫓기고 공부하느라고 많이 쫓기고 해서 지쳐 있다고 느끼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또 어떻게 또 이걸 또 해소할 수 있는지. 네.
0: 실제로 고학년이 될수록 수면 시간이 부족하고 또 체력이 부족한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제가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되게 고민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성적이 나오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중에 가장 큰 거를 이 학생이 하루에 4시간만 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저는 학생들을 공부를 지도를 할 때 학습 효율이라는 모델로 설명을 하는데 네. 학습 효율 모델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 양, 학습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학습의 질, 학습을 공부할 때 여러 가지 관련된 요소가 있겠죠. 집중할 수 있는. 세 번째는 학습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만약에 4시간만 잤다면 첫 번째 요소인 학습 시간은 당연히 높아졌겠죠.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곱하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학습의 질에 수면 시간이 4시간이 잤다는 말은 아이가 자기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기억력이라든지 기타 다른 어떤 인지 능력에서 저하된 상태이고요. 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 정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점점 예민해지고요.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곧바로 학습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세 가지 요소 가운데 학습의 질은 플러스이지만은 학습의 양은 플러스이지만 학습의 질과 학습 정서에 모두 하락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를 하루에 4시간씩만 자더라도 성적이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예.
1: 책에서는 공부 방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담고 있던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고요.
0: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그것을 태도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창시절에 내 주변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 그리고 공부를 잘 못해서 도움이 필요했던 친구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바로 태도와 습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좀 나눈다면 그중에 한 가지는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소위 뭐 하버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서울대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좋은 대학들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있고 학교에 들어와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있거든요. 이 두 그룹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태도에 대한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플래닝하는 습관입니다. 플래닝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단계인데요. 물론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래닝하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은 작은 어떤 실패를 경험을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을 못 봤다고 말은 하지만 다시 돌아보진 않고 그냥

0: 다음 시험에서 똑같이 그대로 실패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예. 성찰이 중요하군요. 예. 지쳐있는 자녀를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사실 또 중고등학교 시절은 사춘기와 겹치잖아요. 대화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뭘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도와줄까 물어봐도 답도 잘 안 하고요. 부모가 어떤 걸 도와줘야 됩니까?
0: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습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주도 학습은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자녀에게 좋은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부모가 보는 자녀의 모습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 학교에서 나타나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 부모님께 아이의 이런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또 필요한 부분을 가정에게 말씀드리고 가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또 자녀를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좋은 태도와 습관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뭔가 한마디를 건넸다가 싸우는 일이 많거든요. 역효과를 내는 부모의 태도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0: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질문과 연결이 됐는데요. 부모의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감시하는 감독관이 아니라 마치 정원사처럼 꽃나무가 잘 자라도록 돌보고 가꾸는 역할인 것 같은데요. 특별히 말과 행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효율 모델에서도 학습 정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를 비교하는 말들도 아이들이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본인이 되게 좋은 대학을 나오셨는데 아이가 성적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 성적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평가하시고 반응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그런 부모님의 말씀 그리고 부모님의 그러한 표정들 하나하나가 마치 땅에 씨앗이 심겨지듯이 부정적인 정서를 아이들의 마음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당연히 영향을 받고 학습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물론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시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요. 이제 앞서서 공부는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네. 과정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그 부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한 것 같아요. 네. 방송 듣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또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죠.
0: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첫 번째 명령은 공부하라가 아닙니다. 공부하라가 아니라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다스림은 나에게서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과 생활과 학습은 우리가 학생으로서 그리고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학생들도 아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 그런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느낌이고요. 사실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르셨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고민을 한다거나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언어의 힘을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에베소서 2장

0: 10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런 이제 몇 가지 정도, 두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의 자신의 어떤 선포문을 가지고 스스로 선포할 때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포한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어떤 우울했던 마음이 많았던 친구는 선생님 제가 이거를 선포하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울했던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1: 현실은 경쟁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독수리학교 이정호 선생이었습니다. 독수리학교 이정호 교사였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최경배 기자가 진행하는 CBS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CBS 광장 2부는 좀 민감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바로 신앙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아주 친근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유명한 분이죠. 국립과천과학관장 지내신 이정모 펭귄 각종 과학관장 모셨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4: 네, 반갑습니다. 잡지사만 나오다가 CBS 오랜만입니다.
1: 예, 펭귄 각종 과학관장이라고 소개해드리니까 좀 입에 익숙하지 않은데 예. 예.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4: 주로 그러니까 펭귄 각종 과학과는 펭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예. 그냥 제 집필실 이름입니다. 제 강연하고 방송 유튜브 예. 그다음에 가끔 뭐 교회에서 또 특강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1: 예, 과학자이시자 이제 기독교 신앙인으로 예. 좀 유명하신 편이잖아요.
4: 그 사실은 예. 과학자이자 신앙인 분이 많죠. 예. 많은데 되게 자기 과학과 신앙을 되게 그 어긋나는 부분들을 꼭 참고 다니시는 것 같고 대부분이 예. 저는 그분을 좀 드러내서 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교회에서도 강연 출석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과학자이자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 겪었던 또 뭐랄까요 고민이랄까요 뭐 어려움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4: 그러니까 저희 독일에 있을 때 되게 황당했는데요. 저희 교수님이 정말로 나이스한 분이에요. 예.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성품도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주일날 어디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아저 주일날 알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장학금을 다 못 주고 밥만 주셨거든요. 되게 미안해하셨는데 무슨 어디서 알바냐? 아 교회에서 알바입니다. 그랬더니 되게 그 운전이나 청소나 이런 거 생각하셨나 봐요. 예. 힘들겠구나. 그래서 아니 안 힘들어요. 저 그때 주일학교 설교했거든요. 주일학교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너가 그냥 아내와 함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다닐 수 있어. 근데 네가 과학자의 탈을 쓰고 생화학자의 탈을 쓰고서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뚜껑이 열렸다는 게 뭔지 봤어요. 아, 저게 바로 뚜껑이 열렸다는 거구나.
1: 화를 많이 내셨군요.
4: 예, 그러니까 예. 너무 어이없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자가 예. 교회를 다녀? 이런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이제 교회, 그 독일의 교회에서 장로님께 아, 요즘 교회에서, 학교 실험실에서 교수님과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아, 이 선생처럼 그 신앙 좋은 사람이 과학을 하려니 얼마나 양심에 어긋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양심에 어긋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 세계 채널이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교회 채널, 예. 실험실 채널, 집 채널. 그래서 이제 그 쓰리 채널 시스템으로 살아야 했죠. 예, 뭐 쉽지 않았습니다.
1: 예. 유학 시절엔 그랬는데 다시 돌아와서 한국 교회에서는 어떠셨어요?
4: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착한 안수집사로. 그냥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안수 집사로 되게 권사님들의 사랑을 받는 그냥 안수 집사였죠. 그러다 한번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그 창조 과학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달라 하신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제 바이블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때 저는 저희 목사님도 오해하시.

0: 거죠. 제가 제 책 안 읽어보시고 바이블 사이언스 썼다 하니까 창조과학인가 보다 네. 하고선 강의를 시켰고 저는 창조과학이 왜 과학이 아닌지를 차분히 얘기를 했죠. 대부분 제 또래 때 뭐 40대 뭐 30, 40, 50대 뭐 남성 성도들 그럴 수 있지 했던 것 같고 권사님들은 무조건 아멘하셨어요. 그분도 이제 내가 잘 좋으니까 아멘하셨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청년부 부장이었는데 네. 제가 부장할 때 저희 청년 학생이 몇 명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박채고 나가기도 했고 그때 또 담당 목사님도 되게 난감해하시고 그랬죠.
1: 아 그랬군요. 지금 창조과학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셨는데. 네. 사실 교회 안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면 흔히 창조과학을 이야기하거든요.
0: 예.
1: 근데 관장님이 창조과학과 선을 분명하게 긋는 이유는 뭔가요?
0: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그 초대 창조과학회 회장님께 배웠어요. 그 전산을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수님이에요. 송만석 교수님이라고 정말 인품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인품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분이 초대 그 창조과학회 회장이었고 그분의 권유에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 그러네 이렇게 됐겠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유학하고 있을 때 거기 유학생들이 유럽의 유학생들이 왜 방학 때마다 전 유럽에 있는 학생들 모여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제는 메일을 보냈어요. 와서 이제 창조과학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때 오스트리아 되게 멋진 데 가는 거였으니까 준비를 막 하기 시작했죠. 그때 뭐 PPT는 없을 때여가지고 OHP 필름에 열심히 슬라이드를 만들다가 한 40분쯤 지나밖에 안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거를 가지고 강연을 하게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메일 보내고 야 이건 아니다 하고 말았던 거예요. 창조과학은 사실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동료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피어 리뷰라는 게 있어가지고 동료들에 의해서 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료 비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안에서 돌고 돌아서 그지 계속 뭐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창조과학이라는 말은 이제 거의 쓰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이 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사실 전 세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밖에 없는 시기예요.
1: 예.
0: 그래가지고 이제 왜 우리가 이런 창조과학에 이렇게 다 한통 매몰되어 있는가 쭉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어릴 때 과학 잘 못하셨고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이 과학 다 틀렸고요. 이게 성경에 따르면 이게 맞습니다. 이해할 게 너무나 신나신 거죠. 근데 되게 그런 얘기하고 또 그것이 주로 여름 성경학교에 많이 퍼져나가서 같이 기독교의 하나의 아이콘처럼 우리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정말 전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 젊은 친구들이 되게 합리성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창조과학 때문이에요.
1: 예. 교회 안에서 이제 흔히 창조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네. 학문적으로는 인정되지도 않고 정립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창조과학자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 창조과학이면 그 너무나 저널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갖고 있지 않거든요.
1: 예. 그렇다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서적으로 네. 창조과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 그럼 진화론자입니까? 이렇게 바로 물어보거든요.
0: 그러니까 창조냐 진화냐 얘기 있을 때 창조론과 진화론, 창조와 진화는 또 다른 거예요.
1: 그러면 창조론과 창조과학이 일단 다르다고 구분을 하시는 거죠. 거군요.
0: 저 예. 크리에이션, 창조를 당연히 믿죠. 예. 신앙에서 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조론, 창조과학이 말한 것들 다 정확하게 뭐 며칠 동안에 만들어져서 지구 역사가 기껏해야 6천 년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화론, 그러니까 전 진화를 받아들입니다. 진화가 아주 좋은 창조의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놨어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창조라는 그 이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어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방법은 뭐야? 우리가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 과학적인 증거를 무시하면 안 되죠.
1: 창조는 받아들이지만 네. 동시에 또 진화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
0: 그렇죠. 난 진화가 창조의 아주
1: 수단이었다.
0: 수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0: 들으시는 분들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내가 로봇 공학자예요. 어떤 로봇 공학자는 로봇을 딱 만든 모습 그대로밖에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로봇 공학자가 있고 어떤 로봇 공학자는 로봇이 만들었는데 이 로봇이 환경에 따라서 자기를 자꾸 바꿔나갈 수가 있는 로봇이 있어요.
0: 예.
1: 그럼 어떤 로봇 공학자가 더 하나님의 그 권능에 가까울까요? 있는 그대로 만든 로봇 공학자일까? 아니면 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바꿔나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든 로봇 공학자일까? 오늘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훨씬 큰 권능을 부여해야 되죠. 또 성품도 달라요. 어떤 엄마가 있는데 어떤 엄마는 그냥 아이들을 갖다가 분단위로 딱 생활을 딱 정해놨어요. 넌 몇 분, 3시에는 학원 가야, 무슨 수학학원, 7시에는 태권도 학원 이렇게 가야 되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엄마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케어를 해주면 여기서 자기의 자율성을 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엄마가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자, 이또 뭐가 생겨라고 딱 생겼다는 그거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자연 속에서 생명이 스스로 변해갈 수 있는 생명을 만든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에 더 가까운 거죠.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과학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신뢰를 더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과학 그러면 되게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복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대한 신뢰가 약한 분들이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믿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답니다. 이 성경은 그 옛날에 쓰여졌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쓰여졌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누군 선지자에게 성경을 쓰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신다면 어떻게 쓸까요? 저는 당연히 요즘 현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빅뱅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했겠죠. 전 뭐 빅뱅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는 데가 거기까지잖아요. 네. 만약에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죠.
0: 예. 교수님이 그 관장님이 교회 가서 강의할 때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받으시나 봐요. 숨을 안 쉬고 말씀하시네요.
1: 아, 미안합니다. 예. 이 프로가 되게 짧아서.
0: 예. 그 정리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완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창조 과학이라고 붙여진 그 부분에서 주장하는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들은 인정하지 않겠다.
1: 그렇죠. 저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예. 창조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이 창조 섭리를 받아들입니다. 예. 크리에이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0: 예.
1: 하지만 크리에이션이즘이라고 하는 우나스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0: 근데 과학적이지 않은 창조 과학의 주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름 성경학교 때 다 듣고 자랐거든요.
1: 그러니까 일단 기간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너무나 짧은 기간에 딱 이거 만들어졌다고 그다음에 변화 만들어진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많은 변화들을 화석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눈에 뻔히 보이는 증거들을 놔두고, 그러니까 교과서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이렇게 달라. 근데 그때 애들은 이제 두개 선택을 하거든요. 그 학교 걸 포기하든지 교회에 가서는 그냥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흘려듣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0: 예. 그 당장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그러니까 젊은 예. 저랑 친한 저랑 배드민턴 같이 치던 목사님이 저한테 따지셨어요. 아니 집사님 그렇다면 창세기 2장 3절까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제 대답은 뭐냐면 그게 바로 목사님의 일입니다. 그걸 왜 과학자에게 성경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거예요? 과학자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죠. 이게 그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똑같은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 때문에 이제 종교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스폰서였던 크리스티나 공녀에게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 내용이 뭐냐면 아, 공주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둘 사이에는 모순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마침 내 눈앞에 성경의 말씀과 자연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자연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고

0: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지만 자연은 분명히 실제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얼마든지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 해석과 지금 똑같나요? 예전은 어떻게 해요? 아마 예전 분들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였어요. 지금 그 누구도 지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뭐 교황이 있더라도 그분이 아 그래도 우주의 중심은 지구야 라고 목사님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변해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거죠.
1: 예. 하지만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다.
0: 예.
1: 우주 나이가 100억 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로서는 예. 신앙인들로서는 고민이 되거든요. 이거.
0: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수십억 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숫자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안에서 그 상태고 신화 안에서 상상세 엄마와 할아버지가 전해줄 수 있는 이야기 안에서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를 낳을 수 있던 거 있었잖아요.
1: 예.
0: 그 정도의 구전으로 할 수 있는 문화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 당시에 성서뿐만 아니라 많은 그 중동의 그 신화에 보면 그 창조설화가 있고 홍수설화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1: 예. 그런데 관장님은 말씀과
0: 예.
1: 자연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0: 예.
1: 보이는 자연을 따라야 된다라고
0: 예.
1: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연의 어떤 현상을 보고 해석하는 것, 그것이 과학이라고 한다면
0: 예.
1: 그것은 정답인가요?
0: 아니죠. 과학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의심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일 뿐이에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요. 목성에서 달을 4개 발견한 거였어요.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랬는데 목성에 달이 있으니까
1: 예.
0: 오, 모든 천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네 했잖아요.
1: 예.
0: 그때 4개였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13개였어요.
1: 예.
0: 칼세건이 책을 쓸 때는 17개였고요. 6년 전에는 62개 5년 전에는 79개, 지금은 92개입니다. 목성의 달이 새로 생기지는 않았잖아요. 그 전에 그 망원경이 좋아하고 탐사선이 가니까 새로운 걸 더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렇다 해도 13개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내가 틀렸으니까 책 뭐 반품해 줄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원자 핵이 됐다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됐다가 지금은 쿼크까지 가 있어요. 과연 쿼크가 끝일까요? 우린 거기까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잠정적인 답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자에게 진리를 물어보시면 안 돼요.
1: 아, 예.
0: 진리가 필요하시면 진리가 필요하지만 교회 가서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학자에게는 잠정적으로 이게 어디까지냐라고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절대로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걸 진리라고 주장하고 과학자가 있다. 그건 그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거예요.
1: 그런데 성경 말씀과 과학이 맞지 않을 때 과학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신앙적이야? 물음표 던지는 사람들 많아요.
0: 네.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민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기원전 6세기의 신앙인의 고민과 중세시대의 신앙인의 고민과 지금 현대인의 신앙인의 고민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신앙의 고민이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중세 사람이 있을 때는요, 아, 자기의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을까요? 당연히 저 사람은 노예는 노예의 삶을 사는 거였어.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도 바뀌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의 고민의 지평들도 넓어지는 거죠.
1: 예. 아마 지금 이제 말씀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 이게 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네? 이거 맞는 말이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아,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 고민하셔가지고
1: 예.
0: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래서 드리고 싶은 예. 질문이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유학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타박 들으신 일도 있다고요.
0: 아니, 저희가 유학생끼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 지금 한스대학교 교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좋은 신학자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되게 거침없이 질문했는데 질문이 계속되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박사장 학생이었는데 아 집사님 그렇게 하면 자꾸 질문하면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할 때도 그것도 여자 목사님께서 아 그게 그런 질문

0: 질문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시길래 아 그럼 더 이상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1: 예.
0: 그죠? 그다음부터 재미없더라고요. 그냥 네모 채워넣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미없지만 그냥 열심히 그냥 꾸준히 다녔습니다.
1: 예.
0: 그냥 다니긴 했지만 이게 그냥 공부일까? 공부란 거 그 목사님이 자꾸 이게 뭐냐면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거에 질문까지만 받기 원해서거든요. 이때 무슨 목사님이 뭐냐면 난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과학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과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도요 다른 다양한 나라에 모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독일 애들도 I don't know, ich weiß nicht, nolos 하면서 모른다는 말을 각자 다른 말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모른다는 말을 과연 목사님들이 하는가? 나 이렇게 생각해보고 반성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다 알겠어요? 모르겠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데 근데 모른다는 말을 하기가 싫으면 내가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되는 거죠.
1: 예.
0: 절대로 그것 때문에 권위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2: 질문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은혜롭게 여기지 않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는 그게 뭐 굳이 교회뿐만 아니라
1: 예.
0: 우리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에서 마찬가지고 질문을 싫어해요. 대학 때도 고등학교 때도 질문하면 선생님이 짜증내셨습니다.
1: 예.
0: 야, 너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우리나라의 아주 특이한 그 어릴 때부터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질문을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질문의 벽이 높은 데가 어디냐? 교회인 거죠.
1: 예. 과학적 문해력이란 말도 쓰시던데요.
0: 네.
1: 이거 어떤 개념인가요?
0: 그러니까 과학 문해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그러니까 과학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1: 예.
0: 과학적인 태도를 갖는 건데 그게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질문하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과학 때도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대화란 게 결국 질문을 시작하잖아요. 누군가 질문하면 그 질문을 정리해요. 너는 이러이런 걸 물어봤지 하고 내가 너를 오해하지 않았던 것을 다 한번 보여주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정말 대단한데 정리하고 칭찬해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정리하고 칭찬한 다음에 다 좋은데 다만 넌 요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칭찬하고 다만 하는 거죠.
1: 예.
0: 근데 이런 대화법을 가지려면 가져야 될 기본적인 품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근데 겸손함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자가 말할 때 겸손함이란 것은 자신의 본능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난 똑똑하지 않아, 천재가 아니라 나 모르는 게 많아, 그것을 인정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거리끼지 않는 것이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에 갔던 생각을 기꺼이 바꾸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원래 갔던 생각을 바꾸는
1: 예.
0: 거.
1: 예.
0: 이게 바로 이제 과학 문해력을 가져나가는 거죠.
1: 예.
2: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창조에 대한 생각들, 고정관념들. 뭐,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바 이것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군요.
0: 그렇죠. 제 딸이 그 진화에 대한 개념이 아주 밝은데 어디서 배웠냐면요. 독일 신부님한테 배웠어요. 설마 뭐 가톨릭은 미단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신부님이 아주 너무나 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쭉 보니까 제가 유럽에 10년 살다 보니까 창조와 진화 때문에 신앙이니 창조와 진화 때문에 갈등하는 나라가 딱 두 나라더라고요. 한국과 미국이에요. 그다음에 일부 캐나다 사람.
1: 예.
0: 나머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 예.
0: 그러니까 왜 우리가 스스로 이걸 이렇게 좁혀놓고 얽매이고 괴로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1: 예.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예.
1: 끝으로 그런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0: 그러니까 과학과 신앙에서 문제를 생길 때 창조와 진화라는 문제는 일단 뒤로 제껴놓길 바라요. 그러니까 일단 창조와 진화부터 생각하니까 아 그냥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과학자 생각할 게 신앙인이 이 기후 문제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아 그다음에 유전 공학의 문제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식량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고민할까를 해야 되는 거지 너무나 우리 삶과 아무런 중요하지도 않은 창조와 진화의 문제 갖고 내가 과학과 겨룬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사실은 그 신학에서도 창세기 2장 3절까지요. 그 조직신학 때요. 한 20분도 강의 안 합니다. 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맨날 창세기만 막 열심히 읽잖아요. 그래서 2장 3절까지 너무 머리에 꽉 차 있어가지고 성경에서도 그닥 그 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0: 읽은 건데 이게 마치 그 창조와 그 과학과 신앙에 있어서 대표 선수가 돼버린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결이 어려우니까 좀 뒤로 제껴놓고 다른 문제를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중요한 것은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창조 섭리는 온전히 받아들이되 그 나머지 것들은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모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오늘은 좀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뤄봤어요.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펭귄 각종과학관 이종모 관장이었습니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6: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7: 새벽밤 김치,
6: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9: 행복 짓는 건설금융 K-PIN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NCO.
8: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9: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CO.
10: 레노.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0: 르노.
12: 크리스천 청소년의 공부는 성적과 성공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각자 삶의 기준과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시간이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의 공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부모님들에게는 함께 고민해 볼 기준이 되었길 바랍니다. CBS 광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최경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농업이 AI를 만나 데이터로 흙을 읽고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농업시대. 충청남도는 지금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교육부터 창업까지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수도 바로 충청남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스마트 농업의 선두주자 충청남도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지혜입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듯하지만 점검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 우려 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주민 여러분도 위험 요인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점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시설은 점검 결과를 안내하고 조치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예보, 2026년 집중안전점검, 국민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0: 풍정한 전부.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때 생각나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은 모두 지나가 버리리라. 머무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리니. 책 속 이야기, 라이너 마리아 릴케 두이노의 비가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고 잠시 멈추어 고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3: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4: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3: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5: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6: 연결을 넘어 융합으로, 미디어를 넘어 미래로. 제34회 국제방송 미디어 음향 조명전시회 코바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AI와 함께 진화하며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미디어의 미래, 코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ENX.
7: 엄마 회사 같이 갈래?
8: 엄마
9: 민준아,
8: 유정아,
1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1: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8: 아빠 늦게 와도 돼.
1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2: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8: 나도 바쁘니까 끊어.
10: 주말에도 긴급 돌봄.
8: 걱정 안 해.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가전제품 살 때 성능과 가격만 따지시나요? 이제 11가지 재활용 기준까지 통과한 친환경 이순환 우수제품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4: 이순환 우수제품.
15: 가전제품 버릴 때 아직도 돈 내고 버리시나요? 이제 집안까지 방문 무상으로 수거. 재활용까지 가능한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4: 무상 방문 수거.
15: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13: 살 때는 이순환 우수제품,
15: 버릴 때는 무상 방문 수거.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순환 거버넌스와 함께합니다.
1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